0: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7월 5일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은 송골매의 아가에게였습니다.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치부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쓸데없는 질문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반짝거릴 때도 참 많죠. 애들이 질문할 때 귀찮다고 하지 말고요. 그 질문에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질문해 보면서 주거니 받거니 해보자고요. 오영숙님 사연 주셨습니다. 현미언니 안녕하세요. 신랑이랑 농막에 와서 아버님 어머님 산소 벌초하고 아침 먹으면서 듣고 있네요. 노각이 누렇게 익어 있는 거 보니 기분이 좋아요. 노각을 무쳐서 먹으면 아삭하니 맛있거든요. 저녁에 무쳐서 먹을 거예요 하셨는데요. 아, 덥진 않으세요 오늘? 그래요. 근데 아침 일찍 저기 벌초 하셨나 봐요. 지금 아침 드신다고 하신 거 보니까. 에, 노각 참 어렸을 때 그렇게 엄마가 해준 게 맛있었는데 아삭거리는 거. 맛있게 드세요 아침. 오영숙님 대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안혜지의 벌써 이 밤이 다 지나고, 이 노래는 0945님 신청곡입니다. 최민수의 의미 없는 시간, 박진호님 신청해 주셨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3970님 사연입니다. 현미 언니, 러브레터에서 지나간 시절의 음악들을 들으며

시절에 난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을 하니 후회가 드네요. 좀 열심히 살았더라면 하는 마음이 커요. 물론 지금이 후회스러운 건 아니지만 다들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겠지요? 이제부터라도 후회 안 하려면 열심히 살아봐야겠지요? 그래요. 뭐 좀 아쉽고 그런 마음들 다 어떻게 매번 다 만족하면서 살겠어요. 네. 3970님 러브레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함께하면서 좋은 시간들 추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최경승님, 조정현의 슬픈 바다. 아, 좋아요. 청해 주셨고, 2452님, 멜로망스의 선물 청해 주셨네요. 오늘 들려드릴게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조병화 시인의 나도 그랬듯이입니다. 머지않아 그날이 오려니 먼저 한마디 하는 말이 세상 만사 그저 가는 바람이려니 그렇게 생각해다오 내가 그랬듯이 실로 머지않아 너와 내가 그렇게 작별을 할 것이려니 너도 나도 그저 한 세상 바람에 불려가는 뜬 구름이려니 그렇게 생각을 해다오 내가 그랬듯이 순간만이라도 얼마나 고마웠던가 그 많은 아름답고 슬펐던 말들을 어찌 잊으리 그 많은 뜨겁고도 쓸쓸하던 가슴들을 어찌 잊으리 아 그 많은 행복하면서도 외로웠던 날들을 어찌 잊으리 허나 머지않아 이별을 할 그날이 오려니 그저 세상 만사 들꽃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을 해다오 행복하고도 쓸쓸하던 이 세상을 내가 그렇게 했듯이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조병화 시인의 나도 그랬듯이 함께 했는데요. 이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아름다운 날도 있었고 후회되는 날도 있었고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도 떠오르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모두 고마운 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후회도 미련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 버릴 것 같습니다. 8994님, 권태수, 김세화가 함께 부른 작은 연인들 신청해 주셨어요. 오선희님께서는 해바라기에 지금은 헤어져도 청해 주셨고 조광현님, 하남석의 회상 청해 주셨네요.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신금덕님께서요. 현미 언니 오늘 골동품 경매에 참여하러 가요. 오? 저희 지역에서 골동품의 진위를 감별해주고 경매까지 하는 행사를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족자의 가치가 어떤지 알아보고 싶어졌거든요. 설마 문화재급 보물로 판정되는 건 아니겠죠? 오. 근데 정말 그런 뭐 판정 이런 거 보면요. 뜻밖의 아주 가치가 엄청 이렇게 나가는 그런 물건들도 있던데 신금덕님 제가 다 기대되는데요. 나중에 어떠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잘 다녀오시고요. 모기 진드기 기피제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오, 네. 백영숙님, 변진섭의 그대 내게 다시 신청곡 주셨고요. 8520님의 신청곡은요. 바비킴의 사랑 그놈입니다.

늘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늘 혼자 추억하고 혼자 무너지고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끝곡 변혜림의 애련 준비했어요. 같이 들으시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까 불안하신가요?
1: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는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소중한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0: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Happy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쪽으로 나가볼게요. 정체가 살펴지는 곳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구간입니다. 부산 쪽 잠원에서 반포 쪽으로 짧은 정체고요. 서울 방향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이외 고속도로 소통 모두 원활하니까요. 지금은 교통 안전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최대 정체시간 오후 5시 무렵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서울시내 교통량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분당서로 청담대교 쪽입니다. 복정에서 수선아들목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노량진 부근에서 지체고요. 공항방향 한남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강변문우 구리 쪽 가양대교 부근에서 지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첫 곡으로 빌리지 피플의 YMCA 함께 들었습니다. YMCA. 아, 어렸을 때 엄청 따라 불렀는데요. 일요일 2부에선 추억의 팝송들 오랜만에 만나서 감상해보는 시간 함께합니다. 듣고 있으면 옛 시절 생각나는 노래들 오늘도 편안하게 감상해 주시고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실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요일 2부에서 들려드리는 팝송들 들으셨는데요. 맨 먼저 보니엠의 Rivers of Babylon, 이어서 ELO의 Midnight Blue, 그리고 FR Davis의 Words, 가제보의 I Like Chopin 쭉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정호섭님 사연이에요. 아침에 계란후라이 3개를 했더니 집사람이 막 뭐라고 하네요. 응? 요즘 계란값 비싸다고 후라이를 3개나 해먹는다고 뭐라고 합니다. 아니 계란이 아무리 비싸 뭔들 제가 그동안 벌어다 준 돈이 얼마인데 먹는 것 같고 이러니 빈정이 확 상했습니다. 정말 먹는 걸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내분들 별거 아닌 걸로 남편 기 죽이지 맙시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내분? 네, 제가 다 섭섭하네요. 먹는 거 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아, 이것도 직접 해드신 건데, 그죠? 장호섭님께서 뭐 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계속 해드세요. 네, 막 뭐라 하면 주현미가 그러고 먹어라 그랬다고. 아셨죠? 네. 도라지 홍어회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진짜 서운한데요. 노래 들어요.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그리고 하트의 Never, 한 곡 더 리안 라임스의 Can't Fight the Moonlight 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이상유님, 안녕하세요. 저는 딸만 둘을 키운 엄마입니다. 어제 둘째 딸을 영국으로 배웅하기 위해 온 가족이 인천공항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딸은 영국에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누구의 도움도 아닌 자신의 힘으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늘 품 안에 아이일 줄만 알았던 딸이 이제는 혼자 낯선 외국에서 2, 3년을 살아가겠다며 씩씩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야. 낯선 곳에서도 건강하게, 씩씩하게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고 돌아오렴. 오, 네. 멋진데요, 따님? 이상윤님,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아이고, 그래도, 아니, 믿고 다 하지만, 멀리, 영국으로요? 떠나보내셔서, 많이 서운하고, 또 많이 걱정될 것 같아요. 참, 맞아요. 품 안에, 늘 품 안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쵸? 아, 근데 따님, 너무 멋지세요. 잘, 앞길 잘 헤쳐나가면서 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응원해 드릴게요. 이상유님, 커피 한잔 드립니다. 로보의 How Can I Tell Her 준비했고요. 이어서 멜리사 맨체스터의 Through the Eyes of Love, 그리고 이어서 마이클 볼튼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이어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 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 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 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7월 5일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들려드릴 마지막 노래는요. 로렌우드의 Fallen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도 뽀송뽀송한 기분으로 9시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제동거리가 길어진다는 건 그만큼 도로가 미끄럽다는 얘기니까요. 감속하면서 안전거리 넉넉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수도권 몇몇 구간에서 지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울 요금소 부근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죽전 휴게소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발안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의 소통 원활합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구리 암사대교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는데요. 1차로에서 처리 중이라 미사 부근부터 막히고 있습니다.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일산 쪽의 강변문로 보니까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지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송정은님이 주셨습니다. 중3 딸이 박명수의 라디오쇼 처음 들어본다고 너무 좋아하네요. 가족끼리 드라이브 가는 길입니다. 박명수 야호! 중3이면은 초면일 수 있죠. 그간 방학도 있고 수많은 주말도 있었는데 라디오쇼를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이거는 제 잘못 반이고 엄마 아빠 잘못 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명수 야호를 외칠 때는요, 동네방네 들리게 창문 활짝 열어주시기 바라면서 박명수의 라디오쇼 오늘도 변함없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콜드플레이의 노래입니다. Adventure of a Lifetime.

자, 7월 5일 일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아, 일요일에 또 가족과 함께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일단 맛있는 거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미난 일들 많이 있어야 되고요. 아, 잔소리 하지 말고요. 그죠? 그리고 늦게 일어나도 뭐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아, 오전까지는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오후에 좀 만나서 좀 재밌게 놀면 좋을 텐데 오전에는 꼭 박명수의 라디오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요일 오늘은 스페셜 박명수의 휘낭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쇼 가족이죠. 에피소드 부자기함 오늘은 뮤지션입니다. 신곡 비치 베이비. 해변 얘기를 들고 나온 분입니다. 백가 씨와 함께 합니다. 백가 씨가 말을 많이 더듬고 그러지, 음악적인 거나 어떤 미적인 감각은 상당히 뛰어난 친구거든요. 이번에 또 새로운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 백가 씨의 섬세한 음악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후에 박명수의 휘낭시의 백가 편 만들어 보겠습니다.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1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드라이 썸씽 투 드링크. Yes, sir. Yes, yeah, I'm Jerry Coke. Okay, thank you, thank you. Have a nice day. You too. 예. 라디오 쇼 고품격 뮤직 타크쇼 박명수의 휘낭시에. 자, 3년째 제 옆자리를 지키고 있는 라디오 쇼의 가족이죠. 전국의 기자님들이 주목하는 리틀 박명수. 입만 열면 기사가 쏟아지는 에피소드 부자 에브. 하지만 오늘만큼은요, 데뷔 23년차 아티스트 백가 앞백으로 모셨습니다. 백가 씨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백가입니다.

0: 자, 저, 장난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 예, 장난이라니요.
0: 최민수 형이에요?
1: 아, 죄송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백가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예. 3주 만에 뵙게 되네요, 그죠?
1: 어, 그렇습니다.
0: 예, 예.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저 개인적인 어, 일들이 있었겠지만 어떤 일들이 좀 있었어요?
1: 아, 일단. 앨범이 나왔습니다.
0: 네네.
1: 제가 이제 그 솔로 앨범이 나와가지고요.
0: 예.
1: 예,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그 혹시 그 바이크 브랜드
0: 예예.
1: 할땡 데이비슨
0: 알죠.
1: 네, 이번에 앰버서더가 돼서
0: 아, 저, 어, 너무 축하해요.
1: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또 예. 하고 있고요.
0: 거기 앰버서더면은 DC 됩니까? 저 한 대 구입하면
1: 제가
0: 예
1: 적극 추천해서
0: 아, 예
1: 연디 받아드리겠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저 좀 심심해서
1: 네. 예,
0: 지금 제가 저 바이크가 없어가지고
1: 그쵸.
0: 장만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1: 아, 네, 예, 제가 예. 적극적으로
0: 예, 예. 예,
1: 소개해드려서 예. 연디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저도 리들 앰버서더 하겠습니다.
1: 오,
0: 리들 앰버서더
1: 네, 네.
0: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 네.
0: 자, 이 바이크를 자주 타세요?
1: 어, 네, 어릴 때 20대 때부터
0: 네.
1: 네, 바이크를 타기 시작해서
0: 어.
1: 네, 지금까지 타고 있습니다.
0: 사실 바이크가 참 저도 타봤지만 좀 위험해요.
1: 맞습니다.
0: 근데 이제 위험하지 않게 타면 되거든요.
1: 그렇죠.
0: 간단하게 저 요즘 또 이렇게 좀 어, 조금 덥긴 하지만
1: 네.
0: 바이크도 많이 타는데
1: 네.
0: 한 번의 사고도 없이
1: 네.
0: 안전하게 타는 그 본인의 어떤 저 비결이 뭔지 좀 소개해 주세요.
1: 아, 예. 일단 천천히 타고요.
0: 천천히.
1: 네, 그리고 계속 사방팔방을 주시합니다.
0: 사방팔방을.
1: 네.
0: 예.
1: 이게 바이크가
0: 예, 예.
1: 이게 나만 조심한다고 교통사고 자체가
0: 진짜 그래요. 진짜 네. 그래요. 진짜 그래요.
1: 그래서 방어 운전과
0: 예.
1: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네. 특별한 뭐, 뭐 비법은 없네요. 그죠? 예, 사방 팔방 아, 보고 예, 천천히 달리고 예.
1: 네.
0: 예.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 치고 대답은 형편없었어요.
1: 어,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0: 예, 굉장히 형편없었어요.
1: 네.
0: 예. 너튜브에 백가의 바이크 컬렉션을 최초로 공개했던데 맞습니까?
1: 네, 네. 얼마 전에 제가 그 지난번에 그 빈티지 카를 한번 오픈했었는데
0: 네.
1: 많은 분들이 그 빈티지 바이크도 한번
0: 예.
1: 보여달라 그래갖고 한번 컬렉션 오픈했습니다.
0: 뭐 자동차야 가끔 뭐 이렇게 시동을 걸어줄 수 있는데
1: 네.
0: 바이크는 몇 대 정도 가지고 계세요?
1: 지금 6대 갖고 있습니다.
0: 아, 그 가끔씩 시동 걸어주고 합니까?
1: 아, 네, 가끔씩 걸어주긴 하는데요.
0: 예.
1: 잘 안 타다 보니까
0: 예.
1: 탈 시간도 별로 없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0: 어,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뭐 이렇게 좀 뭐 휘낭시에나 뭐 다른 코너로 모셔도 말은 되게 못하시네요, 그죠?
1: 휘낭시에가 뭐예요? 무슨 빵 그런 거 아니에요?
0: 예, 그냥 그 어떤 그 저의 타이틀 이름이
1: 네.
0: 박명수의 휘낭시에라는 그런 타이틀이에요.
1: 그게 무슨 긴 빵 그런 거예요?
0: 예, 예, 예. 그 어, 지금도 뭐 대중화 되어 있지만
1: 네.
0: 한때는 이제 프랑스 귀족들이 많이 먹던.
1: 어.
0: 예, 예.
1: 진짜 그렇습니다. 안 어울리네요.
0: 예? 예?
1: 프렌치 부족이요? 아, 귀족이요?
0: 프랑스 귀족이요.
1: 아, 귀족이요?
0: 예, 알겠습니다. 좀
1: 네.
0: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으니까
1: 네.
0: 많은 대화를 못 나누고요.
1: 네.
0: 대본대로만 좀 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오늘 백가 씨가 이제 단독 초대 손님으로 모신 이유가 있는데 솔로 앨범이 나왔어요.
1: 네. 그
0: 예.
1: 6월 29일 날 그 비치 베이비라는
0: 예.
1: 곡으로 제가 이제 솔로
0: 비치 베이비는 해변 애기 아니에요? 해변 애기.
1: 해변 아기.
0: 해변 애기.
1: 네, 맞습니다.
0: 예. 해기.
1: 해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그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아 우리 애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0: 맞아요. 베이비, 베이비라고 그러죠.
1: 네,
0: 베이비.
1: 원래 베이비나 스위리, 스위티라고도 하고 그렇죠.
0: 스위리 아니고요.
1: 예. 네, 스위리.
0: 예.
1: 네, 나의 달콤함.
0: 스위트.
1: 네,
0: 예, 예,
1: 스위티라고도 하는데
0: 네, 네.
1: 비치 스위티를 할까 비치 베이비 할까 하다가
0: 예.
1: 베이비가 좀 더 어감이 잘 맞아서.
0: 아, 그래요?
1: 네.
0: 자, 그러면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참 궁금한데
1: 네.
0: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한 소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1: 아, 제가 불러요, 지금?
0: 예.
1: 아, 네.
0: 예. 에코 넣어드릴게요.
1: 아, 에코요.
0: 왜냐면 왕곡을 듣기 전에
1: 네.
0: 어, 백가가 진짜 이 노래를 불렀는지
1: 네.
0: 백가는 그냥 코요태의 멤버가 아니고 실제로
1: 네.
0: 솔로 앨범을 계속 꾸준하게 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1: 네, 맞습니다.
0: 본인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예.
1: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저기 브릿지 부분을 한번
0: 뭐, 브릿지. 편하게 하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예. 아, 네. 파도 위에 휩쓸리는 내 마음을 잡아주오 오.
0: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잡아드리겠습니다.
1: 아, 네.
0: 예. 노래 스타일이 좀 레트로 느낌입니까?
1: 네, 맞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 대학 가요지 생각하시면
0: 네네.
1: 네, 그런 느낌으로 좀 창법은 좀 그렇게 했고요.
0: 예.
1: 네, 힘을 좀 빼고 넣고 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방송 확실히 가세요.
1: 아니,
0: 예, 예.
1: 말을 하면
0: 예.
1: 무슨 사회자가
0: 사회자 아니거든요, 저는요. 저 사회자는
1: 아, 네.
0: 예, 예. 아니, DJ.
1: DJ가
0: 예, 예.
1: 말을 좀 못 하더라도
0: 예.
1: 좀 이렇게 끌어주고 물어보고 그랬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닌가?
0: 여보세요. 저도 네. 저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누굴 끌어줍니까?
1: 그래요?
0: 예, 못 끌어주고요. 네. 이게 좀 저 보니까 제작비가 꽤 많이 나왔겠던데 보니까 드럼은 슐타노브 디스코.
1: 네.
0: 베이스는 부활 송골매 출신의 이태윤.
1: 네.
0: 믹싱은 영국 출신의 훈조.
1: 네.
0: 와, 최종 마스터링은 미국 포틀랜드에서 했어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한국 여기 저 저기 이촌동에도 있잖아요.
1: 네, 이게 예. 제가 이제 70년대 감성으로 부른 곡인데 예. 이거를 디지털을 70년대 스타일로 부르는 거랑
0: 네.
1: 정말 60년대 70년대 악기와 마이크로 부르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0: 그렇죠.
1: 또 예전에 그 릴 작업 아시죠? 테이프.
0: 알죠, 네. 알죠.
1: 이번에 예. 릴 작업을 했습니다.
0: 아~
1: 그래서 다 완전 100% 아날로그로 그래갖고 이제 그 이 릴이랑 이런 테이프의 마스터링을 잘하는 게 또 미국에 있어갖고
0: 아, 그렇구나.
1: 미국으로 네 마스터 보내고
0: 진짜 빨리 듣고 싶네요. 그 저희 그 스태프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1: 아 지금
0: 굉장히 멋있다.
1: 네.
0: 뮤직비디오도 너무 멋있고 네. 예 그런 그 예전 레트로 감성이 산다.
1: 네.
0: 이런 얘기도 있고 거기에 또 존경하는 우리 또 산울림의 김청환 선배님이 피처링까지 해주셨습니까?
1: 아, 네, 그 나레이션 피처링을
0: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저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 전화를 드렸어요.
0: 예.
1: 그 형님 저 이번에 제가 솔로 앨범이 나오는데
0: 예.
1: 혹시 그 피처링이나 나레이션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0: 예.
1: 그랬더니 음악을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0: 존댓말 쓰셨어요?
1: 네.
0: 예,
1: 저랑 일면식도 없으시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저도 용기를 내서
0: 예.
1: 전화를 드린 거라.
0: 예.
1: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보내드리고
0: 네.
1: 혹시 이제 프락을 하시면
0: 네.
1: 그때 제가 정원은 이제 그 가사를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0: 예, 예.
1: 보내드렸더니 그냥 아예 가사를 써서 보내주신 거예요.
0: 아 감사하네.
1: 네, 그래서 마음에 드셨다고.
0: 예, 예.
1: 그래갖고 이제 그랬습니다.
0: 김청환 선생님의 나레이션 부분 한번 그것만 따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예, 예. 저랑 대화하는 부분이.
0: 예,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예.
2: 슬리퍼 가져왔니?
3: 아니요.
2: 나도 안 가져왔는데.
3: 형, 백사장 엄청 뜨거운데?
2: 그래서?
3: 네, 그냥 가시죠.
1: 네.
0: 아 느낌이 와 좋다. 그 비치보이스 느낌이네. 오.
1: 네. 그 저는 사실 이렇게
0: 네.
1: 뭐 나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를 원래 말씀을 드렸었는데
0: 네.
1: 선생님께서 딱 세 마디를 보내주신 거예요.
0: 예,
1: 그래서
0: 예.
1: 형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백가시랑 대화를 제대로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내가 질문을 했으니까 거기에 백가시가 대화를 나랑 대화하는 것처럼 넣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 해라 하셔고 그렇게 했는데.
0: 아 근데 그 역시 나 이제 연륜이 있고
1: 네.
0: 이 느낌을 아주 맛있게 살리신 것 같고
1: 역시
0: 김창원 선생님의 선배님의 목소리는 연기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연기자라서
1: 그렇죠.
0: 진짜 좀 느낌이 달라요.
1: 그 목소리만으로 그 확 분위기를 바꾸시는 분들이 맞고
0: 네,
1: 계세요.
0: 네,
1: 뭐
0: 네.
1: 김창완 선배님이나 아니면
0: 뭐 박명수,
1: 네, 네 뭐 네. 그리고 뭐 이소라, 네. 뭐 이런
4: 안녕하세요,
1: 분들은
4: 이소라. 네,
1: 그런 분들은 딱 한 소리를 뱉으면서 이제 확 바뀌잖아요.
0: 예, 예,
1: 네, 그렇습니다.
0: 전 말씀하신 동안도 커피를 또 쏟으셨는데요.
1: 네, 네.
0: 제가 닦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노래 나가는 동안에
1: 네.
0: 아버님께서도 이렇게 함께했다면서요?
1: 네, 아버님,
0: 친아버님, 예, 예.
1: 네, 친아버님께서
0: 예.
1: 원래 기타리스트였어요.
0: 야, 백과야 멋있다.
1: 네, 그래갖고
0: 아버지는
1: 네.
0: 어떤 일렉을 베이스?
1: 네, 원래 일렉 기타를 예전부터 치셨고요.
0: 기타리스트셨어요.
1: 네, 어릴 때부터 기타를 치셔갖고
0: 아빠의 영향도 많이 받았구나.
1: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는 어머니가 7시가 되면 성현이 광현이 일로 와 아빠 나온다 그러면 이제 TV 앞에서 아버지가 예전에는 그 MR이 아니라 다 밴드였잖아요. 젊음 행진이나 이런 거서
0: 예.
1: 저희 아버지께서 KBS 젊음 행진에서 기타 치셨거든요. 그래서
0: 멋있었겠다.
1: 네, 그래서 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TV에서 많이 뵙고 그랬어요.
0: 그럼 아버지가 원래 연예인이셨어요?
1: 아니요, 그냥 기타만 치신 기타리스트인데.
0: 그러니까 기타리스트 그걸로 이제 생계를 하신 거예요?
1: 그렇죠. 네.
0: 와, 그러니까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셨구나.
1: 아, 정말 그 이건 정말인데요.
0: 네.
1: 저희 아버지가
0: 그럼 거짓말 하겠습니까?
1: 아, 예, 예.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0: 예.
1: 신중근 선생님한테도 스카웃을 받았었습니다.
0: 아, 신중근 선생님한테도.
1: 네. 예.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미 다른 팀에 들어가 있어서 가지고 아버지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0: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멋진 기타리스트 엄마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1: 엄마 대학가 요제에서.
0: 아.
1: 네. 엄마는 이제 그 보컬로.
0: 엄마는 또 가수를
1: 네, 준비하고 있었고 원래 그래서 원래 아빠가 좋아하던 아빠 말고 원래 엄마랑 연락하던 그 같은 밴드의 분이 계셨대요.
0: 네.
1: 근데 아빠가 그 엄마를 뺏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0: 거기까지는
1: 침에서 뚫고 맞고 쫓겨났다고.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아빠가 엄마를 또 뺏었다는 얘기는 네. 너무 오래전 얘기죠?
1: 아, 그렇죠. 이게 저 태어나기 전 얘기니까.
0: 한 30년 전 얘기니까.
1: 40년, 예, 예. 50년 전.
0: 예, 그러니까 그때 혹시 뺏기셨더라도. 네.

0: 알겠습니다. 예. 좀 가정사가 좀 되게 재밌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1: 네.
0: 자, 그럼 이렇게 네. 예. 아버님께서도 또 함께 해 주시고 김창원 선생님도 함께 해 주신 이 노래 아, 대박입니다. 그 진짜 그 레트로 느낌 내려고 미국에 가서 플로리다 가서 녹음을 했대요. 이거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1: 포틀랜드.
0: 네. 뭐 거기는 옆에 지나가면 되니까.
1: 네.
0: 백가의 노래입니다. 비치 베이비 들어보시죠.

0: 슬리퍼 가져왔니?
1: 아니요.
0: 나도 안 가져왔는데.
1: 형, 백사장 엄청 뜨거운데?
0: 그래서?
1: 네, 그냥 가시죠.

0: 예. 네, 아. 좋습니다. 예, 예, 예. 옛날 느낌 많이 나고요. 네. 왠지 그 모르게 그 미국 뭐 아리조나나 어떤 그 좀 이렇게 좀 황량한 곳에 네. 예, 그 말부추를 신고 네. 내려가지고 그 먼지가 촥 나갈 때 네. 오두막에 혼자 이게 혼자 있는 오두막이라고 할까요? 거기 혼자 딱 있는 그런 느낌 있죠. 좀 서부의 사나이 같은 느낌도 좀 들고.
1: 네. 예. 어떤 분들은 그 뭐 최민식 씨 나오는 영화 뭐 범죄의 전쟁이나 네, 네. 약간 뭐 마야광 이런 영화의 약간 OST 예, 예, 같은 예, 느낌도 예, 있다고 예, 하시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0: 근데 그 이렇게 계속 앨범을 내시잖아요. 이번이 몇 번째예요?
1: 저 다섯 번째입니다.
0: 네. 어떻습니까? 그 이제 여러 장르를 좀 소화해내고 네. 이번에도 조금 그 레트로풍의 노래를 만드셨는데 네. 그 계속해서 다섯 번째 내시는 이유가 이제 본인 노래를 좋아하고 네. 본인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건 좋은데 이게 네. 이제 좀 어때요? 그 흥행이 좀 됩니까?
1: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요. 근데 예. 저는 그런 게 있어요.
0: 근데 왜 웃고 계시죠? 안 됐는데.
1: 아, 네. 아니, 행복해가지고.
0: 네, 행복해요.
1: 왜냐면 저는 이거를 정말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저 자기만족인데요. 그, 보통 이제 저희가 자기 전에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막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가 이제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서 이제 밴드 음악을 듣고 자랐으니까. 아, 나도 언젠가 밴드 음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만 하는 거랑 이 생각을 현실화 시키는 거랑 완전 다른 맞아요, 차원의 맞아요. 일이거든요.
0: 맞아요.
1: 저는 그래도 뭔가 행을 하고 싶어서 예. 근데 이거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음악들을 만들어내서 세상에 내보내는 거에 만족을 느낍니다.
0: 알겠습니다. 일단 만족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네. 어떻게 만족한 2부에서 바로 이어서 한번 더 이야기 네. 나눠볼게요. 바로 이어집니다. 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9: 자, 박명수의 휘낭시의 2부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백가씨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아티스트병에 걸린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10: 네, 맞습니다.
9: 어떤 증상이 있나요?
10: 일단 연예인병과 아티스트병이 다르다는 걸 좀.
9: 예, 궁금합니다. 네. 차별점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10: 네, 일단 아티스트병은요. 예. 아티스트라고 생각하면은 막 뭔가 뚱뚱한 느낌이 없어요. 제 머릿속에.
9: 그렇죠, 그렇죠.
10: 그래서 굉장히 슬림하고 뭔가 조금 배고픈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일단 좀 말라야 됩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습니다.
9: 아, 하긴 아티스트 중에서는 뭐 대부분은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마른 느낌이에요.
10: 그렇죠.
9: 예, 예. 물론 네. 뭐 좀 뭐 약간 좀 크신 분들도 계시지만
10: 대부분 느낌은 예. 네. 그리고
9: 그리고요?
10: 네. 그 커피숍 가서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를 안 마십니다.
9: 아...
10: 에스프레소만 네, 뭐 네 잔 다섯 잔 정도.
9: 저는 잠 못 자겠네요, 그죠?
10: 밤에 자려고 눕잖아요.
9: 예.
10: 그럼 귀에서 매미 소리가 나요.
9: 아~
10: 막 네, 막 이런 소리.
9: 이명이죠, 이명.
10: 네,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 잠 못 자가지고.
9: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예, 예.
10: 이제 그걸 즐기는 게 아니라 예. 밖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 나는 다른 거 마신다, 너네들과. 그래서 이제 에스프레소를.
9: 알겠습니다.
10: 마시는.
9: 예. 아,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10: 네, 그리고 이제 안 웃습니다.
9: 안 웃는다고요?
10: 네.
9: 왜요?
10: 좀 과묵하고
9: 아~
10: 네, 좀 그런 거를 좀 보고 싶고 보여드리고
9: 예,
10: 싶고
9: 예, 예.
10: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9: 예.
10: 안녕하세요, 백가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9: 그건 민수 형이잖아요.
10: 아, 네.
9: 근데 지금 언니한테 생각했어.
10: 네, 그래서 이제 예. 누가 말 시키기 전에 말도 안 하고 누가 물어보면 단답형의 로우 톤으로
9: 아~
10: 네 그렇게 하십니다.
9: 보통 그 민수 형이랑 장혁 씨가 그렇게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형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10: 네.
9: 알겠습니다. 그 집에서는 불을 안 킨다고요?
10: 네, 거의 촛불 켜놓고 있거나 아~ 스탠드 하나 켜놓고.
9: 스탠드. 촛불로 네. 조심 불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10: 네. 그리고 예. 그냥 그리고 이제 재즈나 보사노바 음악만 듣고.
9: 예.
10: 그렇습니다.
9: 보쌈이요?
10: 보사노바.
9: 아 예, 보쌈을 시킨다는 줄 알고.
10: 네.
9: 그리고 고요태 탈퇴를 선언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10: 그때 이제 아티스트병 걸려서
9: 아~
10: 제가 이제 중증으로 들어간 거예요.
9: 그래서
10: 아 왜냐면 제가 듣는 음악은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은 재즈랑 이런 쪽이었는데
9: 네, 네, 네.
10: 고요태는 나나나나 싸.
9: 디스코.
10: 네 이런 음악을 하니까 제가 이제 약간 현타가 왔어요. 아
9: 예.
10: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정말 하는 게 아티스트가 아닐까.
9: 예.
10: 그래서 멤버들한테. 나는 이제 코요테에서 좀 이제 그만해야겠다. 나는 여기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9: 그럼 제가 들어갈게요.
10: 네, 들어가십시오.
9: 예, 예.
10: 네, 그래서 이제 멤버들한테 이제 그만하겠다고.
9: 그냥 뭐래요, 멤버들이?
10: 저는 생각보다 저를 그냥 꽉 잡아주시더라고요, 두 분 다.
9: 그렇죠.
10: 네,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멤버들이 그럼 수익 분배를 좀 더 해주겠다.
9: 아 진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10: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9: 수익 분배가 또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군요.
10: 네. 4-3-3으로 해준다고. 종민 형이
9: 심심사로 해주고 심심사.
10: 네. 그래갖고 야 이 정도면
9: 있을만하다.
10: 아티스트 병을 이제 포기해도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만 하고 이제 다시 코요태 하면서 열심히 아티스트 병 고쳤죠.
9: 알겠습니다. 예, 예. 고쳤군요.
10: 네.
9: 진짜 수익 배분에 약간 그 현물에 약하군요.
10: 아, 네. 자본주의에
9: 예,
10: 빠져갖고.
9: 예, 알겠습니다. 예.
10: 네.
9: 그 우리 백가 씨는 실제로 이렇게 뭐 개인 앨범도 내지만 또 그 포토그래퍼로서의 활동도 하시잖아요.
10: 네, 맞습니다.
9: 지금도 활동하시나요?
10: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9: 아시아 최초로 카메라 브랜드 라이땡 모델이 됐다고 맞습니까?
10: 네, 맞습니다.
9: 그건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10: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이게 그 라이땡 코리아에서 네. 연락이 온 거예요.
9: 예.
10: 백가 씨 안녕하세요. 저 라이땡 코리아인데요.
9: 예.
10: 네, 했더니 이번에 그 라이땡에서 아시아 모델을 좀 찾고 있는데
9: 모델을
10: 그 자기 임의대로 그냥 보냈다는 거 제 예, 예. 리스트에.
9: 예.
10: 근데요, 했더니 지금 최종 세 명의 일본 포토그래퍼랑 홍콩 포토그래퍼랑 백가 씨가 올라가 있는데 만약에 된다면 그 독일 본사로 가서 라이팅 회장님과 뭐 만찬하느라고 뭐 공장을 겨냥 이런 꿈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9: 네네네.
10: 괜찮냐? 저 영광이죠 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됐다고.
9: 예, 예, 예.
10: 그래갖고 실제로 진짜 제가 독일로 가서 그 회장님이랑 막 밥도 먹고
9: 그래요?
10: 네, 막 그랬었던 막 공장 거기가 이제 핸드메이드거든요.
9: 그렇죠.
10: 공장 가서 다 구경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9: 카메라 선물로 줬나요?
10: 네, 제 이름이 제 이제 그 사진명이 포토 바이백인데
9: 예, 예.
10: 바이백을 이제 로고 각인을 하셔갖고
9: 예.
10: 저한테 보내주셔서 그거 갖고 비밀로 사진을 찍어 와라. 그래서 전시를 하자. 그리고 제일 먼저 카메라를 받고. 전시를 했던
9: 멋있네요 진짜로.
10: 네, 제가 알고 보면
9: 네.
10: 말 안 하면 괜찮습니다.
9: 예, 그러니까 좀 독일에 갔으니까 또 말 한 마디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10: 네, 통역분이
9: 해주셨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참 대단하네요. 이제 지금도 그 포토그래퍼로서의 활동이 수입의 좀 일부를 차지합니까?
10: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는 돈을 받고 일을 하니까
9: 그렇죠.
10: 네, 수입의 일부가.
9: 예, 아 전 취미로 하시는 줄 알았더니
10: 아니 저는 원래 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저는 원래 전공이 사진이에요.
9: 아 그래요.
10: 근데 저는 심지어 고등학교 때부터 사진과 그래서 사진을 하다가 쿠데타가 된 거였거든요.
9: 네.
10: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그런 말을 안 하니까
9: 예.
10: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9: 알겠습니다. 예.
10: 네.
9: 아무튼 뭐 예전부터 이렇게 사진에 또 일가견이 있어서 이렇게 모델까지 하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코요테로서의 활동이 가장 좀 짭짤하신 거죠?
10: 아니 짭짤한 정도가 아니라
9: 예.
10: 제 삶을 바꿔놓습니다.
9: 그렇습니까?
10: 네, 예, 제가 예. 하는 모든 것들은
9: 그럼 만약에 그 전에 저 나 탈퇴할게 했을 때 탈퇴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0: 지금 좀 다시 멤버들한테 코요테 시켜달라고
9: 예.
10: 애원은 애걸하지 않았을까요?
9: 아 그렇군요.
10: 네.
9: 예, 굉장히 보기 안 좋았겠네요, 그죠?
10: 아, 그렇죠.
9: 한마디로 추접스럽겠어요.
10: 구질구질하고
9: 예.
10: 번복의 어떤 상징이 됐겠죠.
9: 예, 예, 예.
10: 네.
9: 백가 씨는 그래도 좀 그렇게 좀 순수한 면이 좋아서.
10: 네.
9: 저도 그렇고 네. 멤버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10: 감사합니다.
9: 예, 예. 네. 저축은 잘 하시고요.
10: 네,
9: 왜냐면 또 버는 만큼 다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10: 예전에 사기를 많이 당해서 사업하다가
9: 예, 예.
10: 이제는 정말 다 모아놓습니다. 네.
9: 알겠습니다. 네. 모아놨군요.
10: 네.
9: 이제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10: 네, 알겠습니다.
9: 좀 뺐어야 되겠네요.
10: 네네네.
9: 자, 박명수 휘낭씨의 자, 제가 좀 질문을 드릴 텐데
10: 네.
9: 예, 백가 씨의 신곡 비치 베이비가
10: 네.
9: 70년대 밴드 음악을 재해석한 곡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10: 네.
9: 맞죠?
10: 네 맞습니다.
9: 자 고품격 뮤직 토크쇼답게 7080 감성 물씬 나는 백가의 플레이리스트를 저희 준비를 했어요. 이름하여 백가형의 LP 바
10: 지어낸 거죠. LP 바 지어낸 거죠.
9: 예예.
10: 오 너무 잘 지어냈습니다.
9: LP 바 네. 자 한번 노래 한번 저 가지고 오신 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이게 이제 1984년에 발매된 나미의 빙글빙글입니다.
10: 예. 네.
9: 예. 잠깐 소개해 주시죠.
10: 네. 이게 제가 어릴 때
9: 예.
10: 제가 막 5살, 6살일 때
9: 네.
10: 어머니가 TV에서
9: TV가 뭐예요?
10: TV에서 이 그 노래에 와서 춤을 췄어요. 방에서.
9: 어머니께서?
10: 네.
9: 어머님도 이제 아티스트
10: 네.
9: 준비하셨으니까.
10: 근데 그 춤을 제 손을 잡고 같이 춤추자고 이렇게.
9: 네. 네, 네.
10: 빙글빙글 저 돌려갖고 어지러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9: 어지러웠던 기억.
10: 네. 그래갖고 이 노래 들으면 어머니가 생각나요.
9: 그럼요.
10: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먼저 첫 곡으로 골랐습니다.
9: 아이고, 그래요. 어머님 저 참 좀 오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10: 네.
9: 아쉽지만 그래도 또 백가 씨하고의 추억이
10: 네.
9: 예, 음악을 또 좋아하셨던 분이라서
10: 네.
9: 예, 이 노래 들으면 또 엄마 생각이 많이 나시겠어요.
10: 근데 이게 약간 좀 몽글몽글하지 않아요? 멜로디가?
9: 그렇죠. 그렇죠.
10: 그쵸?
9: 둥둥둥둥둥둥둥둥둥 예, 예,
10: 뭔가
9: 예.
10: 저는 약간 이 곡 들으면 좀 뭉클해져요.
9: 그리고 또 남희 선생님의 목소리가 좀 좋아. 그죠?
10: 바람만 보고 있어.
9: 예, 예. 발음 좀 안 좋으시네요. 있으라고 하셨어요. 네네. 자, 다음 노래 가보겠습니다.
2: 언젠간 가겠지 푸르니 청춘 지고 또 피.
9: 자, 이 노래 저도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 노래 때 10살이에요, 10살.
10: 10살이요?
9: 그리고 산돌림 노래를 아주 좋아 많이 듣지 못했지만 네. 라디오밖에 없었으니까
10: 그쵸.
9: 알고는 있었죠. 예.
10: 이 곡이 이제 첫 예전에는 그냥 뭔가 이 멜로디로 듣잖아요.
9: 네네네.
10: 근데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가사를 좀 잘 들어오는 곡들이 있거든요.
9: 그렇죠. 그렇죠.
10: 근데 언젠간 가겠지 푸르는 이 청춘 딱 듣는데
9: 네.
10: 제가 지금 이 제 청춘을 제가 20년 뒤에 이 곡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9: 예, 예.
10: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청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9: 그렇죠. 그렇죠.
10: 왜냐하면 우리가 20년 뒤에 오늘을 떠올렸을 때 뭔가 또 아쉽고 아 그때 뭐 할 걸 이런 맞아요,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9: 맞아요. 맞아요.
10: 그래서 이 곡을 들으면서 나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9: 저도 이 노래를 들으면 옛날 저 어릴 때 생각이 좀 많이 나고
10: 네.
9: 예, 또 계속 김창원 선생님 활동을 해주시니까
10: 네.
9: 저 그게 더 좋아요.
10: 네.
9: 예, 예. 다음 노래 또 가보겠습니다. 사실 백가시가 저보다 한 10살, 80년이죠?
10: 네, 81입니다.
9: 10살 정도 어린데도 듣는 거는 제 노래, 제가 예전에 들었던 노래를 다 똑같이 알고 있어서 너무 저도 기뻐요. 이 대화가 되니까.
10: 네, 이 곡은 80년대 곡치고 멜로디 라인이
9: 예.
10: 굉장히 세련된 것 같아요.
9: 예.
10: 그래갖고 제가 어릴 때 이 노래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9: 그래서
10: 이제 초등학교 때 그 학교에서 노래 자랑할 때
9: 예.
10: 친구들이 동요 부를 때 저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9: 동요 부를 때?
10: 네. 예. 그래갖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9: 네. 동요 부를 때 자기는 동요 안 부르고 이제 성인 가요를 불렀군요.
10: 네.
9: 예. 가, 하나, 둘,
10: 왜?
9: 한번 헤이 헤이 눈을 감아봐.
10: 가사 좀 하나도 네. 못 맞추네요.
9: 네가 가져왔니? 내가 가져왔니? 라리나나나하잖아. 저도 좋아했어요.
10: 그렇죠.
9: 예.
10: 너무 예. 좋습니다.
9: 헤이 헤이 헤이.
10: 네, 박성신의
9: 네.
10: 한 번만 더.
9: 좋습니다. 네. 다음 노래 또 가볼게요. 이건 뭔 노래입니까?
10: 아, 네, 이거는 1980년도에 발매된
9: 예.
10: 김트리오의
9: 예.
10: 그대여 안녕이라는 곡입니다.
9: 네.
10: 제가 이 곡을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곡인데
9: 네.
10: 이 곡이야말로 더 진짜 어떻게 이 당시 때 이런 멜로디와 이런 하모니를 가질 수 있지 했던 그런

0: 곡이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제가 음악 할 때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던 곡이고요.
1: 예.
0: 지금도 굉장히 좋아해서 아직 혹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 계시면
1: 네.
0: 나만 알고 싶었던 곡이지만 이제 많은 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트리오는 이제 김파, 김단, 김선 삼남매로 이루어진 가족 밴드입니다.
1: 네, 네.
0: 김트리오고요.
1: 예. 예전에는 이 트리오 이름 이런 그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0: 그렇죠. 이게 이제
1: 예, 예.
0: 세대 이름도 있고
1: 예.
0: 그렇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0: 노래는 뭐 88년에 나온 노래지만 지금도 언제나 예,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때는 나오는 그런 우리 또 주제, 공식 주제가로 볼 수 있죠.
1: 그렇죠. 예,
0: 예. 이 노래를 가져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1: 제가 처음 기억나는 올림픽이 네. 88 서울 올림픽인데
0: 예.
1: 이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0: 예.
1: 사실 정말 살면서 몇 번 못 보는 기회잖아요.
0: 그렇죠. 그때 이후로 우리는 하계 올림픽을 못 했어요.
1: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8살 때 처음 본 올림픽이기도 하고
0: 예.
1: 그때 이 곡을 들었을 때
0: 예.
1: 와 정말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곡이 있지? 좀 팝송 같은
0: 그렇죠.
1: 네 그런 곡이어서 이 곡도 제가 지금도 들으면 뭔가 환희와 네 뭐 감격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0: 예, 저도 이 노래 들으면 좀 뭉클해요.
1: 그렇죠.
0: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뭉클한 그런 느낌이 들죠.
1: 네. 예.
0: 이 노래 말고 그 노래 아세요? To the Victory.
1: 알죠. To 네. the Victory.
0: 그거 너무 좋아요.
1: 그게 이제 예. 옛날에 그 펩댄 광고에 예. 나왔던
0: 예.
1: 그거죠.
0: 예.
1: 아닙니다.
0: 예, 저도 그 노래 To the Victory 굉장히 네. 항상 승리하고 싶었는데
1: 네.
0: 승리가 안 되더라고요. 예.
1: 하신 것 같은데요?
0: 예, 아니에요. 인생의 승리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1: 네.
0: 예, 예. 자, 지금까지 네. 우리 또 백가시가 갖고 있는 음악 세계, 예, 음악 장르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1: 네.
0: 너무 너무 좀 공감이 가는 노래들 갖고 오셔서 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1: 감사합니다.
0: 예.
1: 네.
0: 고생하셨어요.
1: 네. 고생하셨습니다.
0: 예, 그럼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세요.
1: 네. 저는 그냥 그 열심히 계속 하겠지만
0: 네. 예,
1: 그냥 아니, 형이 많이 도와주세요.
0: 어떻게 도와주세요? 저도 이 지경인데.
1: 저보다 난 것 같습니다.
0: 아니에요. 저는 백가시를
1: 네.
0: 굉장히 인간적으로 좋아해요.
1: 그렇습니까?
0: 진짜 제 동생처럼 좋아합니다.
1: 감사합니다. 저도 형같이 좋아해요.
0: 우리는 그게 통하잖아요.
1: 맞습니다. 예,
0: 백가시가 아무리 뭐라고 저한테 해도 그거는 저를 좋아하고 생각하니까 하는 얘기니까.
1: 너무나 사랑합니다.
0: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열심히 하세요.
1: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아시겠죠? 예.
1: 네.
0: 오늘 저 어떠셨어요? 우리 백가시 단독으로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1: 제가 이런 곳에 이렇게 가수로서 초대된 게 영광이고요.
0: 예, 예.
1: 네, 앞으로
0: 예.
1: 더 열심히 형 말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네, 네, 열심히 하셔가지고
1: 네.
0: 뭐 말은 뭐 저희가 뭐 적자냐 흑자냐 그런 얘기를 했지만
1: 네.
0: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니까
1: 네.
0: 우리 백가시 앞으로 더 좋은 일도 더 많이 생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여러분
0: 예.
1: 그 비치베이비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0: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백가시는 우리 목요일에 또 고정 코너에서 뵙도록 하고요.
1: 네.
0: 백가시 보내면서 백가의 노래 듣겠습니다. You and I.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0: 예.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퇴직연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앞에서 저희가 좀 잠깐 들려드렸던 코리안의 노래입니다. 손에 손잡고, 예, 우리 뭔가 한번 또 해봐야죠. 저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오늘 사연은 정민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지체장의 어머니를 모시고 전남 여수의 아름다운 섬 망도에 다녀왔어요. 둘레길을 산책하며 반짝이는 윤슬과 시원한 바다 풍경을 눈에 담았고 오랜만에 어머니와 마주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과 함께해 오롯이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피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는데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덕천 부근입니다.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북수원 부근으로 차가 많아서 지체고요. 더 가서는 반월터널 출구지점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군포 부근부터 여파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도 사고 때문인데요. 송산포도 휴게소 부근에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함께하면 더욱 행복한 해피 투게더.
1: 해투의 살아있는 역사, 국민 MC 유재석,
0: 음악의 신 윤종신, 1600만 거장 장항준 감독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1: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0: 해피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오는 7월 10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첫 방송됩니다. KBS, EBS

안녕하세요. 인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벌써 7월의 첫 일요일인데요. 이 7월이 어떻게 왔나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7월이 갑자기 온 게 아니잖아요. 6월을 지나왔기 때문에 7월이 됐고 3월의 그 낯설음 또 5월의 설렘이 가라앉고 7월이 된 거예요. 월드컵 소식에 스트레스 받은 날들도 있었고요. 또 산업 현장의 사고 소식에 발을 멈추고 또 지구 저편의 전쟁 얘기에 마음을 졸였던 시간도 있었죠.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기쁨으로 반짝였던 날도 있었을 거고 아픔이 지나가고 슬픔이 가라앉고 그리움이 더 진해지고 그 감정의 파도를 겪으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걸어왔기 때문에 이 7월을 덤덤하게 보낼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수많은 계절을 품고 오늘도 7월의 시간이 쌓여갑니다.

아주 잘 만든 노래죠. Boy Meets Girl이 노래한 Waiting for a Star to Fall이었습니다. 7월 5일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첫 곡이었습니다. 키보디스트 조지 메릴하고요. 싱어송라이터 쉐넌 루비캠.

0: 두 사람이 이제 이 노래를 불렀는데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 I Wanna Dance With Somebody 이 곡을 작사 작곡한 장본인들입니다. Waiting for a Star to Fall 이 노래를 부를 당시에는 부부였어요.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마치 별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잖아요. 하지만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내 품이에요, 자기야.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수도권 주파수 서울, 인천, 경기 계시는 분들은 FM 106.1MHz로 인백션의 백뮤직 듣고 계십니다.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들의 일과 휴식과 만납니다. KBS 어플리케이션 KONG 콩을 여러분들 깔아놓으시면요. 전 세계 어디서나 듣고 보실 수 있고요. 7월의 첫 일요일입니다. 어디서 뭘 하시든 편안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DJ 천이가 오늘도 좋은 음악으로 배경음악이 되드리겠습니다. 유혜자 씨가 좋은 노래를 어찌나 잘 알아서 틀어주시는지 따로 신청곡 안 보내도 너무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우리 임선달 PD의 선곡이죠. 선곡의 달인 임선달. 4931님 즉흥적인 아내 때문에 서울에서 3시간 이상을 달려서 속초로 물회 먹으러 왔어요. 물회 먹으러 속초까지 와보셨나요? 올 땐 신났지만 다시 3시간 이상 운전해서 가려니까 슬퍼지네요. 좋은 추억이다 생각하세요. 나 같으면 안 가겠지만. 김임한 씨. 백뮤직은 선곡 맛집. 감성도 있고 유머도 있고 손해는 없어요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듣고 싶은 노래 떠오르시면요. 언제든지 문 두드려 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사연을 받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돈 쓰지 마시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꼭 깔아놔주세요. 잠시 광고예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가수고 배우입니다. 우리나라에 팬이 많죠. 지금 어느덧 40대가 됐네요. 맨디 무어가 노래한 크러쉬 듣고 왔습니다. 당시 17살에 발표한 아주 상큼 발랄한 노래예요. 2001년에 나왔습니다. 크러쉬는 그 여학생의 열병 같은 사랑을 크러쉬라고 하죠. 푹 빠졌다, 반했다, 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떨려서 말도 못하는 마음을 아주 귀엽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듣습니다. 에바 캐시디와 케이티 멜로아가 노래하는 What a Wonderful World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보컬리스트예요. 에바 캐시디. 개인적으로는 Fields of Gold라는 노래 좋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33살 나이에 요절했죠. 미국 보컬리스트 에바 캐시디. 그리고 조지아 출신의 현재 42세가 됐네요. 영계 싱어송라이터 케이티 멜로아가 노래합니다. 두 사람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목소리를 맞춘 버전인데요. 그러니까 에바 캐시디가 세상을 떠나고 11년 뒤에 2007년에 두 사람 목소리를 합쳐서 만든 듀엣곡입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푸른 나무, 붉은 장미, 하늘과 또 이웃의 미소. 이 우리 곁에 평범한 일상을 얘기하면서 세상은 참 아름답고 살아갈 만한 곳이라고 노래하죠. 이어서 피아노 록의 대가로 불리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벤 폴즈의 음악이에요. Still Fighting It.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노래죠. 어른이 된다는 건 고되고 아픈 일이지만 아빠도 여전히 세상과 싸우며 버티고 있으니까 너도 잘 해낼 거야 라는 아빠의 응원가입니다. 에바 캐시디와 케이티 멜로아의 노래 What a Wonderful World. 벤 폴즈의 Still Fighting It.

벤 폴스가 노래한 Still Fighting In, 에바 캐시디와 케이트 멜로아가 노래한 What a Wonderful World 두 곡 이어 듣고 왔어요. 나이 들수록 또래보다 언니나 뭐 동생 또 형님이나 동생들이 더 편하고 좋아진다는 분들이 있죠. 비슷한 또래들은 나하고 비교가 돼서 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쓰죠. 근데 형님이나 언니들하고 있으면 뭐 조금 잘난 척해도 넘어가주고요. 조금 부족하면 아유 그땐 다 그래 이렇게 품어주기도 하고 마음이 편하죠. 동생들하고 있을 때는 이제 본인이 선배 입장 되니까 동생들 예쁘게만 봐주면 되고요. 뭐 세상 다 아는 척만 안 하면 무리 없이 낄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하고 다 친구가 될 수 없어서 우리는 이제 책을 읽고 글을 읽고 뭐 그러는 거겠죠. 일일이 다 만날 수 없으니까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주신 사연으로 세상 경험을 넓혀봅니다. 선물로 치킨과 콜라 세트 준비하고 있는 코너죠.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 자, 오늘은 김은주 씨 사연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생일 당일 저녁에 남편이 계속 시무룩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안 하셨다고 그런 거더라고요.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서운해해? 아니, 당신이 먼저 전화하면 되잖아. 1차로 구박하고 제가 대신 전화를 걸어줬습니다. 그리고 통화하는 내용을 스피커폰으로 들었더니 남편이 대뜸 그러더라고요. 엄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와, 뭔 일 있나? 아니 어제가 내 생일이었는데 전화도 안 하고 어? 생일 선물도 안 주고 아, 빨리 선물 줘 엄마. 선물? 야 선물은 내 받아야 한다 아이가. 내가 네 낳고 누워있었던 생각하면 아이고 마 아가 막 머리통이 웬만큼 커야지.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는데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요. 안 그래도 남편은 모자 살 때마다 사이즈가 없어서 애로가 많은데 태어날 때부터 머리 크기가 남달랐나 봅니다. 한참 통화하고 끊는가 싶더니 잠시 후 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아가야, 내 얼마 안 되는데 용돈 보낼 테니까네. 둘이 만난 거 사먹으래. 그러고 사실 나 걔 생일 까먹었다. 몰라서 추가 못한 기야. 아 괜찮아요 어머니 그럴 수 있죠. 아니다 내 좀 심각하대. 내가 요새 막 자꾸 깜빡깜빡 해가 집 현관 번호도 생각 안 나고 우리 집에 조선간장이 몇 병 있는지 아나? 세 개나 있다. 까먹고 자꾸 사온다 아이가.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사정도 모르고 용돈 보내주신다고 아싸 하며 좋아하더니 통화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그제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현관문 지문으로 이용하시게 바꿔드리고 응? 주소 적힌 목걸이도 해드리고 모시고 병원도 가봐야겠어. 그랬더니 그제야 저한테 엄지척을 합니다. 어머니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남편의 생일은 결국 어머니를 더 자주 더 살뜰하게 챙겨야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우선 모셔와서 건강검진부터 해보려고요.

아유, 후반에 간신히 사연을 읽었네요.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아, 그동안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더라고요 라는 사연에서 예? 노래 들었어요. 투닥투닥하지만 따뜻한 은주씨 집하고 잘 어울리는 노래 Crosby, Stills, Nash & Young의 노래 Our House 듣고 왔습니다. 미국과 영국 출신의 포크락 거장들이 모인 전설적인 슈퍼그룹이죠. Crosby, Stills, Nash & Young의 Our House였어요. 평범한 집안의 그 따뜻한 행복을 포근하게 그린 노래예요. 벽난로가 있고 꽃병엔 꽃이 있고 마당엔 고양이 두 마리가 있는 우리 집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다라는 노래였습니다. 은주 씨 남편이 나이가 어떻게 되셨는지 몰라도 어머니 앞에서는 그냥 귀여운 아들이군요. 생일 축하 전화 안 왔다고 시무룩하고 용돈 보내줬다고 아싸 좋아했잖아요. 근데 아들 생일 날짜를 잊으신 덕분에 우리 센스 있는 며느리 은주 씨가 어머니한테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네요. 나이가 들면 뭐 누구나 예전보다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조선간장 3병이요. 그 예사죠. 그래도 어머니 본인도 요즘 좀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시면 한번쯤 병원에서 확인해 보는 게 마음도 놓이고 좋겠죠. 별일 아닌 걸로 나오면 안심이 되고 초기에 발견할 게 있다면 빠를수록 좋은 거니까요. 우리 생일 해프닝이 바람직하게 끝나서 다행이고요. 사연 주신 우리 김은주 씨께 선물을 치킨과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하세요. 저희 인백천의 백뮤직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연 쓰고 따블러 갑니다. 게시판이 거기 있습니다. 사연 올리시면 됩니다. 긴 사연도 좋아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 코너입니다. 노래와 선물까지 따블러 얹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노래 세 곡 이어들을 거예요. 스페인 가수 하비에르 리오스가 노래한 애절하면서도 경쾌한 라틴 팝입니다. 아, 꾸라메란 노래인데요. 스페인어로 치료해달란 얘기예요. 그녀가 떠나고 난 죽어가고 있어요. 당신의 사랑으로 날 치료해 주세요. 이 가사인데요. 들으시면 이거 많이 들은 음악인데 하실 텐데요. 우리나라 가수 마야가 쿨하게 이런 제목으로 번안해서 불렀습니다. 이어서 미국 디트로이트 출신의 밴드예요. The Romantics의 Talking in Your Sleep이란 노래입니다. 잠결에 나온 상대의 진심을 듣고 사랑을 확신하게 됐다는 노래고요. 이어서 호주 싱어송라이터 바네사 아모르스의 노래 Absolutely Everybody라는 노래예요. 모든 사람이 사랑, 존중,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노래입니다. 아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곡입니다. 하비에르 리오스의 꾸라메 그리고 The Romantics Talking in Your Sleep

바네사 에모로스가 노래한 Absolutely Everybody, The Romantics의 Talking in Your Sleep, 하비에리 리오스가 노래한 꾸라메 세 곡을 듣고 왔어요. 7월 5일 일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1부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전설의 싱어송라이터죠. 캐롤 킹이 노래하는 Anyone at All이라는 노래예요. 이 톰 행스하고 맥 라이언이 주연했던 로맨틱 코미디죠. 영화 You've Got Mail의 사운드트랙으로 사랑을 받았죠. 누구라도 만났겠지만 그게 당신이어서 정말 다행이에요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허스키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색이 참 매력 있는 영국 가수 폴 영의 노래 Every Time You Go Away 준비합니다. 연인이 떠날 때마다 마음 한 조각이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그 이별의 상실감을 노래하고 있어요. 캐롤 킹, Anyone at All, 폴 영, Every Time You Go Away.

0: 될걸? 할인 훈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마칠 시간 됐고요. 잠시 후 2부가 이어질 텐데요.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론가의 감각으로 고른 좋은 노래 기대해 주세요. 자, 1부 끝곡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예요. 댄 포겔버그의 Seeing You Again이에요. 헤어진 연인을 우연히 만나요. 그 순간의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Dan Fogelberg, Seeing You Again. I'll be 금방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장마철이라 교통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체도 그래서 평소보다 덜한데요.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기흥 부근에서 수원 쪽으로 사고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버스 관련 사고 있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지나기는 크게 불편하지 않으실 텐데요. 서울까지 정체 구간 없이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진부에서 진부 2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봉평터널 부근에서 둔내터널 쪽으로 지체고요. 삼할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후로 쭉 수월하다가 여주 휴게소에서 이천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사고 여파를 받는 구간입니다. 덕수 3패에서 강일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6: 위
5: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6: 소
5: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6: 로
5: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7: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자연과 평화를 사랑한 포크 칸트리 싱어송라이터의 대명사죠. 존 덴버의 초기 노래입니다. 제목이 Rhymes and Reasons란 노래로 오늘 7월 5일 일요일 인백션의 백미지 2부 출발합니다. 영어 관용구 중에 No Rhyme or Reason이라는 표현이 있죠. 운율도 없고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규칙도 없고 이유도 없다 이런 뜻이죠. 이 노래에서는 우리 삶의 아름다운 질서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이 나와요. 대자연과 아이들한테 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심오하면서도 한편의 시 같은 노래를 이렇게 초기부터 했습니다. 존 덴버는. 자, 7월의 첫 일요일 오늘도 변함없이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가 출근했네요.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하고요. 임진모의 식스센스 코너 시작합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급발진 잡는 진에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들입니다. 모바일 쿠폰 선물이 많아요. 도넛, 치킨, 피자, 커피, 뭐 햄버거 세트, 편의점 상품권, 우유 식빵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가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6: 일양약품.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근력 운동하다 보면 우리가 단순한 동작 하나 하는데도 많은 근육을 쓴다는 걸 알게 되죠. 예를 들자면 높은 데 있는 물건을 잡을 때요. 어깨 근육만 쓰지 않죠. 몸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건 복근이 열일하는 거고요. 팔 뻗을 때도 날개뼈 또 등 근육이 정교하게 협동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사람이 대화 나눌 때도 그래요. 티키타카가 잘 되려면 눈빛, 뭐 표정, 또 경청해야죠. 공감, 이런 협동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두 사람도 오늘도 역시 딴주 걸지 않고 서로 협조하면서 잘해볼게요. 대한민국 대표 음악평론가 임진모의 Sixth Sense. 백뮤직 일요일의 남자 쌍님 작전의 한쪽 임을 맡고 계신 분 진모 진모 임진모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어떻게 7월이 시작된 지 5일째인데 네. 좋은 일 있습니까?
1: 아무튼 뭐 7월이니까
0: 네. 네. 좋은 일 없네요 보니까.
1: 행운이 많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0: 네. 2026년 하반기예요. 네. 마음이 이제 상반기 그러면 좀 그런데 하반기 네. 그러면 네. 급해지죠.
1: 네네. 네.
0: 어때요? 평소에 일할 때 좀 급해야 잘합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넉넉해야 잘합니까?
1: 글쎄요. 저는 역시 넉넉한 게 좋아요. 일할 때 중에 저희가 가장 행복한 거는 음악과 더불어 좀 이 음식을 만들 때인데 음식은 정말 넉넉하게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0: 그렇죠. 네네. 네네. 자 이제부터 모든 시간을 진모 씨한테 내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고 음악 들려주세요. 네. 일단 주제 안내부터.
1: 아 참 그리고 왜 우리 그 저희가 사는 그 재래시장에서 마늘 담당하시는 분 얘기 가끔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임진모 씨도 그 참 그 보니까 사람 많이 약 올리더라. 어? 그 그래도 한 살 위인데 대접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야금야금 상대방을 갖다 이렇게 약을 올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그거 봐. 네.
1: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0: 근데 임백천이, 하지 마.
1: 임백천이 그렇게 종용을 해? 그렇게 만들지?
0: 재밌는 분이네요. 네. 지금 이 방송 들으실 텐데
1: 네네네.
0: 돈벼락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예요.
1: 네. 오늘은 지금 둘 얘기를 했지만 오늘 한번 셋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3인조 밴드가 과연 누가 있을까? 우리도 3인조 밴드 많죠. 산울림 등등에서.
0: 산울림 있고.
1: 네네. 근데 외국에는 3인조 밴드가 4인조한테 약간 눌려가지고 숫자가 확실히 적어요. 그런데 오늘은 3인조 위대한 3인조 밴드가 남긴 노래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되게 이제 락밴드가 3인조가 좀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라인업이
1: 기본적으로
0: 드럼, 기타, 베이스, 그다음에 건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1: 건반이 아니라 보컬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글쎄, 아니 보컬은 물론이고. 네, 그러니까 네. 4, 5인조가 꼭 이렇게 그렇죠. 필요한 거죠.
1: 네. 네. 사실은 건반은 사실 처음에는 이제 락의 오리지널리티를 따졌을 때는 좀 그런데 왜냐하면 락이 뭐 화성이 발달한 음악은 아니잖아요. 그죠? 3코드 음악이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비틀즈 같은 경우도 이제 건반이 없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음악을 풍요롭게 하다 보니까 건반이 들어오게 되죠.
0: 아니 한 사람이 두 개 악기를 하고
1: 그렇죠. 그렇죠. 네네. 어쨌든 3인조 밴드가 많지는 않은데 락 쪽에서는 3인조가 누가 기억나세요? 저는 대표적인 게 크림. 그죠?
0: 그렇지. 크림도 네. 있고.
1: 그다음에 지미 핸드릭스 익스피리언스. 그다음에 캐나다에서 약간 메탈성 아주 잘했죠.
0: 와일드 플라워?
1: 아니, 러쉬, 러쉬.
0: 아, 러쉬. 네.
1: 그리고 네. 제가 또 꼽는 팀이 하나가 에머슨 레이켄 파머입니다. 네. 진짜 음악 잘했어요. 어려웠어요.
0: 음악
1: 어려웠죠.
0: 네, 네. 셀라비 뭐 그런 노래도 있고.
1: 네, 네. 그리고 뭐 음반 위주로 전부 이렇게 뭐랄까? 작업을 했는데 싱글보다는 역시 앨범에서 뛰어난 그 예술성을 발휘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에머슨 레이켄 파머 음반을 쭉 모으면서 제가 그 당시에 듣기에는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왜냐하면 클래식하고 락을 네네. 퓨전했으니까
1: 그래요.
0: 뭔가 조금

0: 고급스러워 보이면서 좀 어려운 느낌이 있었죠.
1: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전에도 저 노래 살짝 하셨는데 에머슨 레이크 앤 파머의 세라비 이거 한번 듣죠.
0: 오, 좋죠. 좋죠. 네. 네.
1: 이 팀이 From the Beginning이라는 곡도 국내에서 라디오에서 환영받았어요.
0: 네네. 세라비 프로죠. 그것은 인생 그런 네. 뜻이죠.
1: 프로식으로 발음해 주세요.
0: 세라비예요.
1: 네.
0: 프로가 그 R 발음 있죠? 알파벳 네. R.
1: 에흐. 제가 이거 왜 선곡했는지 알아요?
0: 에흐 발음이. 네?
1: 왜 선곡했겠어요?
0: 왜?
1: 하도 잘난 체라니까. 처음부터 이 노래를 이렇게 노래를
0: 내가 선곡을 프로 해. 발음만 하면 잘난 척한다고 그러는데 생각해보세요. 임진모 발음을 네. 어떤 그 외국 DJ가 네. 임전모 이러면 되겠어요.
1: 아니 근데 내가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프로 한번 특집을 했어요. 네. 아주 곳곳에서 나 곳곳에서 나한테 시비를 거래. 그게 아니고 어? 참 아유.
0: 내가 그런 적은 있어요. 네. 네. 인정합니다.
1: 네.
0: 에머슨 레이켄 파마의 셀라비. 오늘 위대한 3인조 밴드가 남긴 명곡들 첫 번째 곡이에요.

0: 1977년에 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도 없을 때니까 손악기로 네. 정보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네. 아머슨 레이크 앤 파머의 셀라비 이것은 인생 듣고 왔어요.
1: 근데 그 공연 장면을 한번 보니까 키스 에머슨이 건반을 치잖아요. 네. 건반이 이렇게 층으로 쌓인 건반 있잖아요.
0: 그 몇 단 있죠.
1: 네, 몇 단. 네, 그거 네. 가지고 연주하는데 장대하더라고요 정말.
0: 그렇죠. 그런 소리가 나죠.
1: 네, 네.
0: 두 번째 노래는요.
1: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한번 그 팝 쪽에 아주 유명한 그 3인조 한번 가겠습니다.
0: 네.
1: 팝이라고 표현한 건 뭐 락킹한 사운드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우리 대중적인 멜로디 같은 거 강조했다는 뜻인데
0: 네.
1: 비지스 빼놓을 수 없죠. 삼형제.
0: 네. 아 비지스 노래.
1: 그렇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저 디스코 예. 전에
1: 네.
0: 우리 지난주에 디스코 명곡 했잖아요.
1: 네. 그러니까 그때도 비지스 얘기를 했지만 사실 비지스는 디스코 시대 때도 어마어마한 금자탑을 갖다 이룩합니다만 그 전에도 멜로디 천국이었어요. 진짜.
0: 지난주에 임진모 씨가 비지스 노래를 이제 소개하고 하면서
1: 네.
0: 이 사람들은 뭐 사실은 그 한 팀으로만 계속해도
1: 네.
0: 정말 좋은 노래, 1위한 노래도 많고 뭐
1: 그렇습니다.
0: 좋은 남준 노래도 많고 그래서
1: 근데 이제 멜로디 시대와 그러니까 팝 시대와 디스코 때가 완벽하게 갈려지니까 더 노래가 풍요롭죠.
0: 그렇죠.
1: 네. 오늘 제가 고른 건 우리 참 팝 팬들이 너무 좋아했던 매사추세츠입니다.
0: 아.
1: 그리고 또 한 팀 소개합니다. 역시 저는 팝 그룹이면서 우리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게 피터 폴 앤 메리 같아요.
0: 포크 트리오죠.
1: 임백천 네, 선배가 아주 좋아하는
0: 네네네.
1: 팀입니다. 그 특히 여기서 진짜 셋다가 다 재능이 있었어요. 피터, 폴 스투키, 피터 야로, 폴 그렇죠. 스투키.
0: 메리 트래버스.
1: 메리 네. 트래버스. 너무
0: 메리 트래버스는 세상을 떠났어요.
1: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너무 멋있었어요. 그 당시에.
0: 네.
1: 한번 흑백 TV에서 피터 폴 앤 메리의 공연 장면을 살짝 KBS TV였을 거예요. 해줬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진짜 아주 지적이고 그리고 노래에 대한 그 장악력이 확실히 있었어요.
0: 네. 예, 네네. 맞습니다.
1: 피터 폴 앤 메리 곡 중에서는 우리 역시 우리 한국의 팬들이 좋아했던 금지곡이에요 사실은. 건더 레인보.
0: 건더 레인보.
1: 무지개 지다인데 무지개 지다가 왜 지겠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군에 갔어요. 그러니 무지개가 지는 거죠. 반전 가요입니다.
0: 조니가 군인이 되기 위해서 떠났어요. 오, 내 사랑. 무지개도 비둘기도 사라졌죠.
1: 그렇습니다.
0: 네, 그런 가사예요.
1: 슈, 슈, 슐랄루, 슐랄락, 샥, 슐라바바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야. 진짜. 야, 괜찮다.
0: 슈, 슈, 슐랄루, 슐랄락, 샥, 슐라바바쿠. 그렇죠.
1: 네.
0: 자, 비지스의 메사수세츠, 피터 폴 앤 메리의 Gone the Rainbow 두 곡입니다.

0: 아주 처연한 느낌, 약간 슬픔도 느껴지는 피터 네. 프렌 메리의 Gone the Rainbow, 네. 비지스, 매사추세츠. 이 위대한 3인조 밴드가 남긴 명곡들을 주제로 해서 오늘 일요일 인백션의 백미지 임진모의 식스센스 듣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아메리칸 음악 자체가 아주 풍요롭지만 그래도 앞으로 아메리칸, 즉 저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미국인들, 다시 말하면 흑인이죠. 이 흑인들은 진짜 음악에 있어서는 백인을 가르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0: 그렇죠. 음악뿐입니까? 네. 뭐 네. 저 체육.
1: 그렇습니다. 네, 뭐. 그래서 역시 3인조도 당연히 아프로아메리칸 그룹에 많은데 역시 그래도 모타운의 슈프림스 빼놓을 수 없겠죠.
0: 아, 원조 네네. 걸그룹 롤모델이죠.
1: 그리고 로네츠, 비마이 베이비의 로네츠도 3인조예요.
0: 그렇죠.
1: 그런데 오늘은 슈프림스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0: 예.
1: Someday We'll Be Together 하면 아마 모타운 시절에 가장 큰 히트곡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0: 다이나 로스가 리더했었죠.
1: 모타운의 빅4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빅4를 혹시 기억하세요? 빅4를 갖다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슈프림스, 그다음에 잭슨 5, 그리고 포 탑스, 템테이션스.
0: 템테이션스.
1: 사실 근데 저는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0: 그러면 남자 그룹 셋 여자 네. 그룹 하나군요.
1: 아, 그게 아니라 네. 여기에 스모키 로빈슨이 이끌었던 미래클스가 빠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0: 스모키 로빈슨 앤 미러클스.
1: 네, 네, 네. 네. 하여튼 슈프림스는 정말 비틀스한테도 꿀리지 않는 그런 인기,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져온 진짜 어떻게 보면 3인조의 원조 뭐 롤 모델이고 그러다 보니까 데스티니 차일드가 나온 거죠.
0: 네.
1: 그걸 갖다가 벤치마킹한 게.
0: 네. Someday we'll be together 슈프림스 노래인데 사실은 슈프림스 이름으로 발표됐지 다이나 로스가 중심으로 노래를
1: 그렇습니다.
0: 불렀죠.
1: 네네. 네.
0: 그리고서는 솔로로 가죠.
1: 그렇습니다. 네, 그게 똑같잖아요. 비욘세가 그렇죠. 데스티니 차일드 나와서.
0: 그렇죠. 네네. 자 그럼 더 슈프림스의 노래 Someday we'll be together.

0: 다이애나 로스 연세가 아주 많이 되셨죠. 네, The Supremes의 Someday We'll Be Together 듣고 왔습니다.
1: 흑인 R&B 소울을 얘기하는데 여성으로서 예. 아마 빅3가 있다면 뭐 당연히 아레사 프랭클린이 있겠지만 그것 위로 미국인들이 평가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 얘기한 다이애나 로스입니다. 뭐 띄어놓으리기 또 있죠. 빅3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마 다이애나 로스만큼 오랫동안 그 인기를 끌은 가수는 없을 거예요.
0: 얼마 전에 락앤롤 홀 오브 페임 누구 차례인가요? 거기서 나와서 하, 노인이 되셨는데도 그 옷 입는 거나 말씀하시는 거나 아주 좋더라고요.
1: 네. 어죽하면 마이클 잭슨의 영원한 우상이잖아요.
0: 그렇죠. 네.
1: 자, 이번에는 90년대를 대표하는 락 그 밴드 네. 3인조 밴드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그린데이.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전설이죠. 너바나.
0: 아. 네.
1: 그린데이 노래는 가장 많이 사랑받은 곡이 이 곡이에요. Good Riddance. 근데 이게 부제가 Time of Your Life죠.
0: 예.
1: Good Riddance는 왜 우리 수고 중에 Get Rid of 있잖아요. 제거하다.
0: 제거하다는 얘기죠.
1: 네네네. 그러니까
0: Get Rid of him. 그럼 그를 제거해라.
1: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Good Riddance 하면 좋은 제거잖아요. 이거 뭐냐면 야 Good Riddance 딱 얘기하면 야 보내. 자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관용구인데 이걸 내걸었어요. Good Riddance, Time of Your Life.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럽게 어떤 산 사람들 예를 들자면 번아웃 돼가지고 정말 승진의 희망이 딱 없는데 연말에 승진 딱 됐다든가 또는 뭐 졸업식이라든가
0: 네.
1: 이럴 때 이럴 때 이 곡은 완전 그래, 최고인 거죠.

0: 진짜 아 네. 잘했어 이제 네. 잘 가.
1: 백뮤직 그만둘 때도 내가 이럴 거야. Good riddance. Time of your life. 그래. 에휴.
0: 좋은 시간 보냈길 바래. 네. 잘 가. 그런 얘기죠. 그린데이의 네. Good Riddance, Time of Your Life 한 곡 더요.
1: 네, 너바나는 About a Girl. 약간 About 비트스 a girl. 같은 스타일의 곡인데 사실 전 몰랐는데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이 비트스 음악이 자신의 뭐랄까 꿈이었다 그러더라고요.
0: 어 그래요?
1: 예. 그래서 이 노래 들어보니까 아 왜 그런 생각했는지 노래가 증명해 줍니다.
0: 참 너바나의 이 커트 코베인은
1: 네.
0: 그야말로 그 어떻게 보면 진정성 있게 살다가
1: 네.
0: 본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1: 네.
0: 참 대단한 락커입니다. 네. 경지에 갔을 거예요.
1: 네.
0: 뭔가 제가 모르는 그린데이의 Good Riddance, 너바나입니다. About a Girl.

0: 오늘 임백천의 백뮤직 일요일의 남자 임진모의 식스센스 코너는요. 위대한 3인조 밴드가 남긴 명곡들 듣고 있는데요. 네. 그린데이의 Good Riddance 그리고 너바나의 About a Girl. 이거 원래 스튜디오 앨범이 아니고 지금 MTV 언플러그드 공연.
1: 그렇습니다.
0: 어쿠스틱 버전 들었잖아요. 네. 이게 더 인기 있었죠.
1: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네. 하여튼 참 너바나는 이제 전설이 됐고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세월이 흐르면 너바나 노래들이 잇따라 돌아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역주행이 좀 과거에 비해서는 쉽게 됐잖아요.
0: 그렇군요. 네네.
1: 자, 이번에는 제가 3인조 밴드 관련돼서 이곳저곳 웹진 한번 조사해봤어요.
0: 예.
1: 그런데 어떤 조사에서도 상위권에 빠지지 않는 팀이 바로 스팅이 있었던 3인조 더 폴리스입니다.
0: 폴리스군요.
1: 최근에 이제 아주 그 로얄티 때문에 멤버들하고 좀 약간 좀 갈등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애 우정은 여전하더라고요.
0: 근데 스팅이 조금 욕심꾸러기 느낌이 있어요.
1: 그래요? 네네. 저는 참 좋게 봤는데 그래도 분명히 N분의 1한 개념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지켰을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나머지 두 멤버 앤디 서머스나라든가 스튜어드 코퍼랜드 같은 경우는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0: 그 사람들은 이제 같은 멤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같은 주인이라고 주인의식을 갖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팅이 반 이상이죠.
1: 그럼요. 물론. 사실은 그 참 애매한 건데 사실 이거는요.
0: 그래서 각자 매니저가 있잖아요. 요즘은 매니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어떤 조사에서 더 폴리스가 위대한 3인조의 뭐 보통 3위에서 5위에는 꼭 걸쳐 있더라고요.
0: 네.
1: 아주 대단한 팀입니다. 오늘 제가 고른 곡은 Everything She Does Is Magic. 네. 그녀가 한 모든 작은 것들이 다 마법이다 하는 Every Little Thing She Does Is Magic입니다.
0: 근데 여기서 피아노 소리가 나는데 장 루셀이라는 네네. 개관 피아니스트.
1: 이 노래의 핵심은 바로 그 피아노 연주예요.
0: 그렇죠. 네.
1: 정말 더 폴리스 나중에 이제 스팅이 이제 솔로로도 화려한 그런 레코딩 이력을 갖다 선사합니다만 정말 음악 잘했어요.
0: 네. 더 폴리스 Every Little Thing She Does It Magic.

0: The Police가 노래한 Every Little Thing She Does Is Magic 듣고 왔습니다.
1: 채팅 공연 보셨죠?
0: 봤죠. 네. 내한 공연할 때 봤죠.
1: 네, 저는 뭐 두 번 정도 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잔디마당에서 했어요.
0: 그때 야외에서 했어요.
1: 그때 저는 그 사운드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사운드가 아마 객석한테 굉장히 좋은데 이게 퍼져 올라가면서 그 주변에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그 소리가 되게 크게 나왔던
0: 거예요. 아니, 소음이었을 거예요.
1: 네, 네. 그래가지고 엄청 항의를 받는 바람에 네. 이튿날 갔을 때 그 볼륨을 내려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첫날 본 사람하고 두 번째 본 사람들하고 느낌이 전혀 다른 거예요.
0: 아, 그랬구나.
1: 네, 근데 저는 첫날 이튿날 다 갔거든요. 그걸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첫날은 정말 마치 영롱한 아침 이슬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사운드였어요.
0: 네.
1: 너무 멋있고 그다음에 아 스팅한테 좀 한 가지 섭섭했던 건 아니 그 공연 잘하다가 왜 중간에 우통을 왜 벗어?
0: 아니 그 사람 아, 특기예요 그게.
1: 그때 그 모든 사랑이 거기서 정지됐어요 진짜.
0: 아니 근데 그 사람은 네. 그게 굉장히 섹시한 거예요.
1: 몸짱이잖아요. 네.
0: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걸 본인이 굉장히 즐겨하는 것 같더라고요.
1: 네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곡 되겠는데 어느 한 조사에서는요 보통 조사에서 다 1위 했던 팀은 짐 핸드릭스 익스피리언스예요. 근데 한 조사에서는 이 팀을 1위를 꼽았더라고요. GG 탑입니다.
0: 아무래도 짐 핸드릭스가 세상을 떠나서 그런 것도 있겠죠.
1: GG 탑은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우리가 50년 이상 활동한 팀 하면 보통 시카고 얘기하는데 이 팀도 5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0: 아, 그랬군요.
1: 69년에 결성했으니까 69, 79, 89, 이야, 99, 09, 그렇구나. 19, 50년 이상 한 거예요.
0: 시카고 못지않네요.
1: 네, 대단한 팀입니다. 다만 이제 이 팀 빌리 기번스가 더스티 힐이군요. 더스티 힐. 더스티 힐이 세상에 떠나서
0: 베이스.
1: 네, 네. 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그래요.

0: 아, 이 사람도 베이스를 쳤죠. 키보드도 연주했지만 네. 그 스팅처럼.
1: 네, 이 팀의 네. 이제 그 역시 상징은 그 긴 수염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꼭 선글라스 끼잖아요. 네, 네. 그게 빌리 기본스.
0: 시그니처, 시그니처죠.
1: 네, 네. 그 팀 기억하시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 노래만 사랑받았어요.
0: 뭐요?
1: 블루진 블루스. 블루스. 바로 이 75년 노래인데.
0: 이 청바지 블루스란 얘기인데 네, 네. 여기서 이거는 이제 잃어버린 사랑.
1: 네.
0: 어떤 과거의 뭐 행복 그런 얘기죠.
1: 네, 네. 이때 당시 60년대 말에 등장했던 팀들은 거의 다 블루스 기반이에요.
0: 네. 네, 네. 지지탑 노래 중에 느리고 애절하고 아주 블루지한 네. 그런 노래입니다. 지지탑의 블루진 블루스.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임백천의 백뮤직입니다. 임진모의 식스센스 코너. 네. 임진모, 임백천, 그리고 우리 임선달 PD까지.
3: 네,
2: 그죠? 임삼트리오.
3: 아, 임삼트리오네. 네,
2: 이게 우리가 오늘 주제에 딱 맞았어요. 네. 3인조 밴드.
3: 전 탈퇴할게요.
2: 아유, 알턴이 빠졌네. 알턴이 빠졌어요.
3: 알턴이 빠졌어요? 나 진짜.
2: 그래요. 잘 가요.
3: 근데 지금 밖에서 보니까 우리
2: 굿 리더스
3: 임병석 PD는 잘 들러오네. 내가 거기 왜 끼니? 이런 식의 지금 표정이에요. 지금 바깥에서.
2: 왜냐면 키 차이가 많이 나죠.
3: 아, 아 맞다. 키가 아 내가 이렇게
2: 저 사람은 180대 있고
3: 그러니까. 네. 내가 이런 쇼트들하고는 내가 활동할 수 없지 이런 표정이었구나.
2: 아 근데 이제 임진모의 픽인데요.
3: 네네.
2: 이 노래 왜 안 나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3: 네네.
2: 가요잖아요.
3: 네. 3인조 가요를 해야겠죠. 그래서 홍삼 트리오 골랐습니다.
2: 기도?
3: 네.
2: 아, 그 네. 제가 그때 1회 강변가요제 이제 서열 봤을 때 대상 받았어요.
3: 맞습니다. 이때 당시는 강변가요제가 나중에 그 폭발적인 그런 인기는 아직 아니었는데 잠시 후에 이제 어마어마한
2: 담다디가 나오면서
3: 담다디가 아니라 제이 얘기죠.
2: 아, 제이 얘기도 그렇고 담다디도 그렇고.
3: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그 가요제가 되죠.
2: 그렇죠. 네. 이 홍시성을 가진 친척들로 구성된 남성 3인조예요. 네. 홍삼 트리오의 기도 드리면서 진모 씨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 일요일 다시 만나죠.
3: 네. 네. 감사합니다.
2: 인백션의 백미직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월요일 뒤에 낮 12시에 꼭 다시 만나주세요.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 시작된 가운데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돌발 구간 참고해 주셔야겠는데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군위휴게소 2차로의 사고 나서 일대가 혼잡합니다.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진남터널의 사고 나서 1차로 통행 어렵고 일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기흥휴게소 부근에 추돌사고 처리 중입니다. 5차로 통행 어렵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정체인데 진출로 1차로에 발생한 사고 여파입니다. 이후 일직 분기점부터 밀리고요. 이어서 강원권도로 살펴보면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진부에서 새마을 사이 총 25km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도 인제터널에서 내린천 휴게소까지 또 강촌에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썸!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고현숙님께서요. 응디 주말이라 빨래 한번 해보려고 커튼 베다가 힘 조절 잘못해서 커튼 봉까지 뽑아버렸네요. 으아, 떨어진 커튼 봉은 모르겠고 일단 빨래부터 했는데 너무 하얘져서 기분은 좋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지 않나요? 의자에 올라가도 손이 닿지 않아서 낑낑대다가 아예 모르겠다 하고 그냥 당겨보자 하고 확 당기면 커튼 봉도 떨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다칠 수 있어서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얗게 세탁된 커튼을 보니 행복하긴 한데 다시 달아야 되는 커튼봉 때문에 심란하다고 하셨어요. 절대 혼자 달지 마시고요. 가족들 오면 도와달라고 하시는 거 어떨까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혼자 달더라도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셨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서두르지 말고 여유 있게 지금 시작합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주현미의 사랑이 오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은디예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 해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고정 해주세요. 아, 오프닝에서 주말에 일해서 빨리 한번 해볼까 하고 커튼을 빼다가 우두두두두두 커튼 복까지 그냥 다 뽑아버린 거죠. 그 왜 행거 있죠, 행거. 옷 걸어놓는 거죠, 옷걸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무너지면 진짜 답 없거든요. 그거 한 번씩 다 무너뜨려 본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특히 셔츠. 우리가 셔츠는 이렇게 쑥 하면 확 저쪽도 빠지니까 이게 굳이 막 뒤꿈치 들어서 올려서 하다보다 그냥 이렇게 톡 빠지면 옷걸이만 거기 딱 걸려있고 깔끔해서 좋아가지고 한 번씩 그렇게 하다가 그냥 확 다 쏟아질 때가 있어요. 뭐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옷걸이가 그렇게 힘이 세요. 그래가지고 일단 순간 정지되잖아요. 아마 고현숙님께서도 그 커튼봉이 다 떨어졌을 때 순간 한 3초는 서 있었을걸요? 그냥 이렇게 멍하니? 어? 아, 그리고 한숨 쉬고 그 다음에 소리 질렀겠지. 아! 어떡해! 이렇게. 그러고는 포기하는 마음이 또 생겨요. 아이 몰라! 그리고 이제 커튼 빨러 가겠죠. 저는 그 무너진 옷을 다 그대로 냅두고 옷 입고 나가죠. 혼자 못해요.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9076님께서 아 제가 보낸 사연인가요? 저는 커튼봉이 아니라 커튼 레일이 뜯어진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힘 조절인 것 같아요. 와 커튼 레인이 뜯어질 정도면 얼마나 힘을 주신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은 나사가 빠진 거 아니에요? 와, 그 정도로. 3561님께서 주말에 커튼 한번 마음먹고 빨면 큰 숙제한 것처럼 후련하죠. 저는 오늘 청소기 쫙 돌리고 물걸레질 쫙 한번 했습니다. 이제 집안일은 여기서 끝. 치킨 시켜 먹고 쉴 거예요. 주말에 치킨만 시켜 먹어도 충분하신데 여기다가 청소에 물걸레질까지 하셨으니 이제 진짜 쉬세요.

다들 커튼 언제 한 번씩 빠시는 거예요? 저는 하도 이제 이사를 많이 다녔었어가지고 이사 갈 때마다 그냥 정리를 했었는데 다들 커튼을 빨래를 하시는구나. 지금 저 이 집에 이사 온 지 1년 됐거든요. 한번 해야 됩니까? 한번 해야 될 때가 왔네요.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빛나는 트로트 함께 해주시고요. 참여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하는 일요일 코너 안내 드립니다.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1부에 마련돼 있고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신청하신 좋은 노래들 이 시간에 많이 많이 들려드려요. 그리고 2부는 주제를 정해서 응디와 트로트 여행 떠나는 시간 트로트 내비게이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위제로
2: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2: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우리 집에는
6: Let's be the light
5: 사무실에도
6: Let's be the light
5: 창고에도
6: Let's be the light
5: 철제 선반은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잠깐.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3: 아니, 왜죠? 무슨 노래인지 궁금해요.

일요일 이 시간은요, 반짝이 분들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끊지 않고 쭉쭉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이 시간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평소에 빛나는 트로트 들으시다가 신청곡 생각나시면 콩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반지의 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저희가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일요일 1부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이 시간에 만나봅니다. 자, 사연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8890님께서 응디 군산에 사는 반짝이 배경이에요. 저는 8년째 제가 직접 옷을 만들어서 입고 있거든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은 솜씨가 굉장합니다. 근데 주말에 맛있는 거 열심히 먹고 나면 배가 많이 나와서 사이즈를 늘려야 돼요. 지금도 옷 만들면서 듣고 있는데 이 노래가 듣고 싶어서 신청할게요.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신청합니다. 우와, 8년째 직접 옷을 만들어서 입어요? 와, 그러면은 뭐 이제는 그 옷을 팔아도 될 정도로 퀄리티가 좋아졌겠네요. 8년인데 8년 동안 진짜 옷을 몇 벌을 만드셨겠어요. 와, 그러면 이제 가서 원단 골라서 액세서리 달 거 골라서 뭐 페인팅하면 페인팅 다림질 그런 거 뭐 이제 그런 거 디자인 해가지고 그런 거 이제 뽑아 왔어. 그리고 만드는 거죠. 와, 이야, 진짜 이분이야말로 금손이라고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참 좋네요. 살찌면 내가 늘리고 살 빠지면 내가 줄이고. 이거 뭐 우리는 같은 경우는 살찌면은 아, 안 들어가 어떻게 이거. 아, 이거 중고거래해야 되나 버려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는데 이분은 그런 고민, 어머 살쪘네 늘려야지, 어머 살 빠졌네 줄여야지. 같은 옷을 이렇게도 입고 저렇게도 입고 할 수 있잖아요. 와, 이거 진짜 좋은 능력이에요. 9787님께서 벌써 7월이네요 이제 슬슬 여름휴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결혼한 지 10년째 우리 남편은 한 번도 여행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답니다. 늘 제가 숙소 알아보고 교통표 알아보고 일정 세우고 가족들이랑 함께 같이 의논하고 다 정리해서 알려주면 우리 남편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남편이 계획하는 여행에 그냥 한번 따라보고 싶네요. 그런데도 오긴 할까요? 아휴, 바람을 담았어. 이 노래 신청합니다. 김희재의 따라따라 들려주세요. 남편이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에이, 뭐 10년째 안 했는데 하겠어요. 10년인데 이미 뭐 아내분이 척척척척 다 해놓는데 어? 그거 따라가는 그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 있죠. 여행가 뭐 당연히 알아서 하겠지. 난 가기만 하면 되지. 이 생각이 이미 머리로 가득 차 있을 텐데. 아니면 뭐 이번엔 자기가 한번 세워봐 이랬는데 제가 봤을 때 계획형이신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저도 저희 신랑이 여행 가는데 제가 뭐 이런저런 거 비행기표랑 뭐 이런 거 알아보고 숙소를 맡겼거든요. 숙소를. 와, 갔는데 창문에서 바람이 솔솔솔 새고 에어컨이 더더더더더 거리고 화장실에 막 시커먼 때가 막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구했냐 그러니까 제일 싼 거였대요. 제일 싼 거. 아껴야 된다고. 그래서 적당히 사람이 잘 수 있는 곳을 골랐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옆에 조금 좋은 데로 가려고 했는데 예약이 다 차가지고 없어 방이. 결국 거기서 3일 4일 그냥 9787님이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조이래님께서 은가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주말 오후에 야근 근무 출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다는 거 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 노래 신청합니다. 나태주의 인생열차. 우리 모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라는 트롯 열차에 탑승해 봅시다. 아유, 주말 오후에 또 이렇게 야간 근무 가세요.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오후에 이제 가면 아침까지 일을 하시는 거죠. 월요일까지. 그러면 계속 야간주가 되는군요. 아유, 낮밤 바뀌는 게 참 힘든 일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자, 그러면 열차 타셨으니까 노래 띄워드립니다.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김희재의 따라따라와 나태주의 인생 열차.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김희재의 따라따라와 나태주의 인생열차였습니다. 설한성님께서요. 저는 70대 남자입니다. 혼자 경비를 하고 있는데 노래 한 곡 신청해도 될까요? 김용임의 부초 같은 인생 부탁합니다. 아유 또 그 지켜주고 계시는군요. 아파트를. 그럼요. 노래 신청해도 되죠. 언제든 혼자 계실 때 적적하시면 노래 저한테 보내주시면 띄워드립니다. 5766님께서 오랜만에 부모님 모시고 밖에 나왔는데 이런 차가 막히네요. 아직 밥 먹으러 가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최옥순 여사님 배고프시죠? 여사님의 최애 트롯 가수 임영웅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신청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응디 우리 어머니께서 이 노래라도 들어야 배고픔을 이기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들려주시겠어요? 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가고 계시다니 아유 진짜 배 너무 고프시겠는데요. 최애 가수 임영웅 씨 노래 띄워드리면 어떻게 조금 버틸 힘이 생기실까요? 얼른 가서 맛있게 드세요. 3282님께서 안녕하세요. 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방송에 감사드리는 은빛 애청자입니다. 오늘은 꼭 전하고 싶은 감사의 마음이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많이 지치고 힘들었던 날들에 우연히 듣게 된 현숙 가수님의 노래가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마음에 빛이 되어주는 멋진 노래를 오래오래 들려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 신청합니다. 현숙 가수님의 푹 빠졌나봐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우연히 들었는데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군요. 그런 거 있어요. 우연히 듣게 됐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르. 저는 그 달리기라는 노래 있는데요. 힘들었나요? 지쳤나요?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거 이제 갑자기 어디서 들었죠? 어디서 딱 들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저도 모르게 주르르르 흘러가지고 그때 좀 힘들었거든요. 이게 사람이 참 힘들 때 그 타이밍에 맞게 내 마음을 만져주는 듯한 이 마치 내 상황을 아는 듯한 이런 가사 나와주면 이제 바로 그 노래 푹 빠지게 됐죠. 제가 노래 바로 띄워드립니다. 김용임의 부초 같은 인생, 임영웅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현숙의 푹 빠졌나봐.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 김용임의 부처 같은 인생, 임영웅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현숙의 푹 빠졌나봐 듣고 왔어요. 자, 배은아님께서요. 요즘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서 낮에 걷기 운동을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운동하면서 이 노래를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시간 동안 연속으로 들었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에서도 듣고 싶어서 신청할게요. 신유의 나쁜 남자 신청합니다. 나쁜 남자 이 노래 참 좋죠. 응디가 부른 버전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1420님께서 강원도에 사는 언니가 안양 결혼식장 가는 길에 잠깐 저희 집에 들른다고 해서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언니에게 주려고 감자 삶고 수박 썰어서 기다리는데 도착한다던 시간보다 늦게 오길래 집 앞 빵집에 가서 쌀식빵도 사왔어요. 이것저것 챙겨놓고 언니를 기다리는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잠시 후 언니가 도착했다고 전화를 하길래 집 앞에 나가보니까 세상에 언니도 저한테 줄 것들을 이만큼 챙겨왔더라고요. 잡채, 매실액 두 병, 오이지 등등 언니에게 먹을 것들을 이만큼 받고 저도 준비한 것들을 챙겨줬습니다. 이런 게 가족의 사랑이고 정이겠죠. 언니가 주고 간 오이지 무쳐서 저녁 맛있게 먹을게요. 언니 고마워. 김용빈의 감사 신청합니다. 아유 좋네요. 언니가 이렇게 잘 챙겨주고 동생도 이렇게 잘 챙겨주고 서로서로 이제 이게 맞으니까 되는 거예요. 한 명만 챙겨주면은 아우 저는 챙겨주는데 언니는 안 챙겨준다고 또 섭섭하다면서 뭐 이랬을 텐데 서로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니 얼마나 좋아요. 1960님께서 며칠 전 밤에 술에 취한 친구가 전화를 해서 저한테 다짜고짜 이러는 겁니다. 내가 요즘 이 노래에 푹 빠졌다. 하루에 수십 번 듣고 있어. 너도 들으라. 하고 말이죠. 어찌나 강조하는지 다음날 저도 찾아 들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좋더라고요. 친구 덕분에 좋은 노래 알게 됐습니다. 은비트에도 신청할게요. 조항주의 후 신청합니다. 반제분들과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 노래 좋죠. 아 근데 조항조 선배님 노래는 웬만하면 진짜 다 좋아요. 노래를 워낙 잘하시니까. 아, 자 노래 바로 띄워드립니다. 신유의 나쁜 남자, 김용빈의 감사, 조항조의 후.

0: 응원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4: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

0: 아, 맞아.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좋다.
1: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린의 아이조아 고속도로 리믹스 버전으로 들으시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내륙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각 강원권 도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인제터널에서 내린천 휴게소까지 답답하고요. 강촌과 설악에서 6km씩 정체, 이후 서종에서 화도, 덕수산패에서 강일까지 밀립니다. 인천방향 영동고속도로 진부에서 둔내터널 지나 새말까지 가다서다 반복되고요. 이후 여주부터 이천까지 답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에서 청주휴게소까지 정체고 천안부근의 4군에서 2, 3차로 막혀있는데 일대가 혼잡합니다. 또 안성분기점과 양재에서 반포까지 어렵고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은 주암나들목 진출로의 4군에서 2차로 통행 불가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피영입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김중현의 우리 정이 들으셨습니다. 똑똑 여러분 드릴 말씀 있어요. 내일이죠. 월요일 2부 빛나는 초대석 돌아옵니다. 주인공은요. 무명전설에서 1위를 차지한 성리씨 그리고 4위를 차지한 황윤선씨와 함께할게요. 내일 2부에 찾아오는 성리 황윤선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 꼭 기억하셨다가 들어와주세요.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반지의분들 사연 만나봅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 한번 볼게요. 홍정원님께서요, 아침에 냉장고에서 뭐 꺼내다가 오이지 그릇을 떨어뜨렸는데 엄지발가락 위로 떨어져서 어찌나 아프던지. 지금 보니까 시퍼렇게 멍이 들었네요. 응디 아파요. 아, 내가 아파요. 아우. 이거 진짜 이게 상상 가는 거 있잖아요. 문지방에 찍혔다거나 엄지발가락에 뭐가 떨어뜨렸다거나 그 손톱 옆에 가스레기 이거 떨어졌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상상했을 때 아아아 이렇게 되는 거. 아우 괜찮으세요? 멍이 들 정도면 아주 시게 떨어뜨렸네요. 하, 그런 거 무거워서 생각보다 많이 아파요. 아유 조심하시지. 0877님께서 베란다 화분에 작게 상추랑 딸기랑 토마토 심었거든요. 상추는 이제 제법 많이 자라서 뜯어먹으려고 하니까 7살 딸이 옆에서 엄마 우리 큐티 잡아먹을 거야 라고 하네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상추에게는 큐티, 딸기에게는 프리티, 토마토에게는 러블리라는 이름을 지어줬더라고요. 덜덜덜덜덜 키우기만 하고 잡아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아, 딸 너무 사랑스럽다. 아, 베란다 화분이 이제 자기 놀이터였군요.
5: 너는 큐티고 너는 프리티고 너는 러블리야.
4: 매일 아침마다 인사했을 거 아니에요. 안녕 러블리, 안녕 프리티. 근데 엄마 그걸 따더니 아유 잘 익었네 이러면서 그게 밥상 위에 올라오면 아, 꽤나 좀 충격을 받기는 할 것 같아요. 이거 설명을 잘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아유, 노래 띄워드립니다. 노래 듣고 와서요 저는 트로트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올게요. 김다연의 굿샷, 둘이의 예쁨주의보, 그리고 강혜연의 알딸딸.

0: 지금부터 안전 운행하세요.
1: 주말엔 은기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어디로 가면 좋냐고요? 어디로 가야 후회가 없냐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 트로트 내비게이션 실행합니다. 7월 5일 일요일 오늘도 트로트 내비게이션을 찾아주신 반짝이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트롯 여행이 알차고 즐거울 수 있도록 응디가 이정표가 되어드릴게요. 오늘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바로 직업입니다. 지금부터 직업과 관련된 노래들과 함께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반지분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직업을 묻는 질문에 난감했던 적이 있어요. 노래를 하고 있지만 가수라고 하기에는 TV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가 유명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직업은 가수였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저의 적성과 능력을 살려서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고 무대에 서는 일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면 그게 제 직업이 맞더라고요.

제가 빛나는 트로트 진행하면서 반지분들 지금 뭐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세요? 라는 질문을 자주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사무실에서 부장님 몰래 라디오 듣고 있다는 대답을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하우스에서 농작물을 관리하면서 또는 우사에서 소를 돌보면서 공장에서 기계 사출을 하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부관리실에서 손님분들께 팩을 해주시면서 가게에서 옷을 판매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다고 응디에게 반갑게 답변을 해주시죠. 저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우리 반짜이분들은 회사원이시구나. 농업에 종사하시는구나. 아, 자영업을 하시는구나. 사장님이시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고 말이죠. 그냥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있는 곳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직업은요,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는 가수였다가 지금은 DJ인 것처럼요. 한국 직업사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직업의 수가 12,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와, 이것도 뭐 7년 전에 조사한 거라고 하니까 그 사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게다가 요즘은 뭐 AI 시대잖아요. 새로 생겨나는 직업도 많을 것 같아요. 한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직업은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계속 변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생겨나지 않은 새로운 일에 이름을 붙여줄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너무 멋진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직업이라는 이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요. 우리 할 수 있는 일들을 부지런히 찾아서 열심히 도전을 해봅시다. 자, 노래 들으시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고 많은 직업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안성훈의 싹가능, 연기의 동전인생, 그리고 한강의 노래하며 춤추며.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요. 안성훈의 싹가능, 연기의 동전인생, 한강의 노래하며 춤추며 였습니다. 7월 5일 일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직업입니다. 직업과 관련된 노래 들으시면서 응디와 계속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반짝이 박용필님께서는요. 저는 바닥재 시공기사입니다. 이 일을 일찍 시작해서 어느새 30년 경력을 갖고 있죠. 맨바닥을 고르게 작업한 뒤 마루를 시공합니다. 제 집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 깔다 보면 어느새 잘 완성된 바닥이 됩니다. 힘들지 않냐고요? 당연히 힘들죠. 하지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자부심입니다. 우리 모두 내일에 자부심이 있기에 오랜 시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멋있어요. 그럼요. 우리 모두가 일에 대한 자부심은 다 가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또 피곤해도 일어나게 되고 힘들어도 또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반짝인 안기태님께서는요. 응디, 저는 1년 365일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자입니다. 결혼도 했고요. 아이도 있습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하루 세끼 식사를 차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더군요. 그래도 신혼 때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도 크고 저도 재택근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외부 활동을 안 해서 그런지 성격이 점점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아내와 싸움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일을 아르바이트처럼 해보자고 말이죠. 그래서 대리운전을 시작했거든요. 아내는 말렸지만 저는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손님들이 술을 한두 잔 하신 분들이지만 그래서 그런 걸까요? 진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면서 속이 뻥 뚫린 적도 있었고요. 제가 오히려 큰 힘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대리기사 일을 시작하기 전 일에 대한 걱정, 선입견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는데요. 좋은 분들이 훨씬 많더군요. 그래서 힘이 닿을 때까지는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반제분들, 정말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것 같고요. 내가 부딪혀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이 없어서 이직 때문에 회사 문제로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또 다른 해결책과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힘냅시다. 기태님 참 멋있는 분이시네요. 진짜 우리 다들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어?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어? 라고 하지만 막상 나 대리운전 일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위험하지 않겠어? 저녁에? 뭐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도전해보는 마음, 내가 집에 있으니 내가 예민해져서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그 용기 엄청 멋있는 거예요. 아내분이 정말 좋은 남편분을 만나셨네요. 이러면 삼시세끼 드려야죠. 자, 기태님께서요. 사연과 함께 신성의 못 먹어도 고 그리고 최수의 끝까지 간다 신청해 주셨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바닥재 시공기사님, 박용필님께서는 신청해 주신 노래 박구윤의 나무꾼이 있어요. 나무꾼까지 세곡 이어서 띄워드리고요. 트로트 내비게이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툴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성의 못 먹어도 고, 최수호의 끝까지 간다, 박구윤의 나무꾼 듣고 왔습니다. 다음 주 트로트 내비게이션 주제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토요일 주제는 노래방이고요. 다음 주 일요일 주제는 라디오입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오시면요, 트로트 내비게이션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신청곡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권서영님께서요, 은비트 들으면서 커피 마시고 싶은데 오전에 한 잔 마셔서 참으려고요. 내일부터는 오전에 참고 은비트 한 시간에 맞춰서 마셔야겠어요. 이 커피도요, 참 뭐 이렇게 하면서 마실 때 참 맛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소영님은 라디오 들으면서 커피 마실 때 참 맛있다고 느끼는군요. 내일은 한번 참아보세요. 이원경님께서, 저는 지금 엄마, 아내 파업하고 들어누워 쉬고 있습니다. 노래를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네요. 주말 가는 거 아쉬워요. 한 번씩 이렇게 파업해줘야 됩니다. 에이, 그래야 또 우리 가족들이 엄마의 소중함을 알죠. 푹 쉬세요. 좋은 친구님께서, 안녕하세요. 눈으로 채팅창 구경만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로그인하고 사연 남겨봅니다. 평일엔 손주 보고 주말엔 휴식 취하고 있어요. 정말 바쁜 나날이지만 아직 일이 움직이고 여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네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또 손주들 보면은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니까.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박시원의 사랑의 택배기사, 박민주의 사랑은 직진코스.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6205님께서요. 여기는 김천입니다. 응디가 들려주는 음악을 벗삼아 일하고 있어요. 저는 위춘복이라고 합니다. 춘복님 안녕하세요. 내일 또 찾아주실 거죠? 0920님께서 얼마 전 26주년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꽃을 보내왔더라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살짝 자랑해도 될까요? 늘 한결같은 우리 신랑 진대영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세상에 꽃에 밑에 글 써있는데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면 나는 100살에서 하루 덜 살고 싶어. 왜? 난 너 없이 하루도 살 수가 없으니까. 브라보! 브라보! 진대용 씨 브라보! 앞으로도 두 분 사랑 영원하세요. 행복하세요. 자, 응가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요. 신승태의 증거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반짝이들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는 가운데 빗길에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에서 부산 쪽으로 창원 1터널 안에 사고 있습니다. 북창원부터 엎어봤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인제터널에서 내린천 휴게소까지 가다서다 반복되는데 그 사이 인제 부근에 사고 나서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경기권에서는 설악부터 쭉 정체길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평창휴게소부터 새말 사이 총 25km가 정체고 이후 여주부터 이천까지 긴 구간 답답하고요. 양재터널에서 속도가 내려갑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입니다. 서안성 부근에 사고 나서 2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매주 토일 밤 9시 2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러분은 운을 믿으십니까? 운이라는 건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역술가들의 말에 따르면 누구나 개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약간의 조건이 있대요. 나는 분명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스스로 믿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어우, 날씨가 왜 이래 하는 대신에 이 날씨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으려는 태도. 아우, 쟤는 또 왜 저래 하는 대신에 내 마음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하려는 태도. 그런 순간들이 운기를 터준다고 하죠. 마음이 좋으면 말이죠, 웬만한 일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만큼, 나는 사랑하는 만큼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분의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세븐의 열정이었습니다. 마음이 좋으면 말이죠. 진짜 웬만한 일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이 늘 마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요. 재미있는 얘기도 나누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면서 보내고 계실까요? 아, 좋다 좋다 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시간은 나한테 좋은 쪽으로 써보심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마법 같은 시간 오후 4시부터 6시는요. 이번에 라라랜드가 함께합니다. 주말 1부는 여러분의 선곡대로 이어듣는 청풀이 준비되어 있고 2부에서는 추억으로 엮어보는 노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썬데이 레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콩대에게 말 거는 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참 쉽죠?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본입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딱꼬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꼬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꼬착, 하루 5분 쉽게
7: 쓱딱꼬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꼬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랜트
1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2: 오후의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제가 임수민 님이, 어머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학생 딸내미 때문에 아주 못 살겠습니다. 못 살겠다 하셔놓고 뒤에 행복하신 거죠. 요즘 운동을 시작해서 살이 이제 막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딸이. 근데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택배가 날라옵니다. 지금 입는 옷보다 한 치수, 두 치수씩 작은 옷을 잔뜩 사고 있습니다. 빼고 사입으라고 이 녀석아 하시면서 임수미님이 보내주셨어요. 지금 다이어트 돌입했어요. 근데 작심삼일로 끝나면 어떡하지? 이 지금 매일같이 오고 있는 택배, 그 옷을 꼭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최동국님. 콩디, 매번 투잡 뛰느라 밤 12시 재방송만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본방을 듣는데 확실히 좋으네요. 라이브가 좋죠. 평일도 주말도 쉬는 날이 없어서 이렇게 짬 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라라랜드 두 번 다 듣겠습니다. 충성하시면서 최동국님 보내주셨어요. 저 가끔 들어요. 12시부터 2시까지 밤방송을 가끔 듣는데 왜 듣냐면 뭘 잘못하고 있을까? 내가 아, 요런 걸 놓치고 있구나. 요런 걸 좀 공부하고 싶어서 가끔 듣곤 합니다. 아우, 나 이거 고쳐야겠다. 요거는 좀 잘한 것 같네. 이런 생각들을 반성도 하면서 칭찬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동국님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두 번씩이나 또 이렇게 라라랜드를 응원해 주시고. 0915님 안녕하세요. 보니 언니, 요즘 언니 덕에 라디오 듣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푹 빠졌어. 저는 귀농에서 미니 오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가 첫 수확인데 기쁘고 더워요. 기쁘고 더워. 양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오늘도 언니 목소리 들으면서 오이 수확을 해볼게요 하셨습니다. 미니 오이 너무 시원하겠다. 0915님이 보내주셨어요. 심선일님이 신청하신 곡 서태지와 아이들의 필승 준비했습니다.

제 나이 올해 50. 아이는 10살. 아이랑 롤러장 와서 롤러 타다가 뒤로 넘어져서 근육통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딸아이와 놀아주고 싶은 마음에 제 나이를 자꾸 잊게 되네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2562님 보내주셨어요. 아, 예, 굉장한 순발력이 살아있으셔야 안 다치고 잘 탈 수 있는데 이 롤러. 어여어여 나으시기 바랍니다. 1990님 대학생 딸내미랑 향수 공방에 다녀왔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 향수를 참 좋아했는데 애 낳고 살면서 혹시 애한테 안 좋을까봐 싹 다 버렸거든요. 딸내미 덕에 저만의 향수도 만들고 뜻깊은 날이네요. 애가 크니까 이런 게 참 좋아요 하시면서 행복한 그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 직접 향을 그 맡고 조합해서 나만의 향수를 만드는 거죠. 향수 공방. 제 친구 중에 조향사 있습니다. 조향사. 향수를 연구하고 만드는 그런 전문가예요. 항상 이렇게 전문가라는 말을 안 붙여주면 삐지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아무튼 저 이거 한번 해봤는데 아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향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조향사하고는 또 색깔이 안 맞더라고요. 1990님이 향수 공방 다녀왔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이정인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윤종신의 내 사랑 못나니 그리고 김명신님의 신청곡을 준비했습니다.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이렇게 두 곡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만든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듣는 시간입니다. 청플리 시간이 왔어요. 오늘은 김명선님의 플레이리스트로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요즘 회사에 혼자 남아서 야근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평일 출근도 힘들지만 주말에 출근해서 야근까지 할 때면 생각이 많아지곤 합니다. 조용한 사무실에 혼자 앉아있으면 나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나 싶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가도 친구들이 일하는 저를 부러워하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삶에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게 나를 위한 최선이겠죠. 저는 청플리에 주말에도 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신나는 응원가를 담았습니다. 신승훈의 엄마야, RF의 상심, 엄정화의 몰라. 우리 오늘도 같이 힘내요, 여러분.

김명서님의 청풀리였습니다. 신승훈의 엄마야, 알리에프의 상심, 엄정화의 몰라,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요즘 누군가는 일이 없어서 걱정이 앞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회가 없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꾸준히 일이 들어온다는 건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여전히 쓰임이 있다는 그런 증거니까 이왕 하시는 거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이번 플리의 주인공은 김혜영님이십니다. 학교 다닐 때 잠깐 과외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함께한 과외쌤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공부를 잘 가르쳐준 것도 있지만 제가 졸려하거나 지루할 때 으유 잠깐 쉬어가자 하면서 꼭 춤을 춰줬습니다. 댄스 동아리 멤버답게 쌤이 진짜 춤을 잘 췄거든요. 라디오에서 그때 듣던 노래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선생님 얼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시절의 그리움을 담아서 청풀리의 노래 신청을 해봅니다. 듀스의 나를 돌아봐,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 H.O.T의 캔디. 쌤, 잘 지내고 계시죠? 보고 싶어요.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김혜영님의 청풀리였습니다. 듀스의 나를 돌아봐,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 H.O.T의 캔디 듣고 왔습니다. 어우, 굉장히 멋있는 과외쌤이시네요. 지루할 때마다 잠깐 쉬자. 그리고 춤을 진짜 잘 추시나 봐요. 노래, 이 노래를 꼽으신 거 보면 보통 춤사위가 아닌 듯합니다.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김명선님, 김혜영님에게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연 읽다 보면, 그리고 또 신청해 주신, 꾸며주신 노래 듣다 보면 시간이 아주 금방금방 갑니다. 벌써 1부 끝곡을 소개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4459님이 이 노래 듣고 싶다고 원하셨습니다. 일탈하고 싶어, 어딘가로. 네, 일탈 중요하죠. 재미도 있고. 자우림의 일탈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빗길에 미끄럼 자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에서 청주휴게소까지 지체 정체고요. 안성나들목을 가기 전 사고 나서 현재 2, 3차로에 걸쳐 처리 중인데요. 뒤로 정체 이어집니다. 이후 양재부터 반포까지 속도 더딥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안휴게소부터 정안나들목 사이 차간거리 좁혀지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밀리고 매송휴게소와 일직분기점에서 속도 주춤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인제터널에서 내린천 휴게소까지 가다서다 반복되는데요. 그 사이 인제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1차로 통행 어렵고 경계권에서는 설악부터 쭉 정체길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오늘의 영화 음악은 나인 하프 위크의 삽입곡을 준비했습니다. 브라이언 페리의 Slave to Love.

이번에 라라랜드 일요일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나인하프위크의 삽입곡 브라이언 페리의 Slave to Love 듣고 왔습니다. 나인하프위크, 9주반이죠. 9주반 동안 강렬한 사랑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브라이언 페리의 아주 분위기 있는 목소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노예. 제목에서부터 영화의 분위기가 확 느껴지시죠? 그리고 여기에 1986년도 개봉작인데요. 본드걸로 유명한 킴 베싱어. 아, 정말 고급지죠? 고급졌어요. 이 배우를 만날 때마다 아, 우아하고 고급지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80년대 최고의 섹시 가이로 이름을 날렸던 미키 루크 주연의 로맨스 영화입니다. 주말의 명화 덕에 추억의 노래들 또 하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일요일 2부에는요. 썬데이 레코드가 문을 엽니다. 7월에 기록해볼 키워드는 여름이 되겠습니다. 여름.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들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로배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렉렉스 비드 렉.

0: 내기계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0: 오후
1: 기억 어딘가에 적혀있는 그때 그 시절을 닮은 노래들 썬데이 레코드에서 같이 들어봅니다. 썬데이 레코드 7월에 기록해볼 키워드는 여름이 되겠습니다. 여름의 추억들 오늘부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박수경님입니다. 저는 여름하면 20살 대학 때 생각이 납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집 떠나서 기숙사 생활을 한 것만도 신기한데 학과에서 농화를 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촌으로 봉사활동을 간다니 그것도 1박 2일이라니 같은 과 선배들과 한방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한다니 20살인 저에게는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신세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숙사 밖에서 자는 건 안 된다 하셨던 엄마가 농활 얘기에는 허락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농활을 꼭 가자고 했던 이유, 당시 제가 좋아하던 오빠가 같은 과에 있었거든요. 밭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콩도 심고 과일도 따고 거름도 뿌리고 땡볕 아래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데 제가 좋아하던 오빠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덥지? 이거 마셔. 미숫가루야. 근데 이름이 뭐야? 신입생이지? 그 너랑 자주 붙어다니는 애 이름은 뭐야? 원래 친구였어? 학교 와서 친해졌구나. 어디 살아? 그럼 그 친구는 또 어디 살아? 선배가 저한테 이것저것 묻는 게 좋아서 묻는 족족 대답을 했죠. 일을 끝내고 저녁으로 고기를 구워 먹는데 그 선배가 저랑 제 친구 그릇에만 고기를 잘라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런 분위기라면 밤에 잠깐 얘기를 좀 하자고 불러내도 되겠다? 선배들이 오고 가며 술을 주길래 홀짝대며 받아 마시다 보니까 슬슬 취하더라고요. 취하니까 졸려서 살짝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친구가 어디 갔는지 없는 거예요. 그 선배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촉이 뭔가 싸한 거예요. 그 둘이 왠지 같이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주변을 어슬렁대는데 아니라 다를까. 그 선배랑 제 친구가 저 멀리 정자에서 둘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손을 잡고 말이죠. 어쩐지 나한테 유독 질문이 많더라니만. 선배는 애초부터 제 친구한테 마음이 있었나 봐요. 친구는 잘생긴 선배가 수작을 걸어오는데 당연히 넘어갔겠쥬. 친구가 선배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걸 보고 아 하며 돌아섰던 기억이 납니다. 쓸쓸히 혼자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여기저기 붙어있는 커플이 한두 커플이 아니더라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농활에서 짝이 된 커플이 당시 한 열 커플은 됐을 겁니다. 갈 때는 친구와 버스에 나란히 앉아서 갔는데 올 때는 친구가 그 선배랑 앉겠다고 해서 맨 뒷줄에 혼자 쓸쓸히 앉아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뒤에서 보니까 커플들이 세트로 앉아서 꽁냥대는 게 더 잘 보여서 속이 꽤나 쓰렸던 그런 기억도 확 나네요.

제이미복스의 야야야, 클레오의 굿타임, 쿨의 점포 만보까지 듣고 왔습니다. 속이 쓰렸어. 꽤나 쓰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경 님이 보내주신 사연.

이었습니다. 추억이 있는 노래 샵 선데이 레코드 여름을 주제로 레코딩 중입니다. 두 번째 레코드의 주인공은요. 이 길상님이 되겠습니다.

0: 마시고 싶을 때 마셔도 되고 야식 먹을 때 눈치 볼 일도 없고 하지만 좋은 건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저희 둘이 옥탑에 산다는 게 소문이 나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왔냐? 집에 라면 없냐? 야, 왔냐? 올 때 술 좀 사오지. 왜 빈손이야? 야, 왔냐? 냉동실에 있는 아이스크림 내가 먹었다.
1: 야, 왔냐? 네 잠옷바지 내가 입었다.
0: 애들이 한 명씩 집에 놀러오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한 방에 남자가 아홉이 드글드글 있더라고요. 학교가 끝나면 우리 집 오는 게 아주 당연해졌고 심지어 며칠씩 안 가고 저희 집을 제 집처럼 쓴 애도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 잘 때면 군대 내무반이 따로 없었습니다. 자다가 숨이 막혀서 헉 하고 깨보면 누구 발이 제 배 위에 있고 얼굴에 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혼자 밖에 나와 평상에 누워 잠들던 때가 생각납니다. 집에 좀 가래도 안 가고 버티는 애들이랑 버너에 라면을 끓여 먹고 옥탑 평상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누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하면 술 사서 먹이고 새벽에 만나러 가겠다고 뗐으면 안 된다고 뜯어말리고 술을 마시고 기타 치며 노래를 부르다가 아랫방 아저씨한테 슬리퍼로 등짝을 맞던 게 어제 같은데 제가 벌써 50이 코앞이에요. 이제 애 아빠가 되었을 친구들 생각에 아련해지는 기분입니다.

FX의 핫서머, 엠플라잉의 옥탑방, 이무진의 청춘만화 이렇게 세 곡을 감상하고 왔습니다. 우리 이기상님의 사연이었습니다. 확실히 이 남학생들은 잠자는 것도 험하고 노는 것도 참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이 아련해서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고 추억이 있는 노래샵 선데이 레코드 마지막 주인공은요. 배정식님의 사연입니다. 이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잠깐 읽어봤는데 만만치 않네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시절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인 시골에 내려갔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낸 덕에 시골의 친구가 참 많았습니다. 이야 오랜만이다. 오 얼굴 하얘진 거 보래? 어 안 되겠다 너. 온 김에 까맣게 태우고 가. 야 정식이 물에 던지자. 뭐해 팔다리 얼른 잡아. 낮에는 개울에서 멱을 감고 저녁에는 친구네 집에서 어른들 몰래 막걸리를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안주는 딱 하나 김치. 저희가 뭘 알겠습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먹으니까 그 흉내를 낸 거죠. 막걸리를 마시고 약간 취기가 오른 친구 성호가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심심한데 수박 소리 날래? 그렇게 저희는 곧장 수박밭으로 향했습니다. 야 엎드려 땅에 배를 붙이라고 기어 기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안 들킨다고 야 고개 숙여. 그렇게 겨우 기어서 수박밭에 들어가 수박 하나를 똑 따들고 나오는데 저 멀리서 누가 달려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분은 다름 아닌 수박밭 주인 아저씨였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 이놈의 신기들 말이야. 거기 안 서! 저희는 잡히지 않기 위해 논둑을 가로질러 냅다 달렸습니다. 와중에 수박을 지키겠다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참을 달렸을까요? 아저씨가 지쳤는지 더는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수박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야 진짜 달지 않냐? 우리 동네에서 이 집 수박이 1등이야. 그렇게 쩝쩝대며 먹고 있는데 오른발에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발등을 바늘에 쿡 찔린 느낌? 그리고 뭔가 제 발을 슥 하고 지나가는데 순간 등 뒤로 소름이 돋으면서 촉이 왔습니다. 아 망했다. 나 지금 뱀한테 물렸구나. 급하게 오른발을 보니까 발등에 뱀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났더라고요. 야! 야 얘 얼른 묶어! 독 퍼지면 죽는다 얘! 빨리 묶어! 친구들이 저를 살리겠다고 어디선가 노끈을 구해서 제 오른쪽 발을 꽁꽁 묶었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의 등에 업혀서 무려 10km나 떨어진 병원 응급실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가야 했습니다. 저를 문 게 독사였는데 다행히 핏줄을 비껴가서 겨우 살았죠 뭐. 발에 퍼진 독을 뺀다고 며칠 입원했던 기억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의 집 수박 소리 하다가 뱀에 물려본 사람 저 말고 또 있을까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아찔합니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도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카린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4: 선데이 레코드 배정식님이 선택해준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이었습니다. 아우, 아주 그냥 스토리하고 딱 떨어지는 그런 노래를 선곡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는 이 수박서리, 뭐 참외서리, 뭐 이런 것들 참 많이 했다고는 하죠. 어떤 분에게는 수박서리가 어린 시절의 추억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그런 속상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 수박밭 주인님이 나타난 거죠. 너네 뭐야? 얼마나 놀랬을까요? 우리 배정식님이 주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또 이런 추억이 있어서 가끔 웃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김주영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딸내미랑 천원샵 쇼핑 왔습니다. 친구 생일 선물 사야 된다고 한참을 구경하더니 키링 두 개랑 스티커 두 개를 사네요. 어우, 귀엽다. 왜 똑같은 거 두 개 사? 했더니 커플 템 할 거라고 합니다. 더 귀엽네요. 그냥 친구 아니고 남자친구인가 봐요. 요즘 애들 참 귀여워요 하시면서 김주영님 보내주셨습니다. 커플템 하고 싶었어. 그래서 두 개 샀어. 천원샵에 가서 초등학교 2학년 된 딸아이 너무 귀엽네요. 우리 김주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꿀 떨어지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1702님 알바 갑니다. 콩디 월급만으로는 학자금 감당이 안 돼서 주말 알바 시작입니다. 몇 년 고생 좀 하면 삶이 나아지겠죠? 용기를 주세요 하셨습니다. 돌고 돌아서 즐거움이 그대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1702님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은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방향 남원휴게소 부근 1차로에 미끄럼 사고 있고요.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새만금 방향 석구터널을 가기 전 사고 처리하면서 2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미리 감속 운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에서 청주휴게소까지 정체고요. 안성에서 안성휴게소까지 속도가 더딥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인제부터 내린천 휴게소까지 정체고 이후 설악에서 화도까지 답답하고요. 다시 덕소 3패부터 밀립니다. 인천방향 영동고속도로 역시 횡성휴게소부터 새마을까지 이동량이 꾸준합니다. 경계권 들어와서는 여주분기점과 또 용인부터 정체 이어집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나 지금 운동할 기분이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가만히 기다린다고 운동할 기분과 의욕이 알아서 찾아오지 않죠. 그럴 땐 그냥 눈 딱 감고 몸을 일으켜야 돼요. 엉덩이만 떼면,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그 다음은 절로 몸이 움직이기 마련이거든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딱 10분, 아니 5분. 아주 잠깐만 몸을 움직여도 활력이 생기고요.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리듬에 맞춰서 손과 발을 까딱 까딱 까딱 까딱. 예, 일단 이거 먼저 시작해보시죠.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윗소로우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7월 5일 일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마이티마우스의 에너지, 우리 이노진 인디의 주제가 듣고 오셨습니다. 이노진 너는 나의 이노진. 예,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일요일 잘 보내셨어요? 좀 어떻게 잘 쉬셨어요? 아이고, 오프닝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저에게 해주는 말 같아서 뜨끔뜨끔합니다. 아주 그냥 뜨끔뜨끔해.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 라고 연기를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좀 미안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 최근에 이랬었어요. 좀 약간 축 늘어지고 마음도 좀 우울한 것 같고 별로 이렇게 흥이 안 나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디서 주워들은 게 있어가지고 샤워라도 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샤워라도. 그냥 미온수에 아니면 뜨끈한 물에 그냥 몸을 좀 이렇게 물 내 그 씻으면서 머리도 좀 감고 양치도 좀 하고 이러면서. 아, 주말에 안 씻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씻죠? 아닌가? 밖에서 나를 이상한 사람 보듯이 보네. 아니 당장 나갈 일 없으면 안 씻지 주말엔. 아니 그냥 쉬는 게 좋으니까. 아니 어쨌든 뭐 그거는 뭐 일단 좀 움직여가지고요 하시는 게 좋다. 여러 군데에서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SNS 이렇게 동영상 쭉쭉쭉 짧은 거 보면은 예전에는 뭐 운동하실 여러분들 뭐 가슴 운동은 25회씩 뭐 3세트, 4세트 이렇게 해서 막 1시간 코스로 막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 10초만 세래, 10초만. 10초만 세라고 해가지고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그거 생각나서 골반 스트레칭. 다리를 개구리 자세로 이렇게 오므리고 골반을 착 방바닥에 붙인 다음에 10초, 예, 10까지 세고 끝냈어요. 그래도 어디야? 그게 어디야? 아우 정말 아우 잘 살았다. 나는 해냈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한심하게 바라보신 우리 스틴들, 예, 죄송해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활력을 위해서 말씀드렸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자,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저녁 6시부터 8시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가 활력을 드립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자, 우리 보내주신 사연들 좀 만나볼게요. 윤정아님, 남편이 자다가 저를 발로 찼어요. 고민 중입니다. 저도 자는 척 한 대 때릴까요 말까요?
1: 알아서 하세요. 제발 좀. 아유, 행쇼 사연이잖아. 행쇼 사연. 아유,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귀엽게 보이지? 그래요. 정아님께서도 엉덩이 한번 그냥 볼기짝을 그냥 찰싹 한번 때려보세요.
2: 뭐야? 누구야?
1: 이렇게 깨는 남편의 모습이 아이고 귀엽겠다. 나 이렇게 이런 게 참 귀여워 보이지.
0: 5787님. 아이들이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한다고 늦게 온대.

요. 덕분에 혼자만의 시간이 생겨서 집에서 혼술을 했는데요. 아, 이 술 때문인지 옛날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어릴 때 독서실 갔잖아요. 근데 가도 공부 안 했잖아요. 다 알지만 이왕 간 거 열심히 하고 오길 바라면서요. 옛날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듀스의 Go, Go, Go. 가! 와, 진짜 술 한잔 하시니까 진솔한 대화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죠?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아이고, 이 집을 좀 탈출해서 바깥 공기도 쏘이고 친구들이랑 공부 10분 하고 소위 노닥노닥 거리면서 수다 떨고 옆 학교 또 학생들 구경도 하고 이런 재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단 낫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듀스의 고고고. 아,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울랄라 세션과 김도향의 마이 라이프까지 듣고 올게요.

0: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막히고.
1: 아, 제가 맞아요.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게 듀스의 고고고 덕분이었죠. 듀스를 엄청 좋아했기 때문에. 야, 정말 오랜만에 너무 좋은 노래 듣고 왔네요. 듀스의 고고고 그리고 요 울랄라 세션과 김도향의 마이 라이프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7728님께서는 고민입니다. 사내 밴드부 모집 공고가 떴거든요. 네, 관심이 있지만 제가 리코더 말고는 할 줄 아는 악기가 없는데 지원해도 탈락이겠죠? 리코더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아니 리코더 잘 불면 이게 플루트 같고 약간 색소폰 같고 좋을 텐데 제가 만약 밴드부 주장이라면 고려할 것 같아요. 한번 오디션을 보고 색다른 매력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리고 이제 사내 밴드부라고 하면 잘하는 분들도 있겠죠. 왕년에 뭐 한 실력을 뽐냈던 분들이 회사 들어와서 취미생활을 같이 공유하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배우고 싶은 분들도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무대를 나갈 무대부 따로 있고 학습부 연말을 해서 다음 무대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친목동무를 하기 위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도전은 하세요. 도전은 하시고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떨어질 것 같다 이럴 때 이런 거 괜찮지 않아요? 제 리코더 실력으로 살짝 전주에 아니면 간주에 싹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한번 제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728님이 그렇게 재밌게 말씀하시면 너무 재밌으신데요? 우리 팀의 활력소, 마스코트 이러면서 또 채용할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리고 9063님 여기는 속초 미용실입니다. 마지막 손님 커트 끝냈고요. 이제 염색약 바르려고요. 스팀 들으면서 신나게 발라볼게요. 조이디의 9 to 5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예, 이 원하시는 노래 들려드리면서 염색약 빠르게 스며들어서 아주 색깔 이쁘게 나올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9063이 신청하신 바로 조이디의 9 to 5 들으시고 김정은의 프로포즈까지 듣고 올게요.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신승훈의 엄마야 듣고 오셨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일요일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이진영님. 딸이랑 일본 여행 왔어요. 딸이 취업에 성공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입사 전에 부지런히 왔습니다. 제 눈에는 마냥 아기 같은데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아이고, 경사가 취업된 것도 축하드리고 여행 가신 것도 아주 좋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제 따님이 효도 제대로 본격적으로 하겠는데요. 그죠? 아, 다음 휴가 때. 근데 휴가를 기다리는 또 그 재미도 있잖아요. 휴가를 또 어머니랑 같이, 아버지랑 같이 다닐 수 있을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8476님. 인디,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러닝을 좋아한다는 말에 저도 뛰기 시작했는데요. 옆 동네에서 뛰다가 운명처럼 마주친 거 있죠. 멀리서만 봐도 딱 그 사람의 뒷모습이라 혼자 너무 설렜어요. 뛰러 가기 전에 들었던 노래 스위스로우의 러브드라이브 신청합니다.

0: 달려갈게 Faster than a rocket. 이 가사가 딱 제 마음 같았어요. 아, 어떡해.
1: 아, 너무 진짜 핑크빛 뿜뿜한 그런 사연이다. 아, 그렇게 주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아직 그 분께선 8476님의 존재를 아시겠죠? 아시고 점점 한 발짝 한 발짝 더 다가가면서 고백을 하시고 또 아이고 야 좋을 일들만 남았네요. 그래요. 이 노래 듣고 가니까 그 사람이 딱 나타났다 이거죠. 좋습니다. 저도 주문을 외워드리죠.
0: 내가 지금 달려갈게.
1: 바로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노리플라이의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One More Chance의 내 안의 하늘과 숲과 그대를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8: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0: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8: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9: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8: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0: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일요일 저녁 벌써 한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아, 전준성님께서 도보 배달 중입니다. 30분 동안 두 건 완료했어요. 뿌듯! 이렇게 문자 짧게 보내주셨거든요. 아, 제가 준성님 사연 기다리면서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하면서 체크 딱딱 두 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서 기분 좋았습니다. 아유, 고생하십니다. 힘내서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끝곡은요, 이현우의 꿈 준비했어요. 이 노래는 주성원님과 배관수님이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내륙은 산발적으로 발달한 비구름이 지나면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비는 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곳곳에서 미끄럼 사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앞차와의 안전거리에 더욱 확보해 주셔야겠습니다. 파주와 포천을 오가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 방향 은현 1터널을 가기 전에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1차로 주의하셔야겠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횡성휴게소에서 새마을까지 이동량이 꾸준하고 경계권에서는 여주분기점과 용인부터 정체입니다. 또 더 가서 서창분기점 인천방향 진출로에 있는 사고가 있는데요. 1차로 막고 처리 중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내린천 휴게소 일대 정체 이어집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피영입니다.

0: 사랑 처방.
1: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용,
2: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연입니다.
1: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2: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1: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2: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Sweet Drive 인호진입니다. Yeah. Yeah, yeah, yeah.

0: 싹쓸이에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왔습니다. 아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다. 아, 장마가 시작됐지만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이었다. 하루하루 여름 잘 보내봅시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일요일 2부 시작됐고요. 이제 신청곡 하이웨이를 맞이할 순서입니다. 아, 듣고 싶은 노래 들으려 간단한 이유를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오늘 모아서 이렇게 들려드려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홈페이지에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그 전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안 타고 뭐해요? 지금 바로 출발할 건데 신청곡 하이웨이. 신청곡 연료 가득 채워놨습니다. 우리 이제 한 시간 동안 쭉쭉 달리기만 하면 돼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들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236님, 백예린의 돌아가자 신청합니다. 오늘도 일하는 중인데요.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아, 그러시군요. 제발 이 노래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시고요. 돌아갈 준비하세요. 6175님, 결혼 3주년입니다. 제가 프로포즈를 못했는데 3년째 구박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왜? 이소라의 청혼 신청합니다. 여보, 라디오 신청곡으로 어떻게 퉁 안 될까? 아이고 형님, 아이고 참말로 지금 이 노래 틀어놓으시면서 예, 고백하세요. 아니 프로포즈, 아 고백이 아니다. 그동안의 잘못, 예, 용서를 구하시고요. 오늘로 끊어내셨으면 좋겠어요. 0973님, 배가 고파서 뭘 먹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빠랑 텔레파시가 통했나봐요. 족발이랑 막걸리 먹자고 전화 왔습니다. 저희 옆 동네 살거든요. 아빠랑 데이트하러 나갑니다. 하울과 제이의 Perhaps Love 들려주세요. 아, 가깝게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든든하고 이렇게 저녁 시간도, 아이고 남들은 전화로 간신히 이렇게 만날 뿐인데 직접 얼굴 뵙고 시간 보내고, 아, 좋은 저녁입니다. 신청하신 노래들 백예린의 돌아가자, 이소라의 청혼, 하울과 제이의 Perhaps Love 나갑니다.

백예린의 돌아가자, 이소라의 청혼, 하울과 제이의 Perhaps Love 듣고 오셨습니다. 신청곡 하이웨이. 3498님, 주얼리의 이젠 듣고 싶어요. 라디오에서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스드인이라면 이 명곡을 지나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신청곡 하이웨이는 이렇게 틈새 시장 공략해 주신 우리 스드인들에게 정말 놀라운 신청곡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도 맞아 이 노래 좋았지 하면서 맞장구를 치게 된다니까요. 주얼리의 이젠, 아 좋습니다. 9334님, 그 시절 저의 최애 드라마는요 2부의 모든 것이었어요. 장동건, 채림, 한재석, 김소연, 하, 기억나시죠? 그 드라마의 주제곡 핑클 언니들이 불러가지고 더 좋았었거든요. 핑클의 True Love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2부의 모든 것, 이 또 드라마 제목만 탁 듣고 맞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아, 저는 드라마를 본 적이 못 봤습니다만, 예, 노래 들으면 또 맞아 할 것 같아요. 0600님, 요즘 모 배우에 빠져서 사진을 SNS 스토리에도 올리고 제 휴대폰 배경화면으로도 해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제 폰을 가져가서 자기 사진으로 바꾸네요. 어머, 가족끼리 왜 이래. 이 남자 왜 안 하던 짓을 하죠? 유승범의 질투 신청할게요. 그러니까 남편님께서는 아이고 이분께서 왜 안 하시던 일을 하실까 이러시지 않았을까요? 그죠? 서로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유, 근데 질투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떠세요? 귀여우세요? 아니면 더 사랑이 막 싹트고 그러세요? 아유, 귀여운 또 일상 속의 노래들, 신청곡들 만나봤습니다. 주얼리의 이젠, 그리고 핑클의 트루 러브, 여기에 유승범의 질투까지 듣고 옵니다.

주얼리의 이젠, 핑클의 트루 러브, 유승범의 질투 듣고 왔습니다. 6701님, 결혼 5년 차에 접어든 우리 딸이 임신 8주래요. 너무 기쁜 기적 같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가사에 기적이 나오는 노래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신청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녀가 찾아왔어요. 만세 삼창 올여름은 감동의 바다. 와, 진짜 가사대로 너무 좋은 일이 올여름에 펼쳐지네요. 아, 몸조리 잘 하시고 이쁘게 잘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축하드립니다. 김미영님, 20살 대학 OT에서 이정현의 와를 부르고 공대 리틀 이정현으로 불렸었는데요. 지금은 길에서 누가 아줌마 하면 저도 모르게 에? 하면서 고개가 돌아가요. 아, 세월이요. 5학년에 또 날렸죠. 그냥 아우, 그냥 줄을 섰어요. 줄을 했던 분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또 다른 예, 동네 슈퍼스타로 예, 활약하고 계십니다. 당당하게 맞서세요. 네? 저 불렀어요? 이렇게. 3900님, 인디, 저 간택당했어요. 동네 길고양이한테요. 다른 사람들은 경계하는데 저한테는 슬금슬금 다가오고 만져달라고 막 부비부비하고 졸졸 따라오기까지 해요. 집에 데리고 오고 싶어서 같이 사는 언니를 설득 중입니다. 집사 되고 싶다고요? 터보의 검은 고양이 네로 신청합니다. 이쁜 아기 고양이 검은 고양이였나 봐요. 어, 그래요. 아, 예쁘다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또 이렇게 만지면 또 고양이한테 안 좋으니까 이렇게 피할 텐데 그래도 유독 나한테 이렇게 오는 이쁜 아기가 있어요. 그래요. 준비 잘 해서 그 기반이 괜찮으면 키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같이 사는 언니가 허락을 해줘야겠죠. 자,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이정현의 와, 그리고 터보의 검은 고양이 네로 들려드립니다.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이정현의 와, 터보의 검은 고양이 네로, 야오 듣고 오셨습니다. 자, 한 곡 더 들을까요? 장기하와 얼굴들입니다. 우리 지금 만나.

아니 벌써 몇 분째 그렇게 가타부냐 말도 없이 그렇게 입 꼭 닫고 있으면은 내가 뭐가 돼? 진짜 왜 그러는데?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일요일 저녁 2시간 덕분에 잘 달렸습니다. 자,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추첨해서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거예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을 확인해 주세요. 자, 오늘 끝곡입니다. 2638님께서 청해 주신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걸어놨어요.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휴일 저녁 시간 대부분 소통은 좋아졌지만 곳곳에서 미끄럼 사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운행하실 때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파주와 포천을 오가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 방향입니다. 은현 1터널을 가기 전에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처리 안 되고 있어서 1차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횡성휴게소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반대 인천 방향은 새마리서 속도 주춤하고요. 여주에서 지체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론 소통이 좋습니다. 반면 서울 양양선 정체 아직 이어지는데요. 서울 쪽으로 설악에서 화도까지 지체 정체입니다. 57번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풀밭에 누워 라디오를 듣던 13살 꼬마 마녀 키키는 결심합니다. 오늘 밤 보름달이 뜨면 떠나야지. 그리고 그날 밤 키키는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마법을 수련할 낯선 도시로 훌쩍 떠나죠. 지브리 애니메이션 마녀 배달부 키키의 첫 장면입니다. 정든 동네를 떠나거나 오랜 친구와 멀어지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처럼 누구에게나 익숙한 것들과 작별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우리는 저 꼬마 마녀처럼 선뜻 빗자루에 올라타진 못하죠. 미련이 발목을 잡고 두려움

이미 앞을 막아서 몇 번이고 망설이게 됩니다. 헤어짐은 그렇게 늘 서툴고 힘든 일이지만 결국 그 작별이 우리를 좀 더 넓은 세계로 데려가는 게 아닐까요? 오늘도 익숙한 무언가를 떠나보낸 모든 분께 작은 응원을 보냅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리오 세이어 More Than I Can Say.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7월 5일 일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예, 뭐 노래를 부르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예, 이 가사가 있었지 예, 라고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불러봤습니다. 가요의 가사처럼 우리도 매일 무언가와 이별을 하며 살죠. 예, 의식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정들었던 동네를 떠나왔다는 한 청취자분의 사연도 생각이 났고요. 손때 묻은 물건을 버리면서 마음이 찌르르했다던 예, 사연도 떠오릅니다. 참 신기하죠. 예, 별것 아닌 것 같은 익숙함. 이런 것들도 막상 떼어내려고 하면은

0: 왜 이렇게 막 발걸음이 무거울까요? 이렇게 떼어내야 변화가 또 찾아오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한 구석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작고 짧고 그래서 더 소중한 주말과 이별해야 할 순간도 슬슬 다가오고 있죠. 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자, 그 아쉽고 무거운 마음 음악으로 좀 달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 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클리프 리차드 서머 할러데이 이현주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대딩이가 방학해서 집에 온 둘째 날이에요. 고기를 굽고 있네요. 남은 두 달 반 동안 이 불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할까요? 애가 고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덕분에 뜨거운 여름이 더 뜨겁겠지만 그래도 딸이랑 같이 생활하게 되니 좋네요. 영화도 보고 카페, 맛집, 탐방 등 예, 같이 할 일이 벌써 즐겁습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분주하신 거는 뭐 행복한 분주함이죠. 예. 뭐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으실 겁니다. 예, 짜증이 좀 날 수도 있으나 또 두 달만 지나면은 가야 하니까 그쵸? 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디.

함께 하실 동안에는요.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5일 일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석희선 씨, 허유원 아나운서님 아시죠? 얼마 전 방송에서 상호 DJ님한테 책 받았다고, 예, 존경하는 선생님이라고 하시던데, 선배님이라고 하시던데, 언제 책도 쓰셨어요? 참 부지런하십니다. 잘못 알아들으신 거 아닌가요? 허유원 아나운서 상쾌한 아침 진행하는, 예, 아나운서인데, 책을 준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예. 이름을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이상협 아나운서가 아닐까요? 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이상협 아나운서가 책을 썼어요? 예? 근데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얘기도 안 하는 거야? 어? 나랑 거의 의형제급인데 왜?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아마 그 이름을 좀 헷갈리셔서 아마 들으신 것 같은데 이상협 아나운서가 아닐까 싶어요. 허유한 아나운서, 예, 뭐 후배긴 하지만 참 배울 게 많은, 예, 그런 아나운서고 방송도 참 너무 잘하죠. 예. 저희 같은 이제 허유원 아나운서가 그 지금 저녁 7시 뉴스 TV 뉴스를 하고 있어서 저랑 같은 시간대에 근무자입니다. 예. 그래서 워낙 이 친구가 바빠서, 예, 얼굴을 많이 보지는 못하는데, 제가 저기 이상엽 아나운서한테, 예, 요 사연은 전해 주겠습니다. 좋다 말았네. 갑자기 기억을 되짚어보는데, 아니, 내가 책을 쓴 기억이 없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누구에게 이거를 준 적이 없는, 안 썼는데 어떻게 줘, 책을. 아니, 뭐, 예를 들면, 정일서 아나운서래. 정일서 PD는 책을 참 많이 썼어요. 예, 뭐, 지금도 집필 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물어봐서. 뭐, 정일서 PD가 허유원 아나운서한테 줬다라고 하면, 뭐, 예,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죠. 예. 저는 메모 한 장 남긴 적이 없습니다. 네. 아, 부정확한 정보네요. 8972님, 제가 사는 제주도는 낮도 밤도 예뻐요. 아바의 댄싱 퀸 들을 수 있을까요? 아, 뭐 제주야 뭐 말해 뭐합니까. 예. 진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휴가가 좀 주어진다면, 그리고 제 상황이 허락한다면 한 달 이상, 예, 뭐 한 두세 달 요렇게 진짜 좀 여유롭게 좀 지내보고 싶어요. 제주 어디든, 예, 가서, 예, 그럴 날이 올까 잘 모르겠습니다. 신청하신 아바의 댄싱 퀸 이선재 씨도 신청하셨고요. 블론디의 Heart of Glass까지 두 곡 듣죠.

이선재 씨 8972님이 신청하셨어요. 아바의 댄싱 퀸 그리고 블론디의 Heart of Glass였습니다. 7월 5일 일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8811님, 7살 아들 엄마입니다. 어금니 임플란트 나사 심은 지 3일밖에 안 됐습니다. 오늘 아들을 안고 가는데 애가 버둥거려서 무릎킥으로 수술한 곳을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아, 뼈 이식한 게 굳지도 않았을 텐데 아픈 것도 그렇지만 혹시 임플란트 잘못될까 속상합니다. 임플란트의 모든 과정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예, 지금은 한쪽 턱에 퉁퉁 부어있네요. 내 자식이 그런 거라 화도 안 나고 그냥 이런 일이 생긴 게 속상합니다. 그럼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좀,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걸 감지를 하시면 일단 치과를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것마저도 뭔가 불안한 거죠. 혹시라도 잘못해서, 잘못됐으면 이제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예. 번거롭기도 하고, 번거로운 건 둘째 치고, 아, 그거를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나중에 일이 또 두 배로 커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예. 아, 치과 가는 게 좀 무서우시고 좀 민감하신가 보군요. 예, 턱이, 아니, 얼마나 세게 부딪혔길래 턱이 퉁퉁 부을 정도로 이렇게, 예, 되신 겁니까? 아무튼, 다녀오시고 별일 없으셨길, 예, 바랍니다. 예. 김미정 씨가 신청하신 Barclay James Harvest, Him

1253님이 신청하셨어요. 레오나르 위스 Forgive Me. 친구들이랑 감자탕을 먹는데 한 친구가 욕심내서 큰 뼈 한 덩이를 집었다가 그걸 놓치면서 뻘건 국물이 주변 친구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론 옷에도 살려두면 안 되겠죠. 예, 꿈디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뼈를 드시고 발골된 뼈를 뼈로 때리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뼈 진짜 아파요. 예, 그거 진짜 아파요. 한 번은 제가 먹다가 그 뼈를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제 손목에 이렇게 딱 맞았거든요. 멍이 한 2주 갔습니다. 예. 아, 꼭 이런 사람 있죠. 진짜, 이게 만약에, 아니, 그냥, 그 무채색의 뭐 검은 옷이라도 이상하게 이 감자탕 국물은 그 저기 고추기름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탁 크게 쫙 이게 퍼진단 말이에요. 무슨 예술작품처럼 옷에. 아, 너무 절망스러워요. 그걸 부었으면 진짜. 방법이 있긴 해요. 예,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제 예, 그 옷에 딱 튀면 하얀 옷이면 뭐 이거는 야 하얀 옷이면 정말 이건 살려두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 그 친구분도 아마 먹고 살자고 하는 거였을 텐데 너무 이게 탁 그쵸 이게 무겁기도 하고 손으로 집기에는 이게 저기 뜨거우니까 이게 그 집게, 예, 집게를 쓰는데 이게 그 뼈가 좀 큽니까? 예, 욕심을 내서 큰 뼈를 집으면 이게 다 거기에 안 집히거든요. 예. 아우, 예. 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예, 저한테 이거 떠넘기지 마세요. 그냥 1253님이 알아서 하세요. KBS 이라디오 이상우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5일 일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양정수 씨, 내가 어떤 노래를 좋아했지? 잘 생각이 안 났는데 드림팝 듣고 있으면 아 맞다, 내가 이 노래를 좋아했지. 예, 그런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플레이리스트를 그때그때 휴대전화에 이렇게, 아니면 뭐 음악 어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감상 어플. 예. 이렇게 해서 플레이리스트를 그때그때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예, 그 AI한테 부탁하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 리스트를. 예. 이 노래 뭐 저기 거기 내가 좋아하는 거기에다 넣어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쏙쏙쏙쏙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예,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근데 그것도 귀찮으시죠, 양정수 씨. 그리고 매번 이제 잊어버려. 예,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적어놓으셔야 돼요. 예, 저장을 해두셔야 돼요. 그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7516님, 만 25년을 함께했던 차를 눈물로 보내준 날입니다. 그동안 긴 시간 묵묵히 함께해준 나의 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이제는 편히 쉬라고 그리움을 허공에다 띄워봅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14년 탔거든요. 지금 몰고 있는 차를. 그런데도 언젠가 이 차가 이제 내 곁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면 무생물인데도 너무 이렇게 약간 마음이 좀 그래요. 예. 아, 근데 25년을 정말 그 차에 관한, 차에 얽힌 추억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예. 한동안은 아마 밤잠을 뒤척이실 수도 있어요. 그리움 때문에. 자, Cigarettes After Sex의 Young and Dumb 신청하셨습니다. 사시 알렉스 론의 Dancing with Your Ghost까지 두 곡 듣죠.

7516님이 신청하신 Cigarettes After Sex, Young and Dumb, 그리고 Sasha Alex Lone, Dancing with Your Ghost 들었습니다. 4282님, 지난주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평소 운동하고 식단 관리 열심히 하다가 병원에 흰쌀밥을 먹었더니 벌써 2kg이 늘었어요. 아, 이러다가 퇴원할 때 집까지 굴러가겠어요? 네, 지금도 입이 심심해서 뭘 사다 먹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꿈디가 정신 차리라고 해주세요. 원래 사람이 가만히 있다 보면은 계속 그렇습니다. 예, 이게 관성이란 게 있어서. 정신 차리실 거예요? 자, 5000님이 신청하신 셀린 디온, Because You Loved Me.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1: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이상호의 드림팝 1부 끝곡으로 보이스투맨 I'll make love to you 듣고요. 저는 2부 별별 차트쇼로 돌아오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빗길 사고가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주행 중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진다면 침수 피해를 입기 쉬운 하부도로나 지하차도 진입은 가급적 피하시고 반드시 우회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대부분의 길 이제 제속도로 지나지만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지금도 정체가 남아있는 편인데요. 뒤로는 설악 부근에서 서종 부근 쪽으로 5km 구간, 다시 서종에서 화도, 덕수 3패부터 강일 쪽으로 막바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로 진입해서도 공항 방향 올림픽대로는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속도 뚝 떨어집니다. 오늘 고속도로 정체는 1시간 뒤인 10시 무렵 모두 해소될 전망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꼬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1: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진짜 기뻐요.
6: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3: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7: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더 키드 라로이, 저스틴 비버, 스테이, 송보라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팝과 관련된 별별 차트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음악평론가 이헌석 씨와 함께하는 별별 차트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감상평도 남겨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수도권 106.1MHz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9: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0: 일요일 밤 별별 차트쇼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차트 가져오셨습니까?
1: 네. 오늘은 내일을 위한 곡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들으면 좋은 노래 베스트 11이 되겠는데요. 미국의 웹사이트 뮤직그로토가 선정한 아침에 듣기 좋은 최고의 노래 베스트 11입니다. 서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음악과 함께 시작하면 몸과 마음을 한결 가볍게 깨우고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어울리는 아침에 듣기 좋은 최고의 노래들을 소개합니다.
0: 그런 곡 있으세요?
1: 네. 걸그룹 노래 다 아침에 들으면 좋죠.
0: 의외인데요? 팝 안 들으세요?
1: 아이, 듣죠. 네. 이제 걸그룹 노래도 좋아하고.
0: 아, 그렇게, 뭐, 편식 없이 그냥, 예.
1: 그럼요. 들으시는 여름에 이제 경쾌한 곡 위주로 듣죠.
0: 알겠습니다.
1: 자, 11위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0: 네.
1: 아, 제가 아주 애정하는 또 가수,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곡도 잘 쓰는 사라 바릴리스의 브레이브가 11위를 차지했습니다.
0: 네.
1: 야, 이거 억제 나온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시간이 좀 지났네요.
0: 10년이 넘었네요.
1: 그러니까요. 네. 이제 친구 때문에 만든 곡이에요. 친구가 자신의 어떤 정체성 때문에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니까 야, 괜찮아. 어? 하면서 친구에게 좀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만든 곡이고요. 그래서 이 곡이 그 친구에게만 용기를 준 게 아니래요.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고 심지어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유세 때 유세하면서 입장할 때 또 이 곡이 흘러나왔대요.
0: 예, 예.
1: 네, 그래서 사라 바릴리스를 대표하는 응원가이고 또 아침 플레이리스트에 빠지지 않는 명곡인데 뮤직그로트는 약점을 이겨낼 용기와 자신감을 깨우는 아침 응원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약점을 이겨낼 용기. 재밌는 표현입니다.
0: 약점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죠. 다들 그냥 덮어두려고만 하니까.
1: 예. 뭐 징크스도 있고.
0: 그럼요.
1: 또 예. 자기만의 그냥 괜히 자기를 우울하게 몰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남들이 와서는 아, 별일 없는 사람 같고 행복해 보이는데 그냥 자기 혼자 힘들어.
0: 맞아요. 예.
1: 예. 이게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지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예.
1: 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숨 쉬는 것만 해도 어디 안 아픈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야.
0: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온 몸이 약점이고 모든 게 약점이죠.
0: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내려놓게 돼요.
1: 옛날엔 장점이 한두 가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잘 걷지도 못해요. 술도 못 마시겠고.
0: 자, 들어보시죠. 예, 사라 바릴리스 브레이브.

0: 네, 뮤직크루토 선정 아침에 듣기 좋은 노래 베스트 11의 11위 곡 사라 보랄리스 브레이브 들었습니다.
1: 네,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아침에는 약점이 많죠. 아침에는
1: 뭐가요?
0: 그냥 내 자체가 그냥 약점이죠.
1: 아침에 빨딱 하고 금방 일어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0: 아닙니다.
1: 온몸을 그냥 가누지 못해가지고
0: 그렇죠.
1: 힘들어하면서
0: 예예
1: 힘들어하면서 일어나요?
0: 힘들어하진 않는데 그냥 오래 있어요 침대에.
1: 예. 왜 젊은 거래요?
0: 아 그래요?
1: 네. 나도 그랬었거든요.
0: 예.
1: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0: 예.
1: 눈도 저절로 떠지고 발딱 일어나게 돼. 정말 신기해요. 기력은 없는데
0: 예.
1: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니까요.
0: 예. 아니, 제가 젊긴 하죠.
1: 아니 예전엔 새벽 한 4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한 7, 8시에 일어나려고 그러면 정말 예. 일어나기 힘들었거든요. 요즘은 일어납니다.
0: 알겠습니다.
1: 자 이제 12, 9위 8위, 7위까지 쭉 소개해드립니다.
0: 네.
1: 10위는 디트로이트 하우스 뮤직의 레전드 무디맨의 2019년 히트곡 I Think of Saturday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곡도 뭐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노래고 또 뮤직크루토에서도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전해주며 해야 할 일에도 활기차게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줍니다.
0: 네.
1: 네. 거짓말. 진짜? 자,
0: 왜 그러세요?
1: 아니 이게 누군가에겐 그럴 수 있고.
0: 아니 내일 이거 들으실 분들 누군가에게 이렇게 초를 치시면 어떻게 해요?
1: 행복하고 기분 좋은 노래일 네. 수 있는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자, 9위. 아, 이 곡은 내가 아주 좋아하는 곡입니다. 존 레전드의 Good Morning. 존 레전드는 다 좋아. 그냥 존 레전드가 좋아요. 입만 뻑끗해도 좋아.
0: 네, 레전드죠.
1: 2008년도에 발표됐던 네. 곡이고 이제 존 레전드가 인터뷰에서 아침에 연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사랑 노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뮤직크루토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며 듣기 좋은 노래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연인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다.
0: 네.
1: 이런 나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좀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면서 듣기에 좋은 곡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8위는 The Five Stair Steps의 Oh Child가 차지했습니다. 이 곡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올드 팝을 많이 틀어주는 그 채널이나 또 흑인 R&B 소울 틀어주는 데는 거의 단골 레퍼토리래요.
0: 네.
1: 굉장히 많이 사랑받는 곡인데 그 몇 년 전에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에 또 삽입돼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많이 알려지게 된 그런 곡입니다.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제 큰 힘이 되어주는 곡이라고 또 뮤직크루토가 평가를 했습니다.
0: 네.
1: 이제 7위 곡인데요. 메리 제이 브라이즈의 Just Fine이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곡은 빌보드 댄스 클럽송 차트 넘버원을 차지했던 곡. 이게 커티스 메이필드의 1972년 히트곡 You're So Good To Me 이 곡을 이제 샘플링한
0: 네.
1: 그런 곡인데 하여튼 저쪽도 그렇고 우리 쪽도 그렇고 샘플링 정말 잘합니다. 깜쪽같이 하고 굉장히 세련되게 하고 예, 그래서 이 곡으로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우수 여성 R&B 보컬 퍼포먼스 상까지 받았습니다.
0: 네.
1: 뮤직크루토에서는 삶의 아픔을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가며 있는 그들을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담은 긍정적인 메시지의 노래다. 이 곡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되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대요. 예. 이 노래는 동의. 네. 그래서 이 노래는 들어야 됩니다.
0: 네, 한번 들어보시죠.
1: 메리 제이
0: 네.
1: 브라이즈의 Just Fine 하고요. 그리고 Good Morning, 존 레전드의 노래 9위 곡까지 두 곡 함께 하시죠.

0: Define.
1: 네. 자, 이제 6위, 5위, 4위입니다. 6위는 재즈 피아니스트이고 또 작곡가이고 프로듀서인 웰던 어바인의 1979년 히트곡입니다. Morning Sunrise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주말 아침을 보내는 순간이든 출근을 앞두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시간이든 이 곡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쁨으로 이제 가득 마음을 채워준다. 그래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이끌어준다라고 뮤직그로토에서 소개를 했네요. 네. 그리고 5위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스트롱거가 차지했습니다.
0: 네.
1: 그 많은 히트곡 중에 스트롱거.
0: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예. 같은 제목의 켈리 클락슨 노래가 더 신나고 아. 아침에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은데
0: 예. 아마 차별화를 예,
1: 아마도
0: 기했네요.
1: 이제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예, 좋았나 봐요. 여기 선정위원들한테 네, 아무튼 이 곡도 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곡이고요. 뮤직그로트에서는 집을 나서기 전 기분을 끌어올리고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노래
0: 네.
1: 어제보다 더 강해진 자신의 노래하는 여성들의 응원가 혼자라고 외로워할 필요 없이 스스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힘찬 메시지를 담고 있다.
0: 네.
1: 어, 좋은 노래네요.
0: 네.
1: 어, 건전가요네요.
0: 건전가
1: 근데 뮤직비디오는 전혀 건전하지 않은데.
0: 아 그래요?
1: 아니 저 일단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일단 그 퍼포먼스가
0: 그렇죠. 예. 예.
1: 좀
0: 관능미가
1: 예,
0: 있죠.
1: 예, 그러니까 예, 예. 농염하잖아요. 예. 그리고 4위 아 반가운 노래가 나왔어요. 제 세대 때 노래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노래 웸의 Wake Me Up Before You Go Go입니다.
0: 예.
1: 아, 저는 근데 이 노래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또 신나는 노래가 나올 수가
0: 있나 또
1: 이렇게 청량감 넘치는 노래가 또 있었던가. 아 사운드도 그렇고 조지 마이클 목소리 아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유리상자 이세준 군이
0: 예.
1: 자기를 음악으로 이끈 곡이 이 곡이래요.
0: 아 그래요.
1: 네. 이 곡이 예. 너무 좋아한다.
0: 인생곡이군요.
1: 네, 그러니까 그런데 통기타 치면서 노래를 했네요. 발라드 가수가 됐네요. 좀 빠른 것도 좀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아, 이게 여담인데 사실 이세준 씨가 대학 때 헤비메탈 밴드 리드 보컬리스트.
0: 그 얘기 해주셨었어요. 네.
1: 자기가 주 레퍼토리가 주다스 프리스트였대.
0: 와.
1: Backing the law, backing the law 했대는데.
0: 예. 왜 안 해줬을까요?
1: 자기도 안 거죠. 이걸로는 안 되겠다. 4위 곡인데요.
0: 네.
1: 5위 4위 곡을 함께 하시죠.

0: 뮤지컬 후토선정 아침에 듣기 좋은 노래 베스트 11 5위 곡 Britney Spears Stronger 그리고 When Wake Me Up Before You Go Go 예. 요 곡은 아마 샴푸 광고 때문에 네. 많이 아실 겁니다. 여기 지루박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루성 비듬에 좋다는 그 광고가 있었어요. 예, 샴푸 광고.
1: 오, 그거 기억하시네.
0: 예, 예.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 지루박이 거기서 나왔다.
1: 자 이제 3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트리나 앤 더 웨이브스의 노래입니다. 뭐 이 팀을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아, 무조건 그렇죠. 한 곡이죠.
0: 나와야죠. 예. 나와야죠.
1: Walking on Sunshine이 3위를 차지했네요. 듣는 순간 기분이 환해지는 노래. 진짜 해피송인 것 같아요.
0: 예, 예.
1: 이 곡이 또 과속 스캔들 마지막 엔딩 씬에 나오잖아요.
0: 그렇죠.
1: 차태현 예, 씨하고 예. 박보영 씨와 같이 노래하고 아, 그 모습도 정말 보기 좋았는데 예, 뮤직크로토에서는 하루가 잘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 넘치는 긍정의 에너지가 미소를 되찾게 하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도와준다.
0: 네.
1: 행복에도 사운드트랙이 있다면 바로 이 노래일 것. 오, 이거 좋다 표현.
0: 네.
1: 뭐 써먹어야겠네.
0: 행복에도 사운드트랙이 있다면. 잘 써먹으세요.
1: 행복한 노래 함께 하시죠.
0: 네.

0: 뮤직 그로토 선정 아침에 듣기 좋은 노래 베스트 11 3위 곡 카트리나 앤 더 웨이브스 워킹 온 선샤인 들었습니다.
1: 네. 라이브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1983년 라이브가 보고 싶어요. 그 가수가 발표했을 때 그때 노래를 진짜 우리가 직접 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0: 네. 그렇죠. 네.
1: 자, 2위 곡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또 이 곡 어마어마한 곡입니다. 콜드플레이 비바라비다.
0: 네.
1: 오, 이거 1위 아니에요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만큼 정말 멋진 곡이고 콜드플레이를 뭐 최정상에 올려놓은 그런 곡. 당연히 이제 빌보드 정상을 차지했고 또 그래미에서도 올해의 노래 부분을 수상했던 명실상부 콜드플레이의 대표작이죠. 인생작이죠.
0: 네, 예.
1: 최고의 히트곡이 되겠는데 뮤직그로토에서는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게 하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노래다. 아, 진짜 그런 느낌이 와요. 이 노래 들으면 불끈하게 돼.
0: 굳이 뭐 이 곡은 아침뿐만 아니라
1: 그럼요. 네. 어. 자다가 들어도 좋아요.
0: 네. 밤에 들어도 뭐 네. 괜찮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1: 코드플레이 내한 공연 왔을 때 아, 제가 꼭 앞에까지 갔잖아요. 들어가진 못하고 기사 역할을 해서 누구 데려다주고
0: 아, 입장권이 네. 없으셨구나.
1: 하여튼 뭐 그때 사정이 있었어요.
0: 네, 그래서요.
1: 그리고 기다렸다가 네. 끝나면 끝나고 나오는 애를 태우고 이제 집에 왔던 기억이 나요.
0: 나중에 아드님
1: 누구겠어요.
0: 그러겠죠.
1: 아, 그때 기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막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잖아요.
0: 네. 이왕이면 같이 들어가시지 그러셨어요.
1: 네. 노래 듣겠습니다.
0: 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렉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2: 뮤직그룹 토선정 아침에 듣기 좋은 노래 베스트 11. 네. 이제 1위 곡이죠?
3: 네. 네. 대망의 1위 곡. 뭐 미국에서는 레전드 가수인데 목사님으로 또 변신을 하기도 했던 빌 위더스의 1977년 히트곡입니다. 러블리 데이가 1위를 차지했네요.
2: 저 이 노래 좋아요.
3: 네. 네,
2: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에요.
3: 린 언니보다?
2: 예. 오히려 이 곡.
3: Just the way you are. 예, 저, Just the two of us.
2: 예, 약간 저한,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 곡이 좀 중독성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예, 예.
3: 이게 조금 더 그루브하고 뭐 그런 은근히 사람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또 멋이 있는.

0: 예, 곡인데 예. 예. 뮤직그루트에서는 오늘은 분명 멋진 하루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과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전하는 그런 노랫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선사한다. 그리고 이 곡이 아침에 듣기 좋은 노래 1위에 선정된 이유를 잘 보여준다라고 네. 평가했습니다. 근데 뭐 앞에서도 다 긍정의 노래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준다고 했는데
1: 근데 이 11곡 중에서 개인적으로 한 곡 꼽으신다면 어떤 곡을 꼽으시겠어요?
0: 아, 저는 네. When Me Up Before You
1: 아 그렇죠. 아, 인생곡이라고
0: 아니 세준이 인생곡이고 저는 이제 예. 좋아했던 노래죠. 아주 좋아했던
1: 예, 예.
0: 그때가 팝송 정말 많이 들을 때고 원래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1: 예, 예. 예.
0: 저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건들지 마 하고 그 이어폰을 꽂고 얼마나 잤는지 이게 제가 이게 좀 안 좋아요. 청각이 베토벤 될까봐 내가 늘 긴장하고 살고 이제 커서는 이어폰을 안 꽂아요.
1: 예, 예.
0: 어렸을 때 너무 꽂고 자가지고
1: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침에 왜 활기차야 되고 뭔가 이게 붐업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좀 강박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아다지오 들으세요. 예. 아다지오 들어. 아다지오. 레퀴엠 모차르트 레퀴엠 좋습니다. 아침에.
1: 제가 거기까지 지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약간 이제 리듬이 좀 있으면서 예. 네. 그런 곡들도 괜찮은데
0: 네, 그렇네.
1: 예. 뭔가 네. 이렇게 빵빵 띄우는 네. 그런 곡이 아니어도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0: 아니 여기에 나눌라 하지만 네. 저는 한번 그 청맨지온이 필수곡 듣고
1: 그거.
0: 이게 이제 예. 조용히 나가다가 예, 예. 이제 탁 빨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와 정말 막 소름 돋을 정도로 짜릿했던 적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이 곡도 한번 저 좋아하시는 분들 예. 들어보시길 바라면서 예. 저는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1: 자 1위 곡 빌 위더스의 Lovely Day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석 씨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0: 감사합니다.
1: 드림팝 이상우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우.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단어들이 참 많죠? 그럼 혹시 이 단어의 뜻을 아세요? 메라크. 발칸 지역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삶의 태도를 담고 있는 단어고요.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아름다운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처럼 평범한 순간을 온전히 음미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혹시 오늘 하루 메라크 같은 순간을 만끽하셨나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좋은 음악, 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는 충분히 준비돼 있으니 우리 이 평범하고도 특별한 순간을 함께 즐기자고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위드 커피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로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7월 5일 일요일 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살면서 메라크 같은 시간을 얼마나 보내고 사시나요? 너무 바빠서 그냥 가만히 이 순간을 음미하는 게 쉽진 않은 일인데 우리 뇌가 그걸 필요로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멍 때리게 되는 게 너 지금 너무 뇌를 열심히 가동해서 뜨거워졌으니까 좀 식혀.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설지원님,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친구들의 축하 메시지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좀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러네요. 각자 생활에 충실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20대 때 제일 사람들이 많이 축하해줬던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하얀 곡선입니다. 근데 그만큼 또 진짜 인간관계만 남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조현진님,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우리 딸 요즘 들어 더 말을 안 듣네요. 같은 말 기본 3번은 해야 대답을 들을 수 있어요. 힘드네요. 그래도 대답을 하긴 하네요. 다행입니다.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 얘기 기다려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에 위제로
3: 이양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너에게 난 나에게 난 자전거 탄 풍경이었습니다. 6810님 신청곡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일기예보의 Beautiful Girl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 얘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김지수님, 막내가 아직 구구단을 못 외워요. 오늘도 같이 버스 기다리면서 3, 5 했더니 바로 15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옆에서 보던 어떤 분이 저 보라는 듯이 자기 아이에게 9, 8에 하니까 아이가 72 이러는 거 있죠? 모르는 분이었는데 왠지 얄미웠네요. 아, 얄미워. 아, 왜 이렇게 얄미워요? 꼭 그 앞에서 보란 듯이 해야겠어요. 그것도 3단 못 외우는데 9단을 너무 나갔습니다. 아, 5단까지 하면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뭐 막내 제때 되면 또 잘 외우겠죠. 8738님. 군대 전역하고 학비 모으려고 영화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 하는 중이에요. 오늘은 조선시대 거지역을 했는데 13시간 길바닥에 누워있었네요. 누우면 편할 줄 알았는데 더워서 힘들더라고요. 내일은 폭포수에 들어가야 돼요. 돈 벌기 쉽지 않다는 걸 느낀 하루하루입니다. 와, 근데 이제 영화 장르마다 또 다를 텐데 8738님은 사극이신가 봐요. 폭포수라니, 길바닥이라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참 기다림이죠, 기다림. 보조 출연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기다리세요. 그래서 또 멋진 작품들이 탄생하는 거겠죠. 감사합니다. 1388님,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왔어요. 짜증나서 한창 잔소리하고 있는데 보니까 옷도 못 벗고 구석에서 잠들었네요. 그 모습 보니 또 왜 이렇게 짠한 마음이 드는지. 내일 아침엔 콩나물 북엇국 끓여서 속 좀 풀어줘야겠어요. 에휴, 뭔가 속상한 일이 있거나 되게 피곤하시거나 그랬나 봐요. 또 이렇게 측은지심이 생기시는 거 보니 사랑하시는군요. 아이유 스롱의 잔소리, 가인 조건의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보내드립니다.

작곡가를 정해서 그 작곡가의 노래와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월간 작곡가

선우정아입니다. 선우정아는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면서 멜로디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

가수의 프로듀싱까지 다양한 영역에 도전했는데요. 특히 우연한 기회로 21의 앨범 작업에 참여하면서 선우정아란 이름을 대중에게 알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선우정아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노래 21의 아파 같이 들어볼게요. 이 노래는 엘리샤 키스를 좋아해서 그 느낌을 살려서 쓴 곡이라고 하고요. 선우정아는 이 노래 코러스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럼 2010년 발매된 21의 정규 1집 수록곡 아파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선우정화가 만든 노래 21의 아파 듣고 왔습니다. 월간 작곡가 2026년 7월호 선우정화 편으로 채워집니다. 7월 한 달 동안 함께해 주세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일요일 밤이에요. 3665님 좋아하는 사람에게 톡으로 고백했는데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자는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그린라이트 맞나요?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자. 즉답이 아니라는 게 너무 답답한데요. 너무 궁금하고요. 예스인가 노인가. 정말? 네, 꼭 결과 알려주세요. 그린라이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홍정화님, 이사 온 친구와 저녁마다 한 시간씩 걷고 공원에 앉아 수다 떨고 들어온 지 일주일 지났는데 친구는 2kg가 빠졌다는데 저는 뭘까요? 그건 이제 걷고 수다 떨고 들어와서 집에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저녁 먹고 배 좀 꺼졌네 하고 아유 출출한데 뭐 라면이나 한번 이렇게 되면은 안 빠지는 거고요. 그대로 이제 주무시면 조금 빠지지 않았을까요?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2122님 신청곡이에요.

히어로. 앞서 들으신 곡은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일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8792님. 얼마 전에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졸지에 주말 부부가 됐어요. 처음엔 편하고 좋았는데 슬슬 주말만 기다려지고 외롭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주위에서 다들 부럽다고 저한테 한턱 쏘라는 거 있죠. 그러게요. 참 주말 부부를 다들 엄청 부러워하십니다. 그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 거 생각하면 도대체 무엇이 결혼의 진실인가. 아, 누가 좀 객관적으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6863님, 저 요즘 부쩍 외로워요. 서른 중반쯤 되니 남아있던 친구들이 줄줄이 결혼 소식을 전해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었는데 저도 연애를 빨리 시작해야 할까 봐요. 그쵸, 친구들 가면 너무 소외감 느끼고 외롭고 속상하죠. 왜냐면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았을 때 대화의 주제가 너무 바뀌기 때문에 6863님이 좀 외로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주환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 바비킴의 사랑 그놈 들려드리죠.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롤러코스터의 라스트 씬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라라라 러브송 에즈원의 노래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밤 그대를 채울 사연과 신청곡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치키치키 러브송 여행 스케치의 노래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1997님, 집 앞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는 작은 이벤트로 직접 만든 책갈피와 정말 좋은 시집이에요. 시와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이렇게 짧은 메모를 시집 안에 넣어뒀거든요. 근데 오늘 대출됐던 그 책이 돌아왔기에 궁금해서 책을 펼쳐봤더니 감사하다는 답장이 끼워져 있더라고요. 기분이 정말 좋아요. 세상에, 세상에, 이거 너무 낭만적인데요. 마치 영화 속 얘기 같아요. 물론 누군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이혜진님, 오늘 버스 탔다가 훈훈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할머니가 타시니까 7살쯤 돼 보이는 꼬마 아이가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아이 엄마가 잘했네 칭찬해주고 엄마랑 아이랑 둘이 서 있는데 그 앞에 있던 학생이 아이 앉으라고 자리를 또 양보하는 거 있죠? 세상엔 착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죠? 아름답네요. 사실 요즘 이런 풍경이 좀 없잖아요. 다들 피곤하고 힘드니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양보하는 꼬마도 있고 학생도 있네요. 태연의 해피 8113님 신청곡입니다.

여자친구의 여름비, 먼저 들으신 곡 태연의 해피, 에이핑크의 노노노 였습니다. 9330님, 4남매 중 저희 막둥이 동생이 사회생활한 지 5년 차. 돈 모으고 대출받아 드디어 자기 명의의 작은 집을 사서 곧 이사하네요. 요즘 기분 좋아 하늘을 날아다니는 막둥이. 안 드셔도 배부르다는 우리 엄마. 두 사람을 지켜보며 가슴이 찌릿찌릿한 저까지. 가족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건가 느끼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꿈꾸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막둥이가 5년 만에 네 집을 장만했다니 어떻게 이렇게 능력자예요. 대단합니다. 가족 모두 행복하겠네요. 얼마나 기특할까요? 6056님, 내일은 아이 어린이집에서 아빠와 하루 종일 함께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2주 전부터 연차 내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 남편을 보니 재밌네요. 저 또한 아이가 어린이집 다닌 이래 내일이 제일 설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하며 자유를 누릴지 행복한 고민 중이고 남편은 내일 하루 얼마나 힘들지 걱정 중인 밤입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육아맘들, 육아파파들 모두 응원해요. 요즘 이런 프로그램 있더라고요. 아빠와 함께 하루를 보내는, 아빠들이 바빠서 못 그럴 때가 있으니까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더라고요. 아빠들한테도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아빠들의 행복이 또 의외로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900님 신청곡 유재하의 지난 날, 이어서 푸른 하늘에 눈물 나는 날에는 전해드릴게요.

송재우의 늦지 않았음에 들으셨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7540님, 아파트에서 내일 집집마다 소독을 한다고 해서 이 밤에 급하게 청소 중입니다. 평소 정리를 잘했으면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될 텐데 늘 후회하네요. 근데 평소에 정리를 안 하게 되죠. 예, 잘 했으면 바라지만 대부분은 바빠서 못하고 삽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필요할 땐 후다닥 하잖아요. 김용수님, 40대 중반의 경력 단절.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 자격증 학원을 다녔는데 드디어 지난주에 실습 마치고 자격증 땄습니다. 다음 주엔 이거 들고 면접 보러 가요. 엄청 설레면서도 긴장됩니다.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겠죠? 학원 다니고 실습 마치고 바로 따셨잖아요. 이 자신감 쭉 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악뮤의 후라이의 꿈, 아이유의 모던 타임스, 투투의 1과 2분의 1, 5979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신승훈이에요. 처음 그 느낌처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노이즈의 너에게 원한 건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광고하기 좋은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러분은 운을 믿으십니까? 운이라는 건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역술가들의 말에 따르면 누구나 개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약간의 조건이 있대요. 나는 분명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스스로 믿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어우, 날씨가 왜 이래 하는 대신에 이 날씨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으려는 태도. 어우, 쟤는 또 왜 저래 하는 대신에 내 마음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하려는 태도. 그런 순간들이 운기를 터준다고 하죠. 마음이 좋으면 말이죠. 웬만한 일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만큼, 나는 사랑하는 만큼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분의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세븐의 열정이었습니다. 마음이 좋으면 말이죠, 진짜 웬만한 일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이 늘 마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요, 재미있는 얘기도 나누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면서 보내고 계실까요? 아, 좋다 좋다 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시간은 나한테 좋은 쪽으로 써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1라디오 마법 같은 시간 오후 4시부터 6시는요. 이번에 라라랜드가 함께합니다. 주말 1부는 여러분의 선곡대로 이어듣는 청풀이 준비되어 있고, 2부에서는 추억으로 엮어보는 노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썬데이 레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콩대에게 말 거는 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참 쉽죠?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본입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 렌트카,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1: 오후의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제가 임수미님이 어머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학생 딸내미 때문에 아주 못 살겠습니다.

못 살겠다 하셔놓고 뒤에 크크크크 행복하신 거죠. 요즘 운동을 시작해서 살이 이제 막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딸이. 근데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택배가 날라옵니다. 지금 입는 옷보다 한 치수, 두 치수씩 작은 옷을 잔뜩 사고 있습니다. 빼고 사입으라고 이 녀석아 하시면서 임수미님이 보내주셨어요. 지금 다이어트 돌입했어요. 근데 작심삼일로 끝나면 어떡하지? 이 지금 매일같이 오고 있는 택배 그 옷을 꼭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최동국님. 콩디 매번 투잡 뛰느라 밤 12시 재방송만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본방을 듣는데 확실히 좋으네요. 라이브가 좋죠. 평일도 주말도 쉬는 날이 없어서 이렇게 짬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라라랜드 두 번 다 듣겠습니다. 충성하시면서 최동국님 보내주셨어요. 저 가끔 들어요. 12시부터 2시까지 밤방송을 가끔 듣는데 왜 듣냐면 뭘 잘못하고 있을까? 내가 아 요런 걸 놓치고 있구나. 요런 걸 좀 공부하고 싶어서 가끔 듣곤 합니다. 아우 나 이거 고쳐야겠다. 어 요거는 좀 잘한 것 같네. 이런 생각들을 반성도 하면서 칭찬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동국님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두 번씩이나 또 이렇게 라라랜드를 응원해 주시고. 0915님 안녕하세요. 보니 언니. 요즘 언니 덕에 라디오 듣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푹 빠졌어. 저는 귀농에서 미니 오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가 첫 수확인데 기쁘고 더워요. 기쁘고 더워. 양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오늘도 언니 목소리 들으면서 오이 수확을 해볼게요 하셨습니다. 미니 오이 너무 시원하겠다. 0915님이 보내주셨어요. 심선일님이 신청하신 곡 서태지와 아이들의 필승 준비했습니다.

제 나이 올해 50. 아이는 10살. 아이랑 롤러장 와서 롤러 타다가 뒤로 넘어져서 근육통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딸아이와 놀아주고 싶은 마음에 제 나이를 자꾸 잊게 되네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2562님 보내주셨어요. 아, 예, 굉장한 순발력이 살아있으셔야 안 다치고 잘 탈 수 있는데 이 롤러. 어여어여 나으시기 바랍니다. 1990님 대학생 딸내미랑 향수 공방에 다녀왔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 향수를 참 좋아했는데 애 낳고 살면서 혹시 애한테 안 좋을까봐 싹 다 버렸거든요. 딸내미 덕에 저만의 향수도 만들고 뜻깊은 날이네요. 애가 크니까 이런 게 참 좋아요 하시면서 행복한 그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 직접 향을 그 맡고 조합해서 나만의 향수를 만드는 거죠. 향수 공방. 제 친구 중에 조향사 있습니다. 조향사. 향수를 연구하고 만드는 그런 전문가예요. 항상 이렇게 전문가라는 말을 안 붙여주면 삐지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아무튼 저 이거 한번 해봤는데 아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향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조향사하고는 또 색깔이 안 맞더라고요. 1990님이 향수 공방 다녀왔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이정인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윤종신의 내 사랑 못나니 그리고 김명신님의 신청곡을 준비했습니다.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이렇게 두 곡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만든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듣는 시간입니다. 청플리 시간이 왔어요. 오늘은 김명선님의 플레이리스트로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요즘 회사에 혼자 남아서 야근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평일 출근도 힘들지만 주말에 출근해서 야근까지 할 때면 생각이 많아지곤 합니다. 조용한 사무실에 혼자 앉아있으면 나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나 싶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가도 친구들이 일하는 저를 부러워하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삶에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게 나를 위한 최선이겠죠. 저는 청플리에 주말에도 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신나는 응원가를 담았습니다. 신승훈의 엄마야, 알리에프의 상심, 엄정화의 몰라. 우리 오늘도 같이 힘내요, 여러분.

김명서님의 청풀리였습니다. 신승훈의 엄마야, 알리에프의 상심, 엄정화의 몰라,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요즘 누군가는 일이 없어서 걱정이 앞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회가 없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꾸준히 일이 들어온다는 건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여전히 쓰임이 있다는 그런 증거니까 이왕 하시는 거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이번 플리의 주인공은 김혜영님이십니다. 학교 다닐 때 잠깐 과외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함께한 과외쌤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공부를 잘 가르쳐준 것도 있지만 제가 졸리하거나 지루할 때 으유 잠깐 쉬어가자 하면서 꼭 춤을 춰줬습니다. 댄스 동아리 멤버답게 쌤이 진짜 춤을 잘 췄거든요. 라디오에서 그때 듣던 노래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선생님 얼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시절의 그리움을 담아서 청풀리의 노래 신청을 해봅니다. 듀스의 나를 돌아봐,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 H.O.T의 캔디, 쌤!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김혜영님의 청풀리였습니다. 듀스의 나를 돌아봐,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 H.O.T의 캔디 듣고 왔습니다. 어우, 굉장히 멋있는 과외 쌤이시네요. 지루할 때마다 잠깐 쉬자. 그리고 춤을 진짜 잘 추시나 봐요. 노래, 이 노래를 꼽으신 거 보면 보통 춤사위가 아닌 듯합니다.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김명선님, 김혜영님에게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연 읽다 보면, 그리고 또 신청해 주신, 꾸며주신 노래 듣다 보면 시간이 아주 금방금방 갑니다. 벌써 1부 끝곡을 소개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4459님이 이 노래 듣고 싶다고 원하셨습니다. 일탈하고 싶어 어딘가로. 네, 일탈 중요하죠. 재미도 있고. 자우림의 일탈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2부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오늘의 영화 음악은 나인 하프 위크의 삽입곡을 준비했습니다. 브라이언 페리의 Slave to Love.

카랜드 일요일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나인 하프 위크의 삽입곡 브라이언 페리의 Slave to Love 듣고 왔습니다. 나인 하프 위크, 9주 반이죠. 9주 반 동안 강렬한 사랑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브라이언 페리의 아주 분위기 있는 목소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노예. 제목에서부터 영화의 분위기가 확 느껴지시죠? 그리고 여기에 1986년도 개봉작인데요. 본드걸로 유명한 킴 베싱어. 아, 정말 고급지죠. 고급졌어요. 이 배우를 만날 때마다 아, 우아하고 고급지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80년대 최고의 섹시 가이로 이름을 날렸던 미키 루크 주연의 로맨스 영화입니다. 주말의 명화 덕에 추억의 노래들 또 하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일요일 2부에는요. 썬데이 레코드가 문을 엽니다. 7월에 기록해볼 키워드는 여름이 되겠습니다. 여름.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들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로배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스.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스.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스. 철제 선반은 렉렉스.

0: 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

일요일 오후 기억 어딘가에 적혀있는 그때 그 시절을 닮은 노래들 썬데이 레코드에서 같이 들어봅니다. 썬데이 레코드 7월에 기록해볼 키워드는 여름이 되겠습니다. 여름의 추억들 오늘부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박수경님입니다. 저는 여름 하면 20살 대학 때 생각이 납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집 떠나서 기숙사 생활을 한 것만도 신기한데 학과에서 농화를 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촌으로 봉사활동을 간다니 그것도 1박 2일이라니 같은 과 선배들과 한 방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한다니 20살인 저에게는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신세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숙사 밖에서 자는 건 안 된다 하셨던 엄마가 농활 얘기에는 허락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농활을 꼭 가자고 했던 이유, 당시 제가 좋아하던 오빠가 같은 과에 있었거든요. 밭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콩도 심고 과일도 따고 거름도 뿌리고 땡볕 아래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데 제가 좋아하던 오빠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덥지? 이거 마셔. 미숫가루야. 근데 이름이 뭐야? 신입생이지? 그 너랑 자주 붙어다니는 애 이름은 뭐야? 원래 친구였어? 학교 와서 친해졌구나. 어디 살아? 그럼 그 친구는 또 어디 살아? 선배가 저한테 이것저것 묻는 게 좋아서 묻는 족족 대답을 했죠. 일을 끝내고 저녁으로 고기를 구워 먹는데 그 선배가 저랑 제 친구 그릇에만 고기를 잘라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런 분위기라면 밤에 잠깐 얘기를 좀 하자고 불러내도 되겠다? 선배들이 오고 가며 술을 주길래 홀짝대며 받아 마시다 보니까 슬슬 취하더라고요. 취하니까 졸려서 살짝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친구가 어디 갔는지 없는 거예요. 그 선배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촉이 뭔가 싸한 거예요. 그 둘이 왠지 같이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주변을 어슬렁대는데 아니라 다를까. 그 선배랑 제 친구가 저 멀리 정자에서 둘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손을 잡고 말이죠. 어쩐지 나한테 유독 질문이 많더라니만. 선배는 애초부터 제 친구한테 마음이 있었나 봐요. 친구는 잘생긴 선배가 수작을 걸어오는데 당연히 넘어갔겠쥬. 친구가 선배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걸 보고 아 하며 돌아섰던 기억이 납니다. 쓸쓸히 혼자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여기저기 붙어있는 커플이 한두 커플이 아니더라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농활에서 짝이 된 커플이 당시 한 열 커플은 됐을 겁니다. 갈 때는 친구와 버스에 나란히 앉아서 갔는데 올 때는 친구가 그 선배랑 앉겠다고 해서 맨 뒷줄에 혼자 쓸쓸히 앉아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뒤에서 보니까 커플들이 세트로 앉아서 꽁냥대는 게 더 잘 보여서 속이 꽤나 쓰렸던 그런 기억도 확 나네요.

베이비복스의 야야야, 클레오의 굿타임, 쿨의 점포 만보까지 듣고 왔습니다. 속이 쓰렸어. 꽤나 쓰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경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추억이 있는 노래 샵 선데이 레코드, 여름을 주제로 레코딩 중입니다. 두 번째 레코드의 주인공은요, 이길상 님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름하면 옥탑방이 생각납니다. 20대 시절에 친구랑 둘이 옥탑방에 살았거든요. 대학에서 만난 친구였는데 학교 앞에서 하숙을 하다가 같이 살면 돈을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숙집보다 자유롭기도 하고 둘이 사니까 재미도 있더라고요. 술 마시고 싶을 때 마셔도 되고 야식 먹을 때 눈치 볼 일도 없고, 하지만 좋은 건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저희 둘이 옥탑에 산다는 게 소문이 나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왔냐? 집에 라면 없냐? 야, 왔냐? 올 때 술 좀 사오지. 왜 빈손이야? 야, 왔냐? 냉동실에 있는 아이스크림 내가 먹었다. 야, 왔냐? 네 잠옷바지 내가 입었다. 애들이 한 명씩 집에 놀러 오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한 방에 남자가 아홉이 드글드글 있더라고요. 학교가 끝나면 우리 집 오는 게 아주 당연해졌고, 심지어 며칠씩 안 가고 저희 집을 제 집처럼 쓴 애도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 잘 때면 군대 내무반이 따로 없었습니다. 자다가 숨이 막혀서 헉 하고 깨보면 누구 발이 제 배 위에 있고 얼굴에 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혼자 밖에 나와 평생에 누워 잠들던 때가 생각납니다. 집에 좀 가래도 안 가고 버티는 애들이랑 버너에 라면을 끓여 먹고 옥탑 평상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누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하면 술 사서 먹이고, 새벽에 만나러 가겠다고 뗐으면 안 된다고 뜯어말리고, 술을 마시고 기타 치며 노래를 부르다가 아랫방 아저씨한테 슬리퍼로 등짝을 맞던 게 어제 같은데 제가 벌써 50이 코앞이에요. 이제 애 아빠가 되었을 친구들 생각에 아련해지는 기분입니다.

FX의 핫서머, 엠플라잉의 옥탑방, 이무진의 청춘만화 이렇게 세 곡을 감상하고 왔습니다. 우리 이기상님의 사연이었습니다. 확실히 이 남학생들은 잠자는 것도 험하고 노는 것도 참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이 아련해서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고 추억이 있는 노래샵 썬데이 레코드 마지막 주인공은요. 배정식님의 사연입니다. 이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잠깐 읽어봤는데 만만치 않네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시절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인 시골에 내려갔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낸 덕에 시골의 친구가 참 많았습니다. 이야 오랜만이다. 오 얼굴 하얘진 거 보래? 어 안 되겠다 너. 온 김에 까맣게 태우고 가. 야 정식이 물에 던지자. 뭐해 팔다리 얼른 잡아. 낮에는 개울에서 멱을 감고 저녁에는 친구네 집에서 어른들 몰래 막걸리를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안주는 딱 하나 김치. 저희가 뭘 알겠습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먹으니까 그 흉내를 낸 거죠. 막걸리를 마시고 약간 취기가 오른 친구 성호가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심심한데 수박 소리 날래? 그렇게 저희는 곧장 수박밭으로 향했습니다. 야 엎드려 땅에 배를 붙이라고 기어 기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안 들킨다고 야 고개 숙여. 그렇게 겨우 기어서 수박밭에 들어가 수박 하나를 똑 따들고 나오는데 저 멀리서 누가 달려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분은 다름 아닌 수박밭 주인 아저씨였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 이놈 새끼들 말이야. 거기 안 서! 저희는 잡히지 않기 위해 논둑을 가로질러 냅다 달렸습니다. 와중에 수박을 지키겠다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참을 달렸을까요? 아저씨가 지쳤는지 더는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수박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야 진짜 달지 않냐? 우리 동네에서 이 집 수박이 1등이야. 그렇게 쩝쩝대며 먹고 있는데 오른발에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발등을 바늘에 쿡 찔린 느낌? 그리고 뭔가 제 발을 슥 하고 지나가는데 순간 등 뒤로 소름이 돋으면서 촉이 왔습니다. 아 망했다. 나 지금 뱀한테 물렸구나. 급하게 오른발을 보니까 발등에 뱀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났더라고요. 야! 야 얘 얼른 묶어! 독 퍼지면 죽는다 얘! 빨리 묶어! 친구들이 저를 살리겠다고 어디선가 노끈을 구해서 제 오른쪽 발을 꽁꽁 묶었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의 등에 업혀서 무려 10km나 떨어진 병원 응급실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가야 했습니다. 저를 문 게 독사였는데 다행히 핏줄을 비껴가서 겨우 살았죠 뭐. 발에 퍼진 독을 뺀다고 며칠 입원했던 기억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의 집 수박 소리 하다가 뱀에 물려본 사람 저 말고 또 있을까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 아찔합니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먹을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4: 선데이 레코드 배정식님이 선택해준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이었습니다. 아우, 아주 그냥 스토리하고 딱 떨어지는 그런 노래를 선곡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는 이 수박서리, 뭐 참외서리, 뭐 이런 것들 참 많이 했다고는 하죠. 어떤 분에게는 수박서리가 어린 시절의 추억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그런 속상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 수박밭 주인님이 나타난 거죠. 너네 뭐야? 얼마나 놀랬을까요? 우리 배정식님이 주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또 이런 추억이 있어서 가끔 웃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김주영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딸내미랑 천원샵 쇼핑 왔습니다. 친구 생일 선물 사야 된다고 한참을 구경하더니 키링 두 개랑 스티커 두 개를 사네요. 어우, 귀엽다. 왜 똑같은 거 두 개 사? 했더니 커플 템 할 거라고 합니다. 더 귀엽네요. 그냥 친구 아니고 남자친구인가 봐요. 요즘 애들 참 귀여워요 하시면서 김주영님 보내주셨습니다. 커플템 하고 싶었어. 그래서 두 개 샀어. 천원샵에 가서 초등학교 2학년 된 딸아이 너무 귀엽네요. 우리 김주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꿀 떨어지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1702님 알바 갑니다. 콩디 월급만으로는 학자금 감당이 안 돼서 주말 알바 시작입니다. 몇 년 고생 좀 하면 삶이 나아지겠죠? 용기를 주세요 하셨습니다. 돌고 돌아서 즐거움이 그대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1702님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은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5: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5: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일상에서 쓰는 용품들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젊었을 땐 머릿결이 좋아 보이게 하는 샴푸를 골라 썼다면 나이가 드니 두피에 좋은 샴푸를 쓰게 되고요. 예전엔 치아가 하얘지는 치약을 선호했다면 점점 잇몸에 좋은 치약을 찾게 되는 거죠. 표면보다는 이면을 더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속을 채운다고 해서 당장 겉이 빛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이 든든해야 오래도록 건강하게 빛날 수 있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뷰티풀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음악을 듣고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또 사람을 만나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내면을 더 알차게 채워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선 오늘은 음악으로 우리 안을 꽉꽉 채워보면 어떨까요? 어떤 음악이 듣고 싶으세요? 생각나는 노래들, 팝송도 좋고요. 샹송, 칸촌에, 보사노바 같은 월드뮤직도 환영합니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제가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HY로 시작해서 65로 끝나는 그대는 보미님 오늘도 여전히 행복하게 기다렸습니다. 이 한 시간이 주는 시너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하셨고요. KS로 시작해서 27로 끝나는 그대 좋은 밤 되세요. 이렇게 좋은 말씀들 주셨어요. 저도 그대들이 있어서 이 시간 기다려지고요. 또 행복하다는 거 아시죠?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켈리 클락슨의 Because of You 두 곡 듣고 올게요.

시간은 흐르고 세상에는 수많은 노래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지만요. 어떤 노래는 우리를 특정한 계절 또 특정한 시간 속에 영원히 머물게 하기도 하죠. 바로 그런 노래들을 찾아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74년 7월의 뜨거운 여름으로 가볼게요. 1974년 오늘의 빌보드 차트 1위 곡 Huge Corporation의 Rock the Boat입니다. 제목인 Rock the Boat. 직역하면 배를 흔들다 라는 뜻인데요. 관용적으로는 풍파를 일으키다, 평화를 깨뜨리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지금의 행복한 사랑을 괜한 오해나 다툼으로 깨뜨리지 말자는 달콤한 다짐을 담고 있어요. 무엇보다 1970년대 전 세계를 휩쓴 디스코 열풍의 시작을 알린 노래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도 하죠. 청량한 트럼펫 소리와 기분 좋은 그루브가 한 여름의 바닷바람처럼 시원하게 다가옵니다. 들어볼까요? 휴즈 코퍼레이션이 부릅니다. Rock the Boat.

0: 잘 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도 문제 없어요. 우린 잘 해낼 거예요. 편안한 휴식이 있는 시간.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1: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휴즈 코퍼레이션의 락더 보트였습니다. 여름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괜히 더 지친다라는 분들 계세요. 날씨도 무덥고 불쾌지수도 높다 보니 북적이는 곳보다는 여유롭고 한가로운 곳이 더 쾌적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라면은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인원이 많아도 즐겁고 오히려 더 풍성한 에너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멤버 수가 많은

팝 그룹들의 노래들을 찾아봤어요. 그 어떤 조건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와 개성이 모여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낸 팀들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전성기 시절에 보통 8명에서 10명 수준의 멤버를 갖고 있었던 디스코 그룹 쉬게 르플릭이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한때 무대 위에서 9명 안팎의 멤버가 함께했던 어스 윈드 앤 파이어의 부기 원더랜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플로리다에서 결성된 디스코 펑크 그룹 케이센 더 선샤인 밴드인데요. 초기에는 멤버가 8명 정도였는데 현재는 15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밴드로 지금도 활동 중인 그룹입니다. 케이센 더 선샤인 밴드의 Shake Your Booty까지 신나는 디스코 음악 3곡 들어보죠.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우리가 들어볼 노래는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입니다.

난 나무보다 더 높은 저택을 지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재능을 다 가질 수도 있어요. 파리로 날아갈 수도 있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채 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지만 내가 꿈을 꿀 때는 난 당신의 꿈을 꿔요. 아마도 언젠가 당신은 현실이 될지도 모르죠. 난 가수가 되거나 어떤 역이든 할 수 있는 광대가 될 수도 있어요. 난 나를 달로 데려다 줄 누군가를 부를 수도 있죠. 난 화장을 하고 남자들을 정신 못 차리게 할 수도 있어요. 난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한 채 혼자 잠자리에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꿈을 꿀 때 난 당신의 꿈을 꿔요. 아마도 언젠가 당신은 현실이 될지도 모르죠. 내가 꿈을 꿀 때는 당신의 꿈을 꿔요. 아마도 언젠가 당신은 현실이 될지도 모르죠.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말은 우리 영화 쉬리에 삽입돼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곡이죠. 무엇보다 이 노래는 20년 넘게 무명이었던 캐럴 키드를 세계적인 가수로 만들어준 노래이기도 합니다. 캐럴 키드의 One Eye Dream의 가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두 곡 들어보죠. 제스카의 How Will I Know, 마이클 런스트락의 25 Minutes.

제시카의 How Will I Know, 마이클 런스트락의 25 Minutes 들려드렸습니다. 말리나 마르쿠리는 그리스 출신의 배우이자 가수죠. 그녀가 1962년 영화 페드라의 주제곡을 불렀어요. 그리스 특유의 애잔하고 이국적인 정서가 담겨있는 곡 Love Scene from 페드라 들으시고요. 이어서 로마를 떠나는 아쉬움과 그리움을 담은 노래입니다. 라토 라세레, 아리바다르츠 로마, 로마요 안녕.

a estrela que agora nos tu querido, tu fenda.

말리나 마르크루의 Love Theme from Padra 하고요. 레나토르 알살의 아리바다르치 로마, 로마여 안녕 듣고 왔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 중에 7월은 푸른 소망을 키우는 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번 한 주 우리의 일상엔 어떤 푸른 소망들이 쑥쑥 자라날지 궁금하네요. 월요일 즐겁게 시작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좋은 음악들 챙겨서 그대를 만나러 올게요. 파도 소리와 함께 남태평양 사모아 섬으로 떠나볼까요? 쿠스코의 연주 사모아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구절판에 아홉 칸을 채우듯 내가 좋아하는 것 아홉 가지를 모아보는 건데요. 이렇게 만들면 나에 대해 더 잘 알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설명하기도 편하더라고요. 제가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의 취향 구절판에 상하가 들어가는 거? 아홉 개 중에 하나인데 요거 하나 욕심내면 안 될까요?

2026년 7월 6일 월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서인국, 정은지가 함께 부른 All For You였습니다. 취향 구절판 9개 칸에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색깔, 책, 숫자 등등등 다양한 것들을 채우는 건데요. 요즘은 이렇게 채운 취향 구절판을 공유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취향 구절판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근데 보통은 이제 잘생긴 연예인들의 얼굴이 많이 뜨네요. 뭔가 나의 취향을 가진 연예인들, 뭐 예쁜 연예인도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걸로 만드는 게 유행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상아는, 조금 색다르게, 정말 나의 취향, 나의 취미,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한번 이 구절판을 만들어 보시고,

0: 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아니더라도 상쾌한 아침 이 라디오라도 하나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제가 취향 구절판을 만들어 본다면 저는 아마 빵으로 만들겠죠? 저는 9가지의 빵 종류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네요. 왜 이렇게 항상 이 생각의 흐름이 먹을 걸로 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저는 한 가지 또 떠오르는 건 제가 은근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9가지 맛도 골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하면은 9개 채우는 거는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정말 나의 취향을 다 다르게 9가지의 다른 취향을 골라라 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채우기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구절판이 있다면 어떤 걸로 채우실 거예요? 9가지 취향 뭔지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절판에 제가 아마도 있듯이 저 햄디의 구절판에도 무조건 여러분들은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제 취향입니다. 아시죠?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월요일이라고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취향에도 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월요일 상쾌하게 시작해 보자고요. 월요일 어떻게 출발하고 계신가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그리고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장 쓱닦고착, 간편하게 한장 쓱닦고착, 화장 전에 한장 쓱닦고착, 하루 5분 쉽게
1: 쓱닦고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착.
5: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소유 정기고 썸 띄워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으로 남겨주세요. 문지연님, 평소 필라테스에 관심이 있던 찰나 원데이 클래스가 있길래 다녀왔어요. 우와, 지금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파요. 이 저질 체력! 수업하고 용기 내서 등록은 했는데 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연님. 이게 또 처음에는 이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픈 근육통이 너무 힘든데 좀 적응되다 보면은 근육통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럼 나 운동 제대로 한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물론 근육통은 너무너무 싫지만 그래도 그만큼 뭔가 근육이 놀랐을 수도 있고 뭐 내가 근육이 커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면 또 은근 기분 좋아지니까요. 즐기시기 바랍니다.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255님께서는요. 아들이 해병대 입대했어요. 싱숭생숭한 기분에 잠도 잘 못 이루고 있네요. 다치지 않고 건강히 제대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아, 해병! 해병대는 진짜 실제로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너무너무 고생하고 또 뭐 다른 병사분들도 물론 고생하시지만 유난히 더 힘들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해병대 다녀오면 왠지 진짜 남자가 되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 안에서 규율도 배우고 뭐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워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1255님 아드님 잘 다녀오세요. 파이팅!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박하정님 신청곡 에일리의 헤븐 그리고 21 론리.

에일리 헤븐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21의 노래 론리였습니다. 1223님께서요. 퇴사 13개월째 50대 후반이다 보니 일자리도 없고 집에만 있다 보니 자존감도 떨어지고 멍하니 바보가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러셨군요. 13개월이면은 이제 1년 조금 넘은 시간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찬 상태에서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 시작을 하려다 보면은 아무래도 젊었을 때와 비교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자존감 떨어지는 느낌, 뭐 나이 불문하고 일자리를 구할 때는 모두가 느끼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뭐 제가 무조건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떤 일이실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뭔가 이 일을 찾아가는 과정도 나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뭐 지원을 하고 떨어져도 보고 그런 시간에 1223님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간을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계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나가셔서 경치 좋은 카페 같은 데 가셔서도 준비도 해보시고 그 틈틈이 기분 전환을 하시면서 또 구인구직 하셨으면 좋겠네요. 1223님 잘 되실 거고요. 원하는 자리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쾌한 아침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응원 보내드릴게요. 8015님께서요.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꺼내고 닫았어요. 분명 냉장고가 가득 차 있는데 먹고 싶은 게 없을 때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맞아요. 저 어제 저녁에 이랬잖아요. 냉장고는 꽉 차 있는데 뭔가 재료들은 있는데 또 요리 해먹기도 귀찮고 그냥 간단하게 때우고 싶은데 그럴 게 없고 그래서 전 결국에는요. 단백질 쉐이크를 먹었잖아요. 진짜 맛도 없고 뭔가 단백질 쉐이크는 먹고 나면 더 허기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저도 같이 좀 답답하고 속상했어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좀 주워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렇다고 또 부담되지 않은 간식 같은 거를 채워둘까 봐요. 801호님. 그쵸?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Surfaces 그리고 엘튼 존이 함께 부른 Learn to Fly.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원이의 플리막.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 2019년 7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19위 그리고 18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19위는 아이들의 어어입니다. 아이들의 리더 소연씨가 만든 노래로 데뷔 초 아이들만의 힙합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곡이고요. 18위는 4세대 걸그룹 있지의 달라달라인데요. 이 노래가 있지의 데뷔곡이었는데 다섯 멤버의 완벽한 칼군무로 있지만의 패기 넘치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자,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아이들 어어 있지 달라달라 달라.

0: 유원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9년 7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 19위 아이들 어어, 18위 잊지 달라달라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 이 곡을 또 우리 전소연 씨가 만든 노래였군요. 제가 예전에 그 또 너튜브 세계를 이렇게 탐험하다가 아이들이 노래를 녹음하는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이 리더인 소연 씨가 정말 찰떡 같은 디렉팅을 해주더라고요, 멤버들에게. 그래서 정말 멤버 한 명 한 명마다 좀 어울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뭐 발음은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이렇게 디렉팅을 하고 그 멤버들도 그걸 찰떡같이 받아들여서 노래가 너무너무 조화롭게 이렇게 완성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누가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런 리더가 될 생각은 못하고 누군가 나에게 저렇게 찰떡같은 디렉팅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 이렇게 우리 리더, 아이들의 리더 소연 씨처럼 예, 완전 나에게 잘 맞는 길로 인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노래를 들으니까 아, 정말 대단하구나, 천재적인 리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잊지도 이때 정말 장난 아니었죠. 데뷔했을 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19년이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였는데 7월이면은 졸업하고 아마도 그 첫 직장을 향해서, 대전 KBS가 제 첫 직장이었는데 그때 막 취업 준비하고 시험 보러 다니고 그때네요. 네. 정말 추억이 새록새록. 개인적으로 이제 이때부터 저의 고생길은 열리는데 여러분들의 19년도는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19년도 노래, 네. 2019년에 내 뭐했지? 나 어떤 모습이었지? 다시금 떠올리시면서 유언이의 플리마켓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0071님, 아내가 용돈 올려준대요. 왜일까요? 왜죠? 나 뭐 잘했나? 잘못했나? 결혼 생활은 이런 건가요? 아니, 우리 사가족분들 문자 보내주시는 거 들어보면 막 아내가 칭찬하면 막 나 뭐 잘못했나? 이렇게 눈치 보고, 아내가 뭐라 하면은 또 나 왜 그러지? 나 또 무슨 일 있나? 항상 이제 뭔가 이 남편분들은 눈치를 보는 그런 자리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죠? 제 생각에는 뭔가 지레 겁먹는, 아니면은 스스로 이제 찔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평소에 좀 잘못하시나 봐요. 0071님 고생하셨으니까 용돈 올려주시겠죠. 우리 유부남 유부녀 분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우리 어머니자 아버지들도 많이 들으시고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건가요, 남편분들은? 잘 하셨으니까 올려주시지 않았을까. 예, 걱정하지 마세요.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프라이머리의 잔이.
1: 여보세요. 동훈아, 나와. 개코랑 같이 있어 지금. 아, 그냥 우리끼리 소주나 한잔 하지 뭐 소박하게. 클럽? 에이, 너 가면 또 잠들 거잖아. 에이.

0: 여보세요?
1: 어, 어디야? 어, 지금 하고 있다고? 야, 지금 나 밥 먹고 있는데 일로 와. 여기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어, 택시비 줄게. 어, 그 천호동 그,

프라이머리 자니에 이어서 다이나믹 듀오 거기서 거기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6688님, 어릴 때 어른들이 안 아픈 게 최고다 했던 말을 이제야 알겠어요.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가 없어요. 에구구구구구구. 그쵸. 진짜 어렸을 때는 저는 병원을 별로 안 좋아하는, 지금도 뭐 그렇긴 하지만 정말 약도 잘 안 먹고 병원을 정말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한두 살씩 드니까 아, 이게 아프면 나만 고생이고 예전처럼 회복력이 좋지 못한다는 생각에 어딘가 심상치 않다 하면은 그래도 얼른 병원에 가려고 노력은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안 아픈 게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하가족분들. 싸이 박정현 어땠을까 같이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5: 대학교.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저희는 1부 끝곡으로 리틀 믹스의 Oops 들려드릴게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 함께 듣고 올게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설렘과 불안한 감정이 죄다 느껴지는 곡으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미션 문장부터 잘 들어보세요.

번째, 그게 진심이었어요? 두 번째, 당신은 날 익십하죠. 세 번째, 난 그저 용기 내서 들이내는 거예요. 네, 캐나다 출신 싱어송라이터 저스틴 비버의 2025년 발매곡 Daisies라는 곡입니다. Daisies라고 하면은 데이지 꽃을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되잖아요. 데이지 꽃 영어로도 Daisy, 복수형으로 Daisie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쉽죠? 꽤 트렌디한 그런 가사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을 건데요. 첫 번째 미션 문장 이거였습니다. 그게 진심이었어요? 과연 어떻게 표현하는지 찾아보세요.

잘 찾아내셨나요? 자, 먼저 throwing petals 이런 단어가 들렸어요. Throwing petals, 이 petals에 해당하는 철자는 P-E-T-A-L-S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꽃잎이라는 거예요. 꽃잎을 throwing, 떼어내며. 아, 지금 뭐 하는지 알겠죠? Daisies, 꽃을 가지고 꽃잎을 하나하나 떼어내면서 Like, do you love me or not? 나를 사랑하나? 아닌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Head is spinning. 머리는 어지럽고 And it don't know when to stop. 그리고 그 머리가 언제 어지러움이 멈출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물론 it doesn't know when to stop.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했으나 it don't know when to stop. 가사 속에선 충분히 가능하죠. Cause you said forever. 왜냐하면 당신이 영원을 말했잖아요. 우리 영원할 거라고 했잖아요. Babe, did you mean it or not? 이 부분 들으셨나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긴 했습니다. Did you mean it or not? 그게 진심이었어요? 아니면 아니었어요? 라는 느낌으로 Did you mean it or not? Did you mean it or not? 이 문장을 기억해 보세요. 미션 문장입니다. Did you mean it or not? 당신은 그게 진심이었나요? 아니었어요? Hold on, hold on. 아, 잠깐만요. 아, 기다려요. 네, 여기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미션 문장. 당신은 메시지를 읽고 답장은 안 하죠? 라는 의미에 당신은 날 익십하죠?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아, 바로 찾아내셨을 거예요. You leave me on red. 이 부분이었습니다. You leave me on red. 당신은 내 메시지만 읽고 답장은 안 하죠? 라는 뜻이었어요. You leave me on red. You leave me on red. 예, 과거적으로 표현한다면 You left me on re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But I still get the message. 하지만 난 여전히 그 메시지를 받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당신이 답장은 안 했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죠. 라는 뜻입니다. Instead of a line, it's three dots. But I can connect them. 이라고 했어요. 한 줄 대신 Instead of a line, it's three dots. 점 세 개. But I can connect them. 하지만 난 그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어요 라는 부분인데 만약에 온전한 문장으로 우리가 만들어 본다면 Instead of a reply, 답장 대신에 It's just three dots. 그냥 점 세 개뿐이었죠. But I can connect them. 하지만 나는 그 의미를 이어서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라는 해석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And if it ain't right, babe, 근데 만약에 그게 맞지 않는다면 You know I respect it. 아, 나는 그걸 존중할게요. 이 정도 될 거고 But if you need time, 만약에 당신에게 시간이 필요한 거라면 Just take your time. 시간을 충분히 가져요. 천천히 해요. 여유롭게 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네, 잘 해석해 봤죠?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나는 그저 용기 내서 들이대는 거예요. 가사 찾아보세요.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게 막 느껴집니다. Blowing kisses like, will you catch them or not? 내 키스를 받아줄 건가?

건가요? 아닌가요?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Blowing kisses, like, will you catch them or not? 이해되시죠? Blowing kisses, 키스를 날리며 마치 will you catch them or not? 내 키스를 받아줄 건가요? 아닐 건가요? 라고 하고 있어요. I'm Cupid with arrows. 나는 화살을 든 큐피드죠. 그러면서 들린 가사가 이거였어요. I'm just shooting my shot. 이 부분이었거든요. I'm just shooting my shot. 이 중에 shoot one's shot라는 구가요. 총 쏘다라기보다는 용기 내서 들이대다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물론 농구를 하는 상황에서도 슛을 던지다라고 할 때도 shoot one shot 이 구조를 쓸 수가 있긴 한데 지금처럼 용기 내서 해보다, 고백하다, 들이대보다 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just shoot your shot, just shoot your shot. 그냥 용기 내서 한번 해봐 라는 의미로 말이죠. 그래서 I'm just shooting my shot. 나는 그저 용기 내서 들이대는 거예요 라는 미션 문장이 해결된 겁니다. If I could get in, drop me a pin. 만약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 drop me a pin. 위치를 알려달라 라는 요청이 되겠죠. drop a pin 이라고 하면 위치를 공유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니까. hop in the car. 네, 여기에선 car 부분이 들리진 않았는데 hop in the, 그 다음 and come over 이렇게 들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들리지 않은 부분을 hop in the car 이라는 것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hop in the car, 차에 타고 and come over, 집에 놀러와요 라는 뜻입니다. Don't wanna be friends, 친구 사이가 되는 건 싫대요. Just skin to skin, 아, 피부와 피부가 닿는 그런 가까운 관계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I wanna get closer and closer and closer. 점점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트렌디한 표현들이 많이 들렸죠? 그럼 함께 들어볼까요? Justin Bieber의 Daisies.

0: 그럼 유용한 문장들 리뷰 타임. 첫 번째, 그게 진심이었어요? Did you mean it or not? 그게 진심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라는 거죠. Did you mean it or not? Did you really mean what you said? 당신이 말했던 거 진심이었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메시지만 읽고 답장은 안 하죠. 이 문장 기억하세요? You leave me on red. 이거였습니다. You leave me on red. Leave me on red. 이 부분이 메시지만 읽고 답장을 안 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He left me on red. 잘 해석되시죠? 그는 나를 문자만 읽고 답장은 안 했다. 나에게 익십했다. 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많이 쓰입니다. He read my messages and ignored them. 네, 이렇게 풀어서도 상황을 묘사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난 그저 용기 내서 들이대는 거예요. I'm just shooting my shot. 맞아요. Shoot one's shot. 라는 구에 대해서도 표현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I'm just shooting my shot. I'm just giving it a try. 이런 문장도 충분히 쓰실 수 있겠죠? 근데 I'm just giving it a try.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연애의 상황뿐 아니라 나는 그냥 시도해보는 중이야 라는 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첫 번째, 그게 진심이었어요? Did you mean it or not? Did you mean it or not? 두 번째, 당신은 날 익십하죠. You leave me on red. You leave me on red. You leave me on red. 세 번째, 난 그저 용기 내서 들이대는 거예요. I'm just shooting my shot. I'm just shooting my shot. I'm just shooting my shot. 네, 이렇게 유용한 표현들 잘 기억해 보시고요.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오늘도 공부 잘 하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장생.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우리만의 댄스 신곡이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3283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매주 찐 동생들이랑 등산을 가는데 오늘은 등산을 쉬고 넷이서 힐링하기로 했어요. 잠시라도 좋은 사람들과 이런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H.O.T. 행복 신청할게요. 찐 동생들이라니 뭔지 돈독한 사회를 가진 동생들일 것 같은데 등산 쉬고 뭐 하실 거예요? 뭐 하시면서 힐링하실지 궁금하네요. 뭐 하실지 모르겠지만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H.O.T. 행복 들려드릴게요.

0: 웨이크업 댄스. 이어서 이슬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회사 앞 카페에 진짜 잘생긴 알바생이 있어서 거기만 가거든요. 근데 남자 동기들이 거기 커피 맛도 없는데 왜 가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참나, 내 돈 내 삶 커피인데 어딜 가든 제 맘 아닌가요? FX의 라차타 신청합니다.
1: 그러게요, 내 맘이지. 그리고 원래 이제 커피 맛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누가 내려주냐도 은근 중요하답니다. 저희 회사 앞에도 잘생긴 알바생이 있는 카페가 있는데 저도 왠지 모르게 거기 커피 맛이 더 좋은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FX의 라차타.

Good morning, wake up dance. 6045님. 큰딸이 다이어트에 돌입해서 아침마다 도시락 싸주고 있어요. 와, 이번엔 얼마나 하려는지 포미닛 뮤직 신청합니다. 어, 너무너무 좋다, 진짜. 저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은 저희 엄마는 저 구박만 하고 맨날 먹지 말라고만 하는데 다이어트 도시락까지 싸주는 어머니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6045님, 신청곡 당연히 띄워드려야죠. 포미닛 뮤직!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운동하시는 분들 만나볼게요. 9818님! 슬로우 러닝 1일차입니다. 사실 지금 집에서 300m밖에 안 됐는데 돌아가고 싶어요. 아이, 300m는 너무했다. 9818님, 1km는 뛰어야죠. 에이, 그리고 슬로우 러닝인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아랑 계속해서 같이 하시고 FM대행진까지 들으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파이팅! 입니다. 3212님께서는요, 오늘부터 새벽 러닝 시작했어요. 5시엔 애국가도 나오더라고요. 오, 새벽 러닝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러닝 하시는

분두 분이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새벽에 러닝하면은 좀 더 상쾌하고 좀 뭔가 아침을 왠지 보람차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풍성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지침. 걱정이 과하면 될 일도 안 된다. 아, 이거를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바꾸면 괜찮으려나?
1: 아, 용환 씨. 보고서 준비됐어?
2: 팀장님, 저 어떡해요?
1: 왜?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응?
2: 저 발표 못 하겠어요, 팀장님. 자신이 없어요.
1: 아유, 왜 또 그래? 왜 자신이 없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놓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2: 아, 잘 모르겠어요.
1: 봐봐. 정말. 아유, 자.

0: 잘했네. 퍼펙트야. 너무 잘했어. 걱정하지 마.
1: 진짜요? 근데 좀 알맹이가 없는 느낌 아니에요?
0: 아유, 알맹이가 왜 없어. 이렇게 실한데. 응? 요대로만 하면 돼. 발표만 잘 끝내면 되겠다. 대본만 잘 써.
1: 아니, 김 부장님 성질 아시잖아요. 저는 김 부장님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 안 하던 실수까지 하거든요. 이번에도 또 실수할 것 같아요.
0: 아유, 자기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뭘 그렇게 사서 걱정을 하나. Positive, 응?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알겠지?
1: 아니, 아무리 긍정적으로 하려고 해도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그러면 또 저것까지 걱정되고.
0: 스탑. 아우, 정말 걱정 인형이네. 아, 요한 씨 그렇게 안 봤는데 평소에 툴툴해가지고. 요한 씨 그냥 하던 대로, 어? 하던 대로 하면 돼. 어? 지금 그렇게 걱정할 거면 밖에 나가서 나랑 커피 한잔 하자. 어? 걱정만 하면 하던 일도 안 돼. 빨리 right now move.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

0: 카라의 스텝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한층 좀 느끼해진 박철규 아나운서와 21세기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하루 지침은 걱정이 과하면 될 일도 안 된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규 아나운서.
1: Hello,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오늘따라 약간 목소리에 버터를

0: 굉장히 깔고 오셨어요. 무슨 아유, 일이에요?
1: 아니, 팀장님이 교포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0: 네.
1: 대본에는 없는데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0: 굉장히
1: 파워팀
0: 파워스팀 당황스럽습니다.
1: 아주 잘했어.
0: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엄청난 걱정 인형입니다. 저는 사서 걱정하는 스타일. 그리고 걱정을 하다가 걱정이 꼬리를 물고 정말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참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성격인데
1: 그게 자꾸 파고 네. 파서 동굴로 들어가는 스타일이잖아요.
0: 아 맞아요. 이거 진짜 걱정이에요. 저 이것도 이런 성격조차 걱정이 됩니다.
1: 아유 정말.
0: 박철기 아나운서는 어떤 편이에요?
1: 저는 좀 긍정적인 편이긴 한데
0: 네.
1: 사실 우리가 생방송을 하다 보면 어떤 변수를 맞닥뜨릴지 모르잖아요.
0: 맞아 맞아.
1: 그래서 좀 이게 걱정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놔요. 오늘도 대본을 보고 아 여기서 애드립을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치면
0: 네.
1: 허유원 아나운서가 이렇게 반응할 거고 그럼 이렇게 반응할까? 이런 것까지 좀 미리 생각하는 편이에요.
0: 되게 그러면 효율적인 걱정 인형이고 저는 비효율적인 걱정 인형이다. 왜냐면은
1: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0: 네. 저는 이제 걱정만 하고 사실 해결되는 건 없이 걱정만 해요.
1: 아.
0: 시간만 갑니다. 우울해지고 그런 편인데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는 걱정을 하면서 이제 그에 따른 것들을 대비를 미리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굉장히 효율적인 걱정이네요.
1: 그래서 좀 네. 지나간 일에는 연연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0: 뭔가, 좋은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아내는 좀 그런 편이거든요. 일단 일을 하고 나서 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이렇게 하지 말걸 이렇게
0: 맞아.
1: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0: 네네.
1: 그래서 자꾸 잘 재밌게 뭐 놀거나 어떤 일을 끝내놓고 너무 우울해하니까 얘기를 들으면은 아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때는 최선을 다했고 아마 돌아가더라도 그때 똑같이 안 했을 거다 이렇게 위로를 맞아. 좀 해주는 편인데 그런 전 미래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0: 아 미래에 대한 걱정.
1: 네. 근데 오히려 아내는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어요.
0: 아
1: 어떻게든 되겠지 뭐.
0: 저도 그런 편이에요.
1: 이런 편이라서.
0: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아 이렇게 할 걸 또는 아 왜 그렇게 했지?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사실 미래는 될 대로 되겠지 미래의 나야 파이팅 약간 이런.
1: 그래서 허유원 아나운서가 끝나고 나면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아, 네. 내가 이때 이벤트 했으면 안 됐는데
0: 맞아,
1: 막 이런
0: 맞아.
1: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0: 맞아요.
1: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뱉어놓고 나면
0: 네.
1: 아유 뭐 다음에 잘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기 전에 좀 대비를 많이 하는 편이죠.
0: 아 근데 이런 성격이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긴 살짝 피곤하긴 하거든요.
1: 네.
0: 이런 성격이 왜냐면은 이제 모든 걸 다 미리 생각을 하고
1: 그러니까 에너지를 미리 쏟는 편이죠.
0: 그러니까 둘 다 피곤한 성격이네요. 우리 상쾌하신 가족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왠지 걱정 인형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저희 같은 성격은 좀 어떻게 하면 걱정을 덜어낼 수 있을까요?
1: 그쵸.
0: 전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싶어요. 솔직히.
1: 근데 유비무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0: 네.
1: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놔야 어떤 한 가지 경우를 맞닥뜨렸을 때 또 해결해 나갈 수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그때는 못 쓰더라도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또 그런 거에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0: 네.
1: 저는 뭐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또 이런 네. 것도 긍정적으로.
0: 그럼 앞으로도 이제 효율적인 걱정 인형이 되실 예정이신가요?
1: 근데 그건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0: 저는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도 박철규 아나운서 미래를 좀 생각하는 그런 걱정 인형으로.
1: 그건 좀 해야 돼요.
0: 네.
1: 미래 걱정 좀 제발 하세요.
0: 현실을 살기도 힘듭니다. 자, 미래 걱정. 당장 내일은 또 어떻게 우리 상황극을 같이 해나갈지 생활백서를 잘 꾸려나갈지 걱정하면서 박철규 아나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걱정인형들의 대화였습니다. 저희는 르세라핌의 스파게티 들려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1: 안녕히 계세요.

0: eat it up. 르세라핌 스파게티 듣고 오셨고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2065님께서요. 저희 집 앞에 코인 노래방이 생겨서 가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 노래 부르는 거 좋아했네. 아니 제가 예전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사실 코인 노래방에 간 적이 있거든요. 예전도 아니고 얼마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부르고 혼자 정말 난리를 치고 이제 나왔는데 카운터에 CCTV가 있는 거예요.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아니 그거 왜 있는 거예요? 진짜 궁금하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뒤로 한 번 가고 다시는 거기 가지 않았던 기억이. 근데 정말 스트레스 많이 풀리긴 하더라고요. 네, 노래 부르는 게 은근 정말 소리를 크게 질러서 그런지 네, 나름 이제 힐링이 되는 그런 네,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코인 노래방 한번 가보세요. 근데 저처럼 이제 쌩 난리치시면 안 되고 누군가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얌전히 부르는 걸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4: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5: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4: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6: 쇼리실라!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조원선의 원더우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도 많겠지만 비가 집중될 때는 시간당 최대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질 수 있어 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월요일인 만큼 출근 정체가 일찍부터 시작됐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청통 와촌 부근 2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칠원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부근 4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북장성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잠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뒤로 한남부터 차량들 서행하고요. 이후로는 오산에서 남사 사이로 9km 구간에서 정체 길어졌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 밤 왠지 그대가 내 곁에 올 것만 같아. 그대 떠나버린 걸 난 지금 후회 안 해요. 그저 지난 세월이 내리는 빗물 같아요. 그렇지만 문득 그대 떠오를 때면 이 마음은 아파올 거야. 그 누구나 세월 가면 잊혀지지만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중에서 7월 6일 월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리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 함께 했습니다. 김우현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곧 장마입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잘하시고 오늘도 힘내세요. 아침 인사 주셨네요. 이제 곧 장마, 지금 이 순간이요. 지금 이미 장마권에 들어가서 주말도 그러더니 오늘 아침도 약간 습도가 좀 느껴지네요. 4520님 출첵합니다. 밤새 선풍기 바람 쐰 덕분에 목이 잠겼어요. 우아조님들 유쾌한 한주 되시고요. 비 피해 조심합시다. 역시 또 장마 관련돼서 인사 주셨네요. 기온도 높고 또 습도도 높고 이럴 때 건강관리 잘 하셔야죠, 여러분. 7435님 별로 반가운 월요일은 아니지만 힘내봐요. 우리에겐 우리가 있잖아요. 아, 어쩜 하나 되는 아침 인사를 주셨네요. 장숙자님, 오늘도 경은님 덕분에 즐거이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하고 사연 주셨고요. 9785님, 오늘도 출석 체크합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김금혜님, 아침이 시원하네요.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일입니다. 알람 끄기, 물 마시기, 스트레칭하기 등등등 아침에 잠에서 깨어 제일 먼저 한 일 알려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 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아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6871님이 신청하셨어요. 사람과 나무의 그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이소형님, 시어머니 92세 생신이세요. 귀는 좀 어두우시지만 정정하셔서 혼자 생활하시는 울 엄니 항상 지금처럼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6762님, 남편 66세 생일입니다. 육종암 완치됐고 올해는 손주 돌도 봤어요. 행복한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안귀영님, 조카가 개업을 합니다. 1년도 안 되어 재개해요. 삼겹살집입니다. 20대지만 나보다 더 어른스러운 민권이의 새로운 시작 축하해 주세요. 대박나라. 4023님, 조카가 댄스 강사를 하는데요. 조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댄스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정연아, 많이 축하하고 사랑해.

올리비아 뉴튼 존의 피지컬 들으셨습니다. 와글와글 우리 소식 다양한 축하 사연 전해드렸어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생일, 기념일, 입사, 그 밖에 축하할 일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이 시간에 축하해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김원기님,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옮기게 되셨다고요. 원하던 부서는 아니지만 다시 마음 가다듬고 최선을 다해보려 합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네요. 이게요, 세상에 모든 일은 생각보다 우연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제 선택에 의해서 뭔가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진짜 선택이 맞았나? 그냥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드는데 100% 좋은 일이란 존재하지 않고 또 100% 안 좋은 일이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김원기님. 김민정님. 야구 룰은 아직 잘 몰라도 응원만큼은 열심히 했는데 최애팀이 이겼어요. 그래서인지 기분도 좋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근합니다 하셨네요. 아, 최애팀이 어디시려나요? 지난 주말에 막 우천으로 경기 취소된 것도 있고 했었는데 어느 팀 응원하시려나? 근데 뭐 룰이라고 하는 거는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 최애팀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관심이 생겨서 계속 보니까요. 아, 축구만 해도요. 실은 이제 저는 원래 축구를 즐겨보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게 또 국가대항전으로 가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우리 팀이 올라가지 못한 이후에 사실 관심이 좀 뚝 끊겼었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 지인들 이제 애초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또 이번에 아프리카 팀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또 좋은 경기를 보여줘서 정말 재밌다고 이 루키 팀들이 많다고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관심이 생겼을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룰도 익숙해지고 또 그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더 응원해주고 싶고 그러면서 애정이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021님 주말 산책길에 발견해서 꼭 경아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항상 마음에 꽃잎을 놓아주시는 그 마음 경아님과의 시간 소중히 할게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게 무슨 꽃잎일까요? 진분홍 꽃잎인데 거의 그 벚꽃잎 길에 이렇게 뿌려진 것만큼 아주 많이 뿌려져 있는데요. 와, 저는 사진보다 표현이 너무 예뻐요. 001님, 마음에 꽃잎을 놓아주시는 그 마음이라니. 와, 감사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진분홍색 꽃잎보다 001님이 펼쳐주신 그 표현의 그 꽃잎이 훨씬 예뻐요. 감사합니다. 강지혜님, 회사 주변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많잖아요. 다행히 주차했는데 조금만 늦어도 못하고 지각하고 그럴 뻔 행운이 가득한 한 주가 되려나 봐요. 경아님도 굿럭이요 하고 행운을 빌어주셨네요. 와, 이렇게 이 아침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 노래 들을까요? 박정현, 아름다운 너를.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얼음이 가득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까만 빨대를 꽂아놓고 찍은 사진. 예전에는 커피를 즐기지 않았다. 한 달에 한 번 마실까 말까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요즘은 커피가 없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다. 게다가 더운 여름엔 얼음이 달그락거리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모금 한 모금이 활력수고 과장하면 생명수다. 색깔도 까맣고 맛도 쓴 이 음료수에 중독된 게 분명하다. 오늘도 자연스럽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한 모금 쭉 넘겨 정신을 바짝 차리길 기대하며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볼빨간 사춘기에 우주를 줄게 일상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상한 컷 8919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인맥보단 치맥님이 커피는 사랑이죠. 저는

0: 달달한 삼박자 커피로.
1: 아, 삼박자
0: 커피 프림 설탕 이렇게 해서 드시나요? 이영서님은 저랑은 반

마시면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못 마시게 됐거든요.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8919님처럼 맛있게 드셔주시는 분들 아 보면서 대리만족합니다. 근데 예전에 인터넷에 떠도는 글 중에 뭐 예전에는 직장인들 아메리카노 마시는 모습이 막 커리어 우먼 같고 아무튼 전문 직업인 같고 멋있어 보였는데 내가 막상 직장인이 되고 보니 살려고 먹는 거더라 라는 그런 우픈 글도 있었는데 8919님도 커피 즐기시는 건 좋은데 예전에 비해서 더 피곤하셔가지고 카페인이 필요한 건 아닌지 걱정도 되네요. 사진 감사하고요. 8919님에게 특별히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두 장 드립니다. 일상 한 컷, 일상을 살아가면서 찍은 사진 핸드폰 사진첩에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일, 이번 주 주제예요. 일어나자마자 뭐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단 영양제들 싹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착 마시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아 새벽에 이렇게 기상하게 된 순간부터 이 영양제의 소중함을 좀 알게 됐어요. 박나몽님은 어떻게 일어나셨나 했더니 굿모닝입니다. 울집 댕댕이 모카 산책시키고 커피 한 잔과 함께 우아조 들어요. 커피 한 잔과 함께 시작하시는군요. 박나몽님은 이번 주 한 주도 무탈하게 보내봐요. 낚시 가서 우아조 자주 들었는데 간만 생존 신고합니다 하셨네요. 맞아요. 낚시주부라고 소개해 주셨던 박나몽님 오랜만에 진짜 인사드립니다. 3735님, 비 내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도 하네요. 조사 전화 오면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외쳐요. 이렇게 감사한 말씀을.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응? 제가 I say 아침 7시 하면 You say 조경아 하시는 겁니다. 아침 7시! 아침 7시! 제 귀에 들리는 건 이거 환청인가요? 9024님, 비가 와서 더위도 식혀주고 좋긴 한데 앞으로 어떤 무더위가 다가올지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금방이라도 비가 올 듯 하늘은 꾸물꾸물하네요 하셨어요. 지금 비 오는 지역도 많이 있죠. 지금 서울은 오고 있진 않은데 습도 높고 꾸물꾸물 역시 그렇습니다. 아까 그 노래 나오는 동안 보이는 라디오 그 한강변 보니까 저 멀리 그 산등성이에는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그 산의 라인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제 뭐 장마 기간도 지나고 나면 또 더워지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올 여름 엄청 더울 거라고 막 예보가 있었던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괜찮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 아직 뭐 한창 뭐 여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아직 오지 않은 더위를 미리 걱정하지 말자고요. 우리 지금 이 시간을 좀 즐겨보자고요. 이경님, 비가 와서 내 여리여리 여름 가디건 입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어디서부터 뒤집어서 찾아야 할지. 저번에 옷 정리했는데 같이 버려진 건 아니겠죠? 이럴 때 있다니까요. 이럴 땐 오히려 신경을 좀 다른 곳에 쓰고 잠깐 잊어버리고 있는 사이에 의외로 내 눈앞에 딱 아주 너무 쉬웠던 곳에 내가 분명히 여기 한번 뒤져봤다라고 생각했던 곳에 편하게 딱 놓여 있을지 몰라요. 경님 잠깐 신경을 딴 데로 돌려보시죠. 같이 노래 들을까요? 벤의 두근두근 이어서 김태우의 사랑비.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뭐 하셨을까요? 이명남님, 눈 뜨자마자 휴대폰 시간 확인과 동시에 콩 누르기. 아, KBS 라디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정님, TV 켰어요. 축구 브라질 페널티킥 실축, 노르웨이 혼란 멋집니다. 익산도 비 옵니다. 좀 전에는 천둥 번개가, 익산에는 비가 좀 제법 오나 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축구 소식도 알려주셨네요. 혼란이 멋진 경기를 펼쳤나 봐요. 축구 팬이시네요, 허정님. 그럼 노르웨이가 8강에 올라간 거 맞죠? 지금 찾아보니까 브라질과 노르웨이가 1대2로,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올라간 것으로 종료가 되었네요. 6284님, 현직 경찰관입니다. 전 허리가 좋지 않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턱걸이 풀업으로 100개를 합니다. 15년간 야간 근무만 아니면 매일 하고 있는데 체력도 유지할 수 있고 몸매도 관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야,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시네요. 든든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임태진님, 눈 뜨자마자 딸 열부터 재봤어요. 어제 38도가 넘어서 해열제 먹이고 재웠거든요. 근데 열이 다시 나네요. 병원 문 열자마자 가야겠어요. 아유, 걱정되시겠어요. 미리 준비하셨다가 빨리 가보시길요. 5707님, 저는 눈 뜨자마자 아, 오늘도 감사해 마음속으로 외쳐요. 그럼 오늘 하루도 모든 게 즐겁고 감사하답니다. 이러면 정말 하루가 안 좋을 수가 없죠.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코린 베일리 레이에요. Put your records on.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호입니다. 1부 끝곡으로 강지혜님이 신청하신 유재하의 지난 날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7분 교통정보입니다. 1시간 사이 정체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영남권에서는 양산 부근과 다시 금호분기점에서 7원 분기점 사이로 정체되고 충청권에 진입해서 대전터널 3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기흥에서 신갈분기점 사이와 또 금토분기점에서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서청주 부근과 다시 오창분기점 부근에서 정체 늘었고요. 이후 대소나들목 진출램프 1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지문터널 끝지점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홍제램프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동부간선도로 이정부 쪽으로 상기교 부근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계 1교부터 더디게

0: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빈입니다.
1: 코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1: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진짜 기뻐요.
6: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7: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8: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9: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특별한 선물 마련했어요. 해마다 추석이면 KBS에서 명가수 특집 콘서트 하잖아요. 올해의 주인공은 바로 이승철! 우아조가 발빠르게 이승철 특집 방청 티켓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총 3분 추첨해서 방청 티켓 2장씩 드릴게요. 8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인천에 위치한 공연장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평소대로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도 드려요. 방청 원하는 분들은 퀴즈 푸시면서 방청 말머리 따로 달아주세요. 방청 신청은 문자로만 받을게요. 그래서 오늘의 이 노래 이승철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입니다. 여기서 퀴즈! 이승철 씨는 어마어마한 록밴드의 보컬로 데뷔했는데요. 어떤 밴드일까요? 1번 부활, 2번 재활, 3번 탐구생활!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3분 추첨해서 KBS 추석 특집 이승철 편 방청 티켓을 드립니다. 이승철 씨는 어떤 밴드 멤버였을까요? 1번 부활, 2번 재활, 3번 탐구생활.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이승철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 원
2: 회계 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 원
2: 재고 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 원 생산 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8: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5: 이 노래 다 알지? 이승철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이승철 씨는 어떤 밴드 멤버였을까요? 오늘의 정답 1번 부활이죠. 4481님 방청 신청하면서 부활 1번 저요 무지 좋아 무지 좋아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손을 막 계속 번쩍번쩍 드셨어요. 1639님 1번 부활입니다. 꿉꿉한 날씨에 습도까지 높아 기분이 울적했는데 이승철님의 촉촉한 목소리 들으니 기분이 나아졌어요.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최은주님 1번 부활. 언니가 이승철님 테이프 사귀던 오빠한테 선물 받았는데 헤어지고 그 테이프 저 들으라고 준 게 기억나네요. 어머. 그래도 좋은 노래 테이프 어디 버릴 순 없고 동생에게 전달해줬네요. 8963님 정답 1번 부활이요. 기말고사 중인 딸과 등교길에 같이 들어요. 항상 감미로운 경아님 목소리에 차분히 하루 시작합니다. 딸아이도 경아님 목소리 듣고 차분히 시험 잘 보길. 시험 파이팅입니다. 김한면님 1번 부활. 어느 날 딸아이가 저에게 아빠 오늘도 부활해 라고 한 게 생각이 나네요. 아이의 응원이 부모를 힘나게 합니다. 아, 하루하루 부활하는 건가요?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을, 3분에게는 추석 특집 이승철 편 방청 티켓 2장씩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오늘 선곡표에 올려놓을게요. 이승철 특집 티켓은 우아조에서 내일도 드리고요. 특집방송 2026 KBS 한가위 대기획 당신의 삶은 네버엔딩 스토리 이승철 편 지금 방청 신청 기간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KBS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7월 2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하시고요. 잠시 후 오늘 꼭 이 노래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0481님 납작복숭아예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아직 익지 않은 초록색 이 납작복숭아가 얼핏 보니까 무슨 매실 같네요. 초록색 속이라서 나무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내주셨는데 딸이 유럽여행 가서 먹어보고 맛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묘목이 있다길래 심어봤어요. 잘 익으면 정말 맛있어요 하셨네요. 제발 잘 자라길요. 저도 벌써 한 7, 8년 됐나요? 아직 우리나라에 납작복숭아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때 유럽 갔을 때 처음 먹어보고는 얼마나 맛있던지 제가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기분이었다니까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여행하는 내내 밥 먹고 사 먹고 그냥 사 먹고 계속 입에 물고 다녔었어요. 그랬는데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이제 편하게 먹을 수가 있네요. 강수연님, 딸아이 어제 모기에 물려서 얼굴 팔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달디 달고 단 피인가 봐요. 아유 저런 모기들도 여리고 단건 알아가지고. 6012님, 친구들 만나서 놀기로 했는데 이따는 그치겠죠? 아마 지금 계신 지역 비가 오고 있나 봅니다. 여러분 계신 지역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비가 지속적으로 오진 않아요. 현재도 오진 않지만 주말에도 그랬고 간헐적으로 오더라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온다면 6012님도 그 친구 만나실 때는 괜찮으려나 싶기도 하고요. 노래 듣고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피셔보이즈예요. 빙보링.

Pet Shop Boys의 Being Boring 이어서 들으신 곡은 Smashing Pumpkins의 1979이었습니다.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8645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수원 매교역인데 아직 비는 오지 않고 잔뜩 흐려 있어요. 이 올 조짐일까요? 그리고 좀 전에 친구 만나는데 비 그칠지 걱정하셨던 6012님 아산이셨군요. 그런데 지금은 그쳤다고 다행이네요. 박은지님 오늘은 우체국에 사랑하는 친구에게 편지를 붙이러 갑니다. 비가 지루하게 오는 날들이네요. 비 오는 날 우체국에 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영화 같은데요. 박은지님 뭔가 문학소녀이신 것 같고 손글씨 편지겠죠? 펜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 붙여본 지 와 언제인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정성스러운 그 마음 잘 친구에게 전달되길요. 6754님 언니 잠복 결핵이라고 아세요?

결핵인데 잠재되어 있는 거라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활성화되는, 그래서 3개월 동안 아침 식사 1시간 전에 약을 먹는데 속이 울렁, 잠이 폭풍처럼 쏟아지고 좀비가 될 정도로 피곤해요. 한 달 반을 향해 가는데도 적응이 안 돼요. 지금도 출근길에 울렁거려서 내적 전쟁 중입니다. 빨리 한 달 반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여름이 빨리 지나가 버릴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 마음, 하셨어요. 아, 잠복 결핵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마 발현은 안 되고 결핵 인자만 있는데 어떤 면역력이 떨어지면 좀 불안하고 몸이 힘들어지니까 그 상태에서 치료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 이 21세기에 여전히 정복되지 않는 질환이 너무너무 많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특히 면역력 떨어지면 활성화된다고 하시니 면역력 관리도 잘 하셔야겠네요. 지금 치료도 잘 받으시고요. 김경희님, 주말 모임 갔던 우리 김태우 사위 술에 취해서 기차 종착역 대전까지 가버렸네요. 덕분에 그 빵집 빵들을 맛볼 수 있어서 좋았어. 이거 좋다고 해도 되나 싶은데. 비 오는 대전에서 줄 서서 사다 준 김서방 고마워. 이거야말로 엎어진 김에 절한 건가요? 야, 근데 사위분 정말 임기응변이 대단하시다. 대전 간 김에 빵을 사오다니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위분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리고 그 빵 맛이 있으셨나요? 오늘 꼭 듣고 싶다고 청해 주신 곡 지금 들어볼까요? 오늘 꼭 이 노래 첫 곡은요. 8738님 세차장 알바생인데요. 아유, 왜 이렇게 오늘 발음이 안 되죠? 비가 많이 오면 일이 없어서 시급 못 받고 퇴근해야 해요. 제발 비 조금 오길, 하셨네요. 그 마음 담은 노래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클레이즈 콰이 젠틀레인.

여러분의 월요일 아침을 노래로 응원하는 시간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2979님 화성신데요. 하늘이 엄청 어둡네요. 비가 얼마나 오려는지 심상치 않아요. 모두들 빗길 안전운전들 하세요 하셨네요. 아, 화성씨도 지금 꼬물꼬물하군요. 저도 지금 스튜디오가 그 창밖으로 지나다니는 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우산 쓰고 다니시는 거 보니까 지금 서울도 비가 오기 시작했나 봅니다. 외출하시는 분들 비 대비 준비하시고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안전운전 하십시오. 김미정님, 한 주가 시작되네요. 아침부터 애들하고 전쟁이에요. 학교 앞에 내려주고 회사 출근합니다. 아유, 바쁜 하루 보내셨어요. 시작하셨네요. 6185님, 제 생일이에요. 매일 출근하면서 경아님과 같이 해요. 경아님 축하해 주실 거죠? 오늘 저녁 외식을 하는데 신랑이 뭐 먹고 싶냐고 묻는데 뭐가 좋을까 행복한 고민이에요.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맛있는 식사하시면서 빛나는 하루, 아주 낭만적인 하루 보내시길요. 일단 일어나 다음 곡은요, 천민지님이 신청하신 윤하의 빗소리 이어지는

우리의 아침 일단 일어나. 6130님 비가 오는 월요일 축 처진 몸을 어서 일으켜 회사 가야지. 월요일부터 축 처지면 이번 주 힘들어요. 모두 모두 기를 받아서 와자자 오늘은 힘나게 힘차게 일어나 하셨네요. 맞아요. 저는 가끔 비 오면 제가 식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럼 축 처지는 것도 없고 비가 오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최아람님 덥고 습하지만 그래도 낯도 길고 나뭇잎도 파릇파릇해서 전 여름이 제일 좋아요. 싱그러운 분 같아요. 최아람님 파릇파릇. 0806님 안녕하세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촉촉한 공기 속에도 아침바람은 참 다정하네요. 푹 쉬고 저녁엔 가족과 맛있는 밥 한 끼 먹으려 합니다. 저 다정하다는 말 참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다정한 하루 보내시길요. 전상환님 오늘 가입했어요. 오 반갑습니다. 월요일에 활기 얻으시고 앞으로도 쭉 우아주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일주일 응원하면서 일단 일어나 이 곡들로 마무리합니다. 김창례님 신청곡이에요. 박학기의 비타민 그리고 박은진님 신청곡입니다. 자우림의 Something Good.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이슬기님이 7살 아들이랑 같이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악뮤의 소문의 낙원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끝곡으로 같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17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던 장맛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으로는 먼저 장수에서 중동 사이로 정체되고 더 가서 김포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현재는 갓길로 옮겨져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김포요금소에서 자유로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그 후로는 남양주에서 투평 사이와 또 광암터널에서 송파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분기점에서 부곡 사이와 다시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강원권 대관령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대소나들목 진출램프에서 있었던 사고는 여전히 1차로를 막고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0: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사회생활 잘하는 것의 기본은 바로 인사 잘하는 것과 어떤 약속이든 지각하지 않는 건데요. 웬만해서는 지각 같은 거 잘 안 하던 장마가 올해는 어쩐 일인지 6월을 넘겨서 이제야 찾아왔어요. 올해 늦게 찾아온 장마는 비가 내리는데도 폭염이 이어지고 습도가 높아서 아주 무더울 전망인데요. 이런 장마철에 중요한 게 바로 불쾌지수를 낮추는 거죠. 무슨 약속이든 지각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기시고요. 신경 긁는 소리 대신 마음 감싸주는 얘기 많이 하시고요. 기분이 자꾸 축축 처지지 않도록 응원도 많이 해주면서 매일의 컨디션을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보자고요. 장마철의 습기 제거제,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